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진 40대 남성과 부산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는 하루 사이 7,900여 마리 늘어 누적 49만 3,400여 마리가 집계됐고 양식 어류 피해 신고는 3만 5천여 마리 증가한 20만 600여 마리로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아파트 3천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별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전기 공급은 1시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됐는데 주민 2명이 승강기 안에 갇혔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한전은 폭염 속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수전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 낮춰 차등화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되고 직전 연도에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실거주한 경우에만 주고 10억 원까지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율을 내년과 2018년,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 1년간 유예한 뒤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까지 개편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보유와 거주 모두에 연 4%씩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2028년부터는 보유에 대한 혜택을 낮추고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신설해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국내 현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부터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고 밤 10시 반에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과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0: 1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나경원,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선 장동혁 대표 등당 지도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토론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이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과 6월 3.1%에서 3.2%로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7월 품목별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가 15.5% 올랐지만 한달 전보다는 5.5%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21.5%, 휘발유는 12.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농산물은 2.2%, 채소류는 4.2% 하락했습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4.4%, 3.9%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에 따른 무력 충돌 완화 기대와 대형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 오른 53,178.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1.48% 오른 7,60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3% 오른 25,913.9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회사들을 향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일부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매 가격, 즉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팀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녕군 도천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감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서 A경감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7도, 습도는 6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2% 넘게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 국면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확연하게 이란에 끌려다닌다는 점은 이제 불안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박판이 돼버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중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관심을 모았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예상대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적보다는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요. 이 내용을 보자면은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정부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언론사 사설이라든지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평가는 보신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지 정말 기대할 부분은 없는 건지 잠시 뒤에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영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벗었던 내용, 이 내용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을 정통으로 맡게 될 초고가 주택 기준,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 두 분과 함께 해설과 평가 한 방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저번에 한 교수님 나오셨을 때 네. 세제 정책이 정말 중요할 거다. 정말 잘 짜서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예. 어제 나온 걸 보고 일단 한번 총점부터 주고 시작해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1: 저는 한 60점 정도.
0: 오, 10점 만점에 60점이 아니죠?
1: 아,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에?
0: 6점이죠?
1: 예. 그럼 6점입니다.
0: 예. 어,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6점으로 보시는지.
1: 일단 원래 큰 대명제는 공정과세 실거주자 위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었어요.
0: 예.
1: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부분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과 연관 없이 표현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물 하여간 비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전부 팔아라라는 신호입니다.
0: 네.
1: 아, 그러면 왜 60점이 됐냐면 그러면 현재 세입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럼 매매 물건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그러면 다른 대체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체처도 임대사업자나 비거주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0: 네네.
1: 그분들도 내놓으면 결론은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좀 본격화될 거고 그럼 본의 아니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의 한 7, 80%까지 다가서는 범위가 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매수할 때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매물이 나왔음에도 하락하지 않고 중저가 주택 특히 호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대출 규제를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요자는 좀 풀어주라.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현재도 LTV가 70%거든요.
0: 네.
1: 그럼 80%, 90% 미국처럼 터지지 않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0: 네.
1: 그 부분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뭐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0: 난장판 되겠죠. 예.
1: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차후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나 추가 보완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60점 드린 겁니다. 내용은 너무 좋으나
0: 네.

0: 케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항상요.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함으로써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다 같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중저가주택에 대출을 갖다 풀어준 바람에 중저가주택이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타겟이 이상해 변질됐죠. 그러니까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 부동산은 항상 정책의 목표 방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시장의 현상을 케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속 대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10점 만점 6점을 주셨고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10점 만점 몇 점?
2: 저는 5점.
1: 네.
2: 5점. 5점 드리겠습니다.
1: 방송 전에 잠깐 잡담을 할 때 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짜게 주는 거냐고 아니냐고 말씀하셨었는데 10점 만점에 5점 정도 주셨습니다. 저 이유는 뭘까요?
2: 뭐 일단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뭐 저는 고생하신 담당자들 성의를 봐서 5점은 줬고요. 네. 나머지 5점
1: 참여상 같은 건가요?
2: 아, 예. 그렇죠. 참가상, 뭐 성실상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5점 점수 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겠고 네. 세금 정책을 이제 발표할 때 국민들 일단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뭘 줄어드는 구간 또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1: 네.
2: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더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목적이 뭐냐? Why? 왜 올리지?에 대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뭐 세금을 거두겠다는 건지 목적이 저는 명확하지 않고 공정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아직도 공정과 정상화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세제 개편 안에 그러면 지금이 정상화라고 하면 이전 정부 세금이 비정상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 정상이었다는 건지 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후 누구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일주택인데 애들에 대해서 왜 부과를 하느냐 시루세율이 낮으면 하위 구간인 재산세를 올려야 되는데 왜 초고가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금 어디다 쓸 거냐 니들. 지금 초과세수도 남아도는데 우리 주머니를 틀어서 증세를 하면 그 세금을 공공임대나 GTX 조기계통에 부동산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또 내는 분들이 또 기꺼이
1: 또
2: 미래세대를
1: 다른
2: 위해서
1: 예.
2: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종부세는 그냥 교부세잖아요. 지방으로 뿌려버리는데 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종부세를 내서 지방으로 뿌려지는데 이거를 더 거둔다고? 그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정과세 정상화 때문에 점수를 5점 줬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개조,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세한 후폭풍과 영향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두 분의 고수와 함께 전반적인 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보유세와 양도세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보유세는 높아지는 거죠.
0: 예, 근데 구간별로 좀 틀리죠. 일단 20억 이하 시가로 20억 이하는 별 차이가 없고요.
1: 네.
0: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30억 넘 40억이라고 봐야겠네. 한 42억 계산해 보니까 한 42억이 나오는데요. 과표 구간이 이제 6억 12억 이렇게 넘어 있잖아요.
1: 네.
0: 그 40 시가로 한 42억 3억 되면은 이제 세율이 거의 두 배, 한 1.3에서 한 2% 정도로 2028년부터는 강력하게 들어가요.
1: 네.
0: 그 위의 구간은 뭐 3% 4% 누진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표현을 뭐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30억이냐 40억이냐 막 타겟팅을 했지만
1: 네.
0: 결론은 녹여들어가지고 43억, 40억대로 일단 맞춘 것 같아요. 타겟을.
1: 40억이네요.
0: 네.
1: 예.
0: 타겟이 이제 그 위의 구간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저 총리와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20억은 뭐 제외됐다, 뭐 30억은 감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소폭은 미미합니다. 사실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서 말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좀 아이러니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거주 실거주 구분 확실히 하고
1: 네.
0: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종부세에 대한 뭐 1주택, 2주택자하고 3주택자하고 세율이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모습을 취하려는 어떤 형태로 일단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약간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제가 다 봤더니 밑에 다 합리화.

0: 나라예요. 합리화.
1: 합리화.
0: 세제의 예. 합리화. 세제의 합리화예요.
1: 네.
0: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제가 잘 안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합리적이라면 보유세 개편의 목적이 어떤 공정과세라는 걸 던졌으면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1: 네.
0: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타겟팅하고 아. 약간 한쪽으로 일변도로 치우친 거. 근데 이런 네.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1: 뭐 정책의 목표가 어떤 징벌적 과세가 되면 안 되죠. 목표가.
0: 근데 그 표현이 네.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징벌적 과세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오픈해서 뭐라 그럴까요? 40억 이상은 좀 더 내주세요.
1: 네네.
0: 뭐 나라를 위해서 아까 수정의 말씀처럼 이제 추가되는 어떤 세수는 우리가 저 청년 주택에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딱 끝날 얘기를.
1: 아, 그거는 뭐 납득할 수
0: 깔끔하잖아요.
1: 있죠.
0: 깔끔하잖아요. 국민 수용성이 네네. 엄청 좋아지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정책의 목표가 뭔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편인지 몰라도 부동산 스파이 간신들의 작품 아닌가.
1: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0: 좀 찾고 싶어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라는 아. 의아심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물론 서민들을 볼 때 뉴스의 액면만 보면 아, 공정과세 그래 부자들 세금 때려야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세금 때리는 건 좋은데 그게 자꾸 이렇게 뭐라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낸다라는 것을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민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보다 좀 싼 느낌이 들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올리면 올리고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GTX를 빨리 놓든지 이런 쪽에 쓴다는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이유가 명확하다면.
0: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네. 그래서 60점 아까 드린 거랑 네. 뭐 연결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네. 스파이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비거주냐 거주냐 여기에 따라서도 종부세 부담이 차별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2: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정부가 말하는 똘똘한 채는 이제 네. 가격이 비싼 집.
1: 네. 엄청 똘똘하네.
2: 예. 엄청 비싼 집은 이제 똘똘한 채라고 보는 것 같고요.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이제 거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게 있고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 거주를 다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1: 네.
2: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집주인이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비거주하고 공가로 비워두게 되면 별장처럼 뭐 안 되잖아요. 네. 세율이 높게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 거주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거주는 인정을 안 하는 이게 네. 이제 비거주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는 용어가 틀렸다고 봐요. 집주인의 비거주지 세입자는 거주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예. 역사적으로 이걸 때리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이 두들겨 맞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떻게든 타겟은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집 하나 가지는데 주인이 살고 있어요.
1: 네.
2: 근데 가격이 공시가격 14억 이하예요.
1: 네.
2: 시가 20억 이하는 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 이제 마음 편안하게 그냥 아예 신경 끄시면 되는데 예.
1: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가 14억 원이 넘어야지 부과 대상이
2: 된다. 거주도 해야죠. 네. 아, 거주 안 네. 하면 안 돼요.
1: 네.
2: 근데 14억 공시가격 이하고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해.
1: 네.
2: 그러면 공시가격이 기존에는 12억에서 9억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이제 결국엔 올라가고 세율도 야 저는 주택 수에서 이제 가액으로 간다는 거 전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1: 네.
2: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액으로 한계를 가서 중과세로 가더만 세율이 그냥 중과세 세율로 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세율이 다 높아졌다.
2: 지금은 1, 2주택은 0.5에서 2.7%, 네. 3주택 이상은 0.5%까지 가는데 2028년이 되면 이 3주택 기준 세율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1: 뭐지?
2: 그래서 아이씨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1: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전 지금.
2: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공정시장 가입비율 올라가죠. 네. 세율도 2028년에는 중과세 세율이 다 적용이 돼요. 1주택자도 단 거주하는 1주택 20억 이하만 빼고.
1: 네.
2: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면제 구간 공제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만 안도의 네. 한숨을 쉴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 늘어나죠. 그래서 모든 구간이 다 늘어난다. 혜택을 주는 건 네.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9억 공제도 안 해줘요.
1: 네.
2: 4억 공제에 5억을 또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은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세율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20억 이하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어렵죠. 잘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유세 얘기했으니까 양도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건 없어지는 거죠.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는데
0: 네, 일단 명칭도 네. 바뀌죠.
1: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러면?
0: 지금은 이제 MB 정부 때 이게 80%로 이걸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동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 세계도 그렇고 한 40에서 50%가 맥시멈입니다.
1: 예.
0: 대한민국이 유난히 MB 때 이걸 80%로 이제 바꿨어요. 박근혜 정부도 이어오고 좀 그 당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 주택을 안정시키면서 또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는 투 트랙을 잘 썼죠 어떻게 보면 MB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똘똘한 채 어떤 분위기가 든단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네, 수익률이 높아지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가 주택에 몰림이 있으니 던지는 와중에 보유 40% 거주 40% 나눠놔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40%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만 해도 공제가 되니까 뚫뚫한 채에 대한 인식이 일단 확실히 바뀌죠. 40% 일단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거주까지 하면 80%. 그래서 뚫뚫한 채가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양도 차의 감면이 너무 많다. 이건 좀 뚫뚫한 채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바꿔준 건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28년부터는 네. 이제 우리가 80%잖아요. 여기서 또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익이 많으니까 감면이 너무 많으니까 뚫뚫한 채로 투자 행위가 벌어진다. 다주택자는 집 팔고 막 뚫뚫한 채 사고.
1: 뭐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럼 80%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그럼 한 50% 정도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통산적으로 할 텐데 상식적으로 막 바뀌었는데 보니까 거주 비거주 개념을 막 쏟아놓는데 결국은 80%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는 거죠. 연 네. 8%에 10년이면 80%. 거주자가. 그러면 아 거주자는 10년 살면 일단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비거주가 이제 중요한 게 2027년도에는
1: 네.
0: 2%씩만 계산하고 거주는 6%를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냥 딱 자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60%가 취되고 비거주하게 되면 20%는 날아가는 거고 이러니까 또 세 부담이 네. 조금 공제액이 줄어요.
1: 세법은 근데
0: 중요한 건 이전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1: 이게 직관적으로 못 만들어요, 세법은.
0: 이게 도대체 불만이에요. 머리를 이게 수학자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모략 뭐 36개 이런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수학도 잘하는 네.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1: 그래서 스파이도 하나 보다. 예.
0: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내년 후년부터 그냥 8% 거주자들.
1: 네.
0: 그렇게 하고 10년 하면 80% 딱 하면 되는데 중간에 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왜 그랬나 보니까 아 보유한 사람들을 팔으란 얘기예요. 내년에.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0: 그러니까
1: 거네요.
0: 그러니까 컨트롤 신호가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0: 매도를 하는 기조 내년에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1: 네.
0: 매도 물량을 공급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할 생각 안 하고 그죠? 매도 물량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놓게 하자라는 단순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다 전세 있는데 다 매물로 내놓으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혼동이 네. 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데 여하튼 요점은 그거예요. 아 거주 위주로 세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투자의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거하고 대체주택 요 두 개 배에는 거의 이제 막혔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아 수요는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구나. 뭐 이렇게 일단 이거는 네. 긍정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는데 좀 반감된 반토막짜리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9일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2: 이거를 네. 정부는 유예라고 하는데 저는 유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0: 그렇죠.
2: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1: 앞서서
2: 이제 장기 거주 소득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까지 캡을 씌웁니다. 2017년은 네. 유예를 해주고요.
1: 예.
2: 2018년은 이제 6대2, 2029년부터는 캡도 10억이고 이제 거주해야 아. 80%입니다.

0: 그래서 2027년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1: 그래서 내년에 팔라는 뜻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2: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하시네.
0: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1: 돼요. 아니 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아, 잘 못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2: 제가 그럼 마무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80% 공제를 하는데 이게 또 한도를 둔 거예요. 한도를 둬서 내년에는 20억까지만.
1: 네네.
2: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분들이 20억까지 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년이 되잖아요. 이게 10억입니다.
1: 또 줄어드는구나.
2: 또 줄어드니까. 예, 예. 내년 27년에 팔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를 이제 소장님이
0: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파냐면 한 30년 가지고 가신 고령자들 네. 잠실 주공 1단지를 5천만 원 1억에 사서 35억 되신 분들
1: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2027년 내년에 아마 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10억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중과세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 효과가 없냐고 하냐면 지금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1: 네.
0: 그러면 지방세 하면 49.5% 거의 50%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기본세율이 50%인데 이제 유예를 해준다는 게 2주택자는 20%,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세 하는 걸 2027년에는 2주택은 5%포인트 더 붙이고요. 3주택은 10%포인트, 2028년에는 또 10%, 20% 더 붙여요.
1: 네.
0: 그러니까 절반에서 5, 10을 또 더 붙여요.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절반 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10억이 남았는데 네. 5억을 세금 내고 네. 내가 5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데 차라리 유예를 해 주려면 화끈하게 좀 유예를 해 주던가 꼬리표를 좀 떼줘야 되는데 5, 10 이거는 나 왜 붙였는지 이게 꼬리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양도세 기본공제도 저는 문을 어이구 웬일이야 싶었거든요. 네네네. 250만 원, 2,500만 원을 네. 늘려준다 이게.
1: 네.
0: 이게 거의 한 30년 만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웬 떡이냐라고 해서 보니까 또 조건이 붙어요. 10년 거주해야 되고요. 아. 30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2,500만 원 공제해 준답니다. 우리 30년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그냥 2,500만 원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계속 붙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유예를 해주려면 확실히 2027년은 꼬리표 다 떼고 그냥 기본세율로 해줄게.
1: 내년까지 주겠다.
0: 그럼 직관적이잖아요. 네, 네. 어, 기본세율로 맞아, 해주는구나. 네. 근데 꼬리표 붙는 순간 아, 또 계산해야 돼? 네. 또 세무사 찾아가야 돼? 이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계산. 그래서 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자. 꼬리표가 너무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자꾸 머리 아프게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도 공급량, 그러니까 매물 증가에만 컨트롤을 둔 거예요. 다른 어떤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1: 아,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2: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죠. 예, 예. 축구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5% 10% 이렇게 2주택, 3주택자를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연별로 좀 올라가잖아요.
1: 예.
2: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28년에는 보유세가 늘어나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이거 5% 갖고 소장님이 이제 5% 때문에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할 것 같지만 보유세가 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투트랙 양면 양동 작전인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공정과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급 예, 예. 매물 공급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1: 그렇네요.
2: 예. 퇴로를 안 주잖아요. 퇴로를 준 것 같은데 퇴로를 안 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저 서민들이나 고가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판단 이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잘 잡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하셨다가는 2028년 되면 낭패가 되거든요.
1: 아, 이런 머리는 좋겠었어요.
0: 네. 세무사들이 제가 어제도 세무사 만났는데
2: 네.
0: 혹시 세무사협회에서 로비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세무사들이 이게 호황 아닌가. 근데 네. 세무사들도 너무 복잡한 건 싫답니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이게 예외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세무사들도 힘들어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1: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 그렇죠.
1: 아, 소장님께서 저번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고령 1주택자가
0: 그거 채택됐어요.
1: 채택됐습니까?
0: 채택됐는데 네. 또 불만이 뭐냐면
1: 이게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양도세 감면하고 뭐 특례 같은 거 주던
0: 것들. 근데 제가 제안한 거는 그냥 서울 집을 팔고 예. 지방 집을 사면은 혜택을 주자였는데 저 꼬리표가 막 붙어가지고
1: 여기도 붙었습니까?
0: 65세 이상입니다. 일단 65세 이상 1주택자가 그냥 팔면 안 되고요. 예. 판 집이 5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연속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수도권으로 가면 2027년에는 50%인데 한도가 또 5억으로 붙습니다.
1: 그거 주려면 그냥 시원하게 주지.
0: 내 말이.

0: 그냥 시원하게 그냥 2027년에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파시는 분들이 좀 나올 텐데 이걸 또 1주택자 꼬리표 아니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지방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2주택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가 세제 혜택 받았으니까 세입자한테는 10년 동안 전세금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 세입자도 좋고 팔고 지방에 가면 지방 활성화도 되고 양도세 감면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고 차도 바꾸고 하겠죠. 내수 경제에도 좋은데 왜 꼭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안 해주고 싶어서 꼬리표를 다는지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아유 복잡해서 나 안 할래. 네네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줄 때는 화끈하게 주자.
1: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불만인 게 이거를 좋은 뜻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65세 이상 60, 70세 이 부분은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틀은. 네. 있었는데 소장님이 얘기하신 바람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제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2: 악의적으로 받아들였나?
1: 꼬리표를 막 달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든 거예요. 소장님이 차라리. 안 하셨으면
0: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10억 공제가 고령자들이 팔잖아요. 네. 서울에 강남에 집안채 팔고 지방 가라는 의미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효과 측면에서 보면 아, 서울 집을 팔고 꼬여, 네. 지방으로 꼬여, 가면 와이프한테
2: 야단 맞아도
1: 네네
2: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1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빨리 팔아라 내년까지 네. 팔아라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줬다고 쳐요. 네. 그런데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네. 수도권 곳곳이 네네. 뭐 이거 맹점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데.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은 네.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서 잡아야 되는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한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걸리는 게 이것뿐이 아니라요. 제가 저희 개인 유튜브에서도 오늘 제가 밤새서 다 터득해가지고 네. 벌어질 일 예. 앞으로 어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 일단 예. 없잖아요.
2: 그럼 내일 구독하고 보면 됩니까?
1: 아, 뭐 구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하여간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준비하실 거예요. 벌어질 일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 이거 좀 대비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던질 텐데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여기서부터 이제
1: 대출 액수도 걸리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뭐 이것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례마다 다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또 뭐 임차인 기간도 있잖아요. 네. 임차인 지금 살아. 근데 팔아야겠어. 안 나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날짜도 맞춰야 되고 그럼 사는 사람은 아. 지금 6개월 내 전임 조건에 대출해 주는데 예. 그나마 양도세 자주세 이게 머리 아프시잖아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일 때는 세입자 기간을 인정하는 걸로 그나마 넘어갔어요.
2: 전 이미 좀 낙제되려 그래요 지금. 낙오하고 있어요.
1: 그것도 제가 어디서 막 얘기했으니 그나마 예. 뒤늦게 한 건데 아니 왜 바깥에서 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책을 담냐고요.
2: 아 그럼 지금 말이 안 되죠.
1: 미리 해봐도 네. 구멍이 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네. 쫙 나열해서 이거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은 들으시는 분들 한 교수님 유튜브는 구독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경제 라디오 채널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는 평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0: 명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룩과 함께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에 공고사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문도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세제 내용,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는데요. 2부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 목적 자체가 앞서 소장님이랑 살펴본 것처럼 똘똘한 한채가 타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이 수요가 조금 덜 똑똑한 한 채, 좀 덜 떨어진 한 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3: 그건 우려가 아니라 뭐 벌어질 뭐
0: 당연한 일인 겁니까?
3: 네네. 예. 그 일단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뭐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 뭐 언제 나타나? 다만 이제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언론의 보도 형태나 이 전체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의 어떤 향방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저 오세훈 시장이 토지 거래가 풀었을 때 많이 네. 사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딱 걸리잖아요. 보유지 거주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투자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세입자 입장을 봐줄까요? 앞뒤 안 가리지. 일단 팔아야지 돈이 아껴지니까. 그렇죠.
0: 그렇죠?
3: 이런 부분이 등장할 텐데, 하여간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제가 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0: 똘똘한 한채에서 네. 이것이 조금 외곽 지역이라든지 퍼져나갈 가능성.
3: 풍선효과. 네. 그러니까 이미 풍선효과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뭐라 그럴까, 중저가주택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호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수요자들이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저가 주택은 부담이 없어. 그럼 제가 주인이에요. 네. 주인이면 아무 때나 팔아도 별 부담이 없네요.
0: 네.
3: 그래서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죠. 그게 20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6억이던 게 8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내가 9억으로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고가 주택으로 네.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유치 물량이 부족하고 난 부담이 없어. 올려볼까 할 것이고,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요즘 현상이에요. 수도권 거의 그렇고 뭐 강북 쪽도 그런데, 만약에 매물이 100개가 있잖아요. 전세가 네. 하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0: 아.
3: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 90%예요.
0: 네.
3: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더 외곽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0: 강제 매수가 되는. 네.
3: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대출이 약간 막히는 거예요. 또 꼬이는
0: 네.
3: 거죠.
0: 네.
3: 중요한 건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뭐 사고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포모 현상이 생기죠. 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0: 네.
3: 그러면 그게 100개가 거래가 안 되고 하나만 거래가 돼도
0: 네.
3: 상한가라고 그러지만 앵커링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러면 중저가 시장은 제가 볼 때 되게 강세장으로 바뀔 거다. 주식장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현재 네. 정부에서. 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금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킨다라는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4: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네.
4: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라면
0: 예.
4: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한도를 10% 줄이겠다, 보유세도 올리겠다, 2027년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0: 나오는데
1: 네.
0: 그럼 어떤 분들이 파냐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령자들, 현금 동원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게 항상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매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분들,
1: 네.
0: 고령자들 팝니다. 근데 문제는 팔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25억 이하는.
1: 현금 부자들이.
0: 그러면 부잣집 자녀들이
1: 네.
0: 삽니다. 사면 토지거래가죠. 입주해야 됩니다. 그럼
1: 네.
0: 세입자는 또 튕겨 나가게 되죠.
1: 아, 그래도
0: 자,
1: 전월세난으로 가는
0: 그러면
1: 거네요.
0: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주를 선택합니다.
1: 네.
0: 비거주였는데 거주하게 되면 또 세입자 또 튕겨 나갑니다.
1: 응.
0: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비거주인데 계속 비거주 할 건데 세금은 올라가. 이제 전가를 합니다. 전세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세입자는 그냥 다 튕겨 나갑니다. 올려주든지 튕겨 나가든지 이두 가지 선택지가 세입자한테 줍니다. 너 많이 올릴래? 나갈래? 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0: 어떤 고리를 하더라도 강남에 매물이 나와도
1: 네.
0: 세입자들은 팔리면 산 현금 부잣집 자녀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떤 식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월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는 아닌데 또 사야 되겠죠. 근데 뭘 살까요?
1: 네.
0: 20억 이하는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20억 이하가 타깃이 됩니다. 야, 20억 이하로 가야 돼. 이제 룰이 20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억
1: 아.
0: 이하로 들어오죠? 고령자 집 팔았죠? 집판 사람이 계속 무주택으로 있을까요?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뭐, 뭘
1: 네.
0: 살까요? 고가 주택 사면 또 세금
1: 네.
0: 맞으니까 매주 강남집을
1: 덜덜덜하네.
0: 팔면
1: 네.
0: 강남집을 파신 분들은 마포나 성동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을 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도 저는 순회 공연을 그래서 정부가 한번 골고루 올려주려고 이런 치밀한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네,
0: 이게
2: 맞아요.
0: 부작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1: 아니,
0: 긍정의
1: 네.
0: 효과는 강남권은 내년까지는 좀 안정이 될
1: 아니, 뭐,
0: 것이다.
1: 거기는 안정이 되든
0: 근데
1: 말든.
0: 저는 강남에 살 돈도 없기 때문에
1: 네.
0: 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관심 대상에 벗어나고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갈수 있는 20억 이하 시장들은 여전히 앞으로 더 불안할 가능성도 높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면 공급 대책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 제가 대토론회 때도 질문한 게이 부분이거든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책 마련은
1: 네.
0: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제가
1: 알겠습니다.
2: 추론을 좀
1: 그렇다면
2: 드리면요. 이 강남은 셧다운이고 제가 볼 때
1: 네.
2: 셧다운 갈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들이 친구도 몇 명 있고 다 지금 서울을 귀환 작전을 펼치시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1: 아.
2: 살면서
1: 네.
2: 뭐 자식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넘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들어가야 돼 지금 그죠?
1: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 나오는 분들도 소장님 말도 튕겨 나왔어. 어디를 가요? 말씀대로 리무브 해야 돼요.
1: 네네.
2: 그러면 이제 대 어떤 교류? 뭐 대민족의 의도는 아니지만
1: 커머전스의 시대가
2: 이상한
1: 이제.
2: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질
1: 네.
2: 거를 정부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장님
2: 네.
1: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덜 똘똘한 채 강남 서초를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0: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세제 정책이 효과를 먹히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집을 안 사고 어우 세금 올라간다는데 잠시 관망해야 되겠다. 전세 월세에 머무르거나 집을 판 사람이 전월세에서 숨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판이 깨져버렸잖아요.
1: 네.
0: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 매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물 없고 전세 월세 가격 올라가는 판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입자들도 이제 사야 될 거예요. 이거 안 사고 전월세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전제 조건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너무 물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조바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정의 효과

0: 보다 긍정 효과가 많은 정책은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감내해야죠. 그래서 일부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큰 이익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되는데 이번 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 증세?
1: 네.
0: 그것도 저는 세금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한 2, 3조 정도밖에는 안 늘어날 것 같거든요.
1: 뭐 국가 단위에서 보면 푼돈이죠, 그거는.
0: 그러면 초과세수가 지금 50조 내년에 100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세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진짜 공정과 정의 우리가 잘못된 조세 제도를 개편을 하려면 테이블을 다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밸런스를 맞췄어야죠. 취득세는 좀 내린다든지 뭐 양도세도 다시 조정 양도세 구간이라든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싶으면 불합리하면 폐지라는 대신에 기본공제 우리 양도세 비과세를 네. 12억에서 20억으로 해주고 누진세율 구간 또 20년 동안 안 올린 거 현실화 해주고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내용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물 나오게 하려고 또 강남 좀 안정? 그래서 너무 강남만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강남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파는 급매물을 더부잣집 자녀들이 급매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 뭐 주거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저는 피토하신 줄 알았어요. 사자후를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내드리고 자 이제 교수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좀 더 계시겠답니다.
2: 교수님 다음 방송이신가 보네요.
1: 아, 그러신 것 같은데 괜찮대요. 가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공급 과잉이라 공급 문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그걸 또 이제 사자후로 피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2: 저는 최근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온 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계속 예. 여러 경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급 하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부동산 30년 했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주택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따로 있습니다.
1: 예.
2: 거기서 뭐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 세제로 과연 주택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때 제가 일단 약간 예. 멘탈이 역시 공급이 기본이구나.
1: 아,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2: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 예. 하버드대하고 예일대가 두 박사가 모여가지고 하도 이게 세제로 안 잡히니까 맨하탄이 아시잖아요. 그 집값 비싼 거. 우리랑 비슷하죠. 서울하고. 거기를 갔다가 몇 년을 자꾸 그 세제 규제 제트릭이 나온 걸 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정책은 무조건 조세 귀착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조세 전가라는 단어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1: 아~
2: 1980년 초에. 네. 거기 그때 이미 도시였어요.
1: 네.
2: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미 다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급부터 발표하고 네. 진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공급지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 이거 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든 네. 타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추석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공급 대책을. 지금 따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 나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아마 제가 길거리로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국민들 세금으로 네. 신도시 땅 보상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싸게 분양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거기서 왜 장난을 네. 칩니까 정부가? 그거를 제가 이제 포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짜 분양가 상한제예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게 만든 거예요.
1: 네, 네.
2: 왜 시세 올라간 거 따라가지고 분양가를 청년들하고 매기 명분이 그거예요. 임대주택 짓는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공급 진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서 서리풀 지구하고 그린벨트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거 발표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그거 없이는 지금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정말 시장 잘못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예.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별로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했단 말이죠.
2: 그렇죠.
1: 간략하게. 뭐 이번에 효과 있을 대책 나올 걸로 보십니까?
0: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저는 네. 이게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되고 하나를 알면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벌써 공급 대책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2: 맞죠.
0: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135만 호로 가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180도 전환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왜 대책 내용 보면 보도자료 양식도 똑같아. 거의 숫자 장난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숫자 장난을 버리고 진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낸다면 국민들이 어 이거 뭐지? 야 이거 한번 봐. 네. 라는 기대를 그렇지. 가지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또 몇만 후에 유유부지 뭐 신규 택지 발굴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1: 작년에
0: 보고 나올 때는 네. 방송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작년에 그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다가 네. 집값이 폭등을 했었죠.
2: 폭등했죠. 제발.
1: 이런 거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문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방송 시간 전체를 다 틀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네요. 다음엔 특집 방송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서쪽에서 극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예, 특히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하겠습니다. 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탄남대교 일대까지도 다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을 부인하고 있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 불발 시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었다면서 이번이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0: 그들을 참수하기 전에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좋은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하고도 중동 국가의 요구로 취소했지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란이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협상 결론이 빨리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곧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결론 낸 뒤 비핵화 논의에 나설 텐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1: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호르무즈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자 참수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은 3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3: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상승세는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급락 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일단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코스피가 1.5% 오른 채 출발해 장 초반 6,3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줄면서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대장주가 하락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 중입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이버, 삼성 SDI와 효성중공업, SK텔레콤 등이 3%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순 매수를 하는데 기관은 순 매도 중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에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세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5% 오른 748로 출발해 3% 이상 급등 중입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흘 연속 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의 3일 연속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과 최근 미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원과 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잠시 뒤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전국 현안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세제 개편안 발표한 정부 과세 정상화, 공정과세라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조세 강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반박 목소리 들어보시죠.
4: 시가 40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
5: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상화했다라고
6: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5: 과세 형평이 저희 세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고침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공정화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7: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
6: 김용태
7: 아니겠습니까?
6: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예,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예?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 때 부동산 공약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공급 부분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예. 대출 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정말 빛의 속도로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발표된 세제 개편안 보면 일단 비거

0: 초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강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1: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이 검찰 개혁 문제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2: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1: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좀 방향성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제 개편하고 대출 규제 문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정책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 후보도 그랬습니다만은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대통령도 공급 확대를 속도를 내라라고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지금 상당히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언제 이게 이 속도를 내게 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좀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올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또 민생 정책이라든지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문제에 더 올인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는 좀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일단 해봅니다.
0: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부동산 집값 받으려면요, 그냥 공급만 늘리면 되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경제학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도 보면 결국
2: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각 청와대 본관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4: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관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견이 나오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네, 계속해서 날씨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걸쳐서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도 경보가 추가됐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 그리고 전북, 전주에도 경보가 추가됐고요. 이번 특보는 오전 10시에 발표돼서 오전 11시를 기해 본격 발효됩니다. 주요 확대 지역은 고양, 안성, 파주, 용인, 여주, 전주 등이고요. 지금 한낮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조금 전 오전 10시 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남 광주 목포시,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 파주시, 충북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예산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강원 평창군, 인제군입니다. 8월 4일 오전 11시 0분 강원 평창 평지, 인제 평지, 인제 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 동북부, 세종, 세종 북부, 인천, 인천 영종, 인천 남부, 전남 목포, 제주, 제주시 중간산,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의 안전 살피기 등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 막내는 6개월이었죠.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거든요. 경제력도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0: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꼭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격증을 여러 개 땄고 취직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느라 실제 양육은 시부모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늘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라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5년 전 약속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내놓으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5년 동안의 양육비까지 달라니요. 이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고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양육권 문제로 갈등 겪는 이제 부모들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난다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0: 네.
1: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편은 전 남편이죠. 앞으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요. 그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서류로 작성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양육비 지급해야 되나요?
1: 네, 부부 간에 이혼할 때 이혼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을 정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그중에서는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0: 네.
1: 또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0: 네, 네.
1: 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0: 네.
1: 반면 자녀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예. 사연자분의 경우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고 사연자분께서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0: 네.
1: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후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예.
1: 이때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경제적 상황, 아이들 양육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이들
0: 네.
1: 연령,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0: 네.
1: 예, 따라서 지금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0: 네.
1: 법원 판단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 네.
1: 예, 다만 조정조서에서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과거에 정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0: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과거 양육비는 지급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조정조서에 약간 특이하게 5년 후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에 의하면 약속한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읽히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1: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0: 네.
1: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긴 합니다.
0: 네.
1: 예.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사정

0: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혼을 할때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구나. 5년 후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구나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0: 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남편이 먼저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사연자분께서 받으신
1: 네,
0: 상황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이 경우에는 반심판 청구의 형태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은 누가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라는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청구한 본심판 그리고 사연자분이 앞으로 청구할 반심판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네, 그 아이들이 누구랑 사는지 이제 결국은 쟁점이 될 건데요. 현재 아이들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입니다. 애들이 다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에 아이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0: 네, 법적으로는 이제 가정법원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때그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13세가 안 되었더라도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능한 연령이라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칩니다.
1: 그렇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0: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4학년인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막내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법원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을 권고하는 편이고 분리양육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내에 대해서까지 사연자분께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재판 결과 이제 사연자분이 친권자 양육자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연자분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 확보하시게 되면 남편에 대해 적정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실 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조정 조서에서 이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청구는 이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들을 직접 키우려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가 사연자분으로 변경이 되면 전 남편한테 장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슬로베키아와 탄자니아 등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세계유산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거나 보존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원하면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세계유산 지위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됐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된 곳은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그리고 영국의 리버풀 해상 상업도시, 이렇게 단세 곳뿐인데요. 모두 관광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개발이나 보호구역의 축소로 유산의 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산의 보존 상태는 살필 수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생긴 소음이나 주거난, 주민 이주 문제까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 정부가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아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서울 전역으로 폭염 중대경보 확대됐습니다. 11시 발효됩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 전주에도 폭염 중대경보 발효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동안 영남지방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있어서 계속 경보가 떴었는데요. 이제 거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열기가 고스란히 한낮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극한 더위 예상하시고 대비하시고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하다고 하네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8월 4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청년들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청년재단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정책의 모든 것을 전수해줄 슬기로운 청년생활의 온마스터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0: 한 달 사이에 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1: 아, 너무 심각하고요. 네. 진짜 다 밖을 못 돌아다닐 정도로 이제 더운데, 그나마 서울은 짧은 장마라고 해서 비라도 조금 내렸었는데, 뭐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농업하기 힘들 정도로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오는데 덥기만 해서.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년분들도 아마 이제 뭐 남은 뭐 대학생 같은 경우 이제 방학일 테고 그랬을 텐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예, 나가기만 하면 땀이 이제 주룩주룩 흘립니다.
0: 저는 땀도 땀이고 요즘에 한낮에 나가면 숨이 잘 안 쉬어지던데요. 그 열기 때문에.
1: 맞아요. 약간 어항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0: 와, 진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청년들도 그렇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그렇고 지금 남녀노소 다 힘들고요.
1: 맞습니다.
0: 특히 좀 건강 취약하신 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밖에 계속 계시는 분, 노숙자 이런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지원도 필요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특히 이제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시카고의 대폭염 사태가 있었을 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유독 피해가 컸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 시설이나 체육관 시설 같은 걸 이제 빌려서 쿨링 시스템이라고 시원한 곳으로 이제 피신시키는 제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정책이 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나 이런 전화를 걸어 보시면 그쪽으로 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유, 청년 정책 말고도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오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마스터가 전해줄 오늘의 치트키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치트키는 청년재단은 이런 청년도 지원한다. 라는 소주제입니다.
0: 네, 네, 이런 청년도 지원한다. 어떤 청년들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하네요.
1: 네, 보통 이제 청년 고민이나 문제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취업을 꼽긴 합니다. 근데 취업 말고도 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든지, 또 저희가 농협과 함께하는 이제 농협 기술 관련된 에그테크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의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우리가 꿈꾸던 신혼여행 첫신 프로젝트입니다. 네. 갑자기 신혼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 네, 이제 첫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인데, 예비부부 또는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스냅사진 또는 이제 스냅사진과 촬영을 지원하는 관계기록 여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가 좀 지원도 해주고, 네, 또 이제 여행을 간 김에 또 이제 재밌는 곳, 뭐 좋은 곳, 풍경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건 좀

0: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결혼 지원이라고 하면 뭐 주거비,
1: 아, 네네.
0: 결혼식 비용 이런 걸 지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게 아니네요.
1: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계기록 여행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서적 지원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이제 쇼박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김원훈 씨가 최우수 남자 예능인상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이 쇼박스의 여러 콘텐츠 중에 이제 장기 연애 콘텐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쇼박스라는 채널 자체를 대중들에게 크게 알린 코너 중에 코너라고 볼수 있는데
0: 네.
1: 가장 높은 조회수가 1900만 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장기 연애를 하면서 발생하는 재미있는 상황들 에피소드로 풀어낸 것인데 이 팀에서 이 콘텐츠로 마련된 기부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전달을 했고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 재단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혼하는 부부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것도 저희 재단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뭐 제주도라든지 뭐 이런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였냐면 정서적 지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아,
1: 사진
0: 우리
1: 촬영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사진 촬영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예쁘게 사진 찍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1: 일단
0: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요.
0: 맞아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집을 이걸 했네요. 반응 되게 좋다면서요.
1: 반응 굉장히 좋고 참신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거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지원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많이 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지원이 거의 뭐첫 사례 또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정서적 지원 뭐가 됩니까? 첫 신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
1: 네.
0: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
1: 일단
0: 거예요?
1: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참여 커플의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관계 여행 컨설팅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어떤
0: 성향,
1: 조항이나
0: 뭐 어떤 성향
1: 예를
0: 반영이
1: 들어서
0: 되는
1: 뭐
0: 거예요?
1: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여행 갈때 산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으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 그런 걸
1: 아니면
0: 다 반영해줘서
1: 어느
0: 해줘요?
1: 정도 반영을 해서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겠죠.
0: 그렇죠,
1: 특정
0: 그렇죠.
1: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월에서 11월 초 중에 2박 3일 국내 여행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통해서 여행 플랜을 지원하고 여행지는 서울과 부산, 강릉 세 가지 세 지역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스냅 작가와 함께 커플 사진 촬영도 지원을 해주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또는 이제 그 당시의 추억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바로 첫신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언제까지 이거 지원 받나요?
1: 7월 27일 월요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0: 네.
1: 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0: 네.
1: 8월 10일 월요일까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0: 8월 10일 월요일까지 어디를 통해서?
1: 청년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구글 폼내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국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예비 부부 또는 신혼부부 총 10쌍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항상 우리 청년 하면 아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취업 부분입니다.
1: 네.
0: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입니다. 또이 캠프도 또 생소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어떤 캠프입니까?
1: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취업과 창업 관련된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라고 일자리 경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청년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학교를 졸업했거나 잠시 쉬고 있는 청년들이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국 40개 대학이 문을 열고 현재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라는 의미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1: 네,
0: 교육을 통해서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이 캠프에

0: 능력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일자리 경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첫 일자리 경험을 해주게 하자. 그 보통 예전에 기업들도 공채를 많이 내고 인턴십을 많이 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그 경력을 삼아서 이제 정규직이나 또는 이제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기업의 취업 문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첫 경험을 할수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청년 펠로우십 제도라고 해서 일종의 인턴십 제도를 채택을 해서 이제 모집 공고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첫 번째 일자리 경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트캠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전국에 40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1: 일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첨단 인재형과 실전 인재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첨단 인재형 같은 경우는 AI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전 인재형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의 청년들도 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이나 청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실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요? 어떤 효과 기대하세요?
1: 일단은 뭐 AI 산업이 전환이 되면서 그럼 AI 시대의 인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모집 요강 보면은 기존의 모집 요강과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저희도 청년재단에서 최근에 공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AI 관련된 실무 역량을 진행하고 또 실제 했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라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뭐 클로드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텐데 이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직업 현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며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AI를 고도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들로 좀 분류를 해서 아마 산업별로, 직군별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 교육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사실 AI 인재 뭐 이제 그 일을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되게 관념적으로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1: 모호합니다.
0: 그 모호하죠.
1: 네.
0: 근데 그거를 실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겪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로서 이해가 되는 그쵸? 그런
1: 맞습니다.
0: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전환 시대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AI를 활용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크게 검색 엔진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걸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기업들도 아마 그걸 또 질문하는데
0: 맞아요.
1: 집요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특히 관련 사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요거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캠프에 나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1: 역시나 저희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0: 네.
1: 통해서 저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연하고 나서 계속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통청년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저희 청년재단의 홈페이지를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 청년재단 홈페이지에 오면은 이와 같은 또는 이제 이와 다른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사업들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청년들이나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께서는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어가 보시라. 또는 홍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0: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 보듯이. 오늘 청년재단 홈페이지는 뭐 올라왔나?
1: 네.
0: 그냥 이렇게 습관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1: 네.
0: 같아요.
1: 홈페이지도 좋고요. 아니면
0: 네.
1: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0: 아하.
1: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취업을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1: 네.
0: 근데 이게 또 사회 초년생들이 어려운 게돈 관리입니다.
1: 맞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네.
0: 제일 어려워요.
1: 네.
0: 제일 어려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리 안 되면
1: 네.
0: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돈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네요.
1: 네. 청년 모두를 위한 이제 재무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취업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취업을 하고 나서 내 가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한 경우도 많고 최근에 이제 박기태 변호사가 쓴 청년 파산이라는 책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총리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빚쟁이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책에. 왜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됐냐면,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을 받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을 받고 났더니, 취업하는 순간 한 6천만 원 정도의 빚이 생긴대요. 그러면은 첫 취업생이 6천만 원을 아무리 분할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나 저축, 대출, 그리고 신용관리까지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무료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0: 네.
1: 프로그램인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현재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지출 중에 고정 지출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1: 맞아요.
0: 월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고정 지출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인지,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신용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지,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지, 또 대출을 했을 경우에 대출을 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신용도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빨리 상환하는 경우 대출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거나 신용도가 빨리 회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드리면서 진단을 해드린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상담을 받아볼 경험이 없고, 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가게 상황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다르다, 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보통 월급 얘기할 때뭐 세전 얼마냐, 세후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직장인들은 이제 카후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카후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1: 중요합니다.
0: 하는데, 그럼 이제 카후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카드를 또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0: 네.
1: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한테 뭔가 투자 제안이라든가
0: 네.
1: 이런 약간 사기성의
0: 네.
1: 그런 유혹의 손길이 많이 온대요.
0: 맞아요. 그런
1: 예.
0: 것들이 가장 위험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빌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채성이 있는 대출들이 이자율만 높여가지고 청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너 아무것도 없어도 대출해 줄수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이나 유인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채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을 통해서 끊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라고 검색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저희가 줄여서는 서금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금원의 청년 금융 콘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각 지자체별로 서금원과 연계가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금융기관에서 방문 상담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하는 경우, 또는 이제 군 장병들이 군대 안에서 요즘에는 월급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것들도 할수 있는데, 군대로 찾아가는 이제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군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조금 더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청년재단과 서민금융지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소개해드렸고요. 부모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특별한 금융정책도 있나 봐요. 이건 뭔가요?
0: 네, 일전에 한번 짧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저희 청년재단과 현대캐피탈이 MOU를 통해서 만드는 상품입니다. 지방이주 다자녀 청년가구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데,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이제 빚소건 활성화이고, 또 이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지원,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차량 저리 금융 지원인데요. 2025년 이후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가구에 해당하는 2인 이상 가구, 보통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요즘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고
1: 네네.
0: 있으니까요. 이 다자녀 가구에게 현대 산타페 차량, 기아 소렌토 차량, 그리고 기아 카니발 차량이 3개의 차량에 한해서 보통 신차

0: 60개월 할부하면 5%에서 6%의 조금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 해당 조건 두 가지를 충족시킬 경우에 연 1.9%의 초저금리 할부. 그러니까 한 대당 몇 천만 원 정도 60개월로 한정했을 때몇 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지원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 대리점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 혜택 관련된 정보는 역시나 청년재단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1: 네.
0: 상세히 알려주실 수가 있는데, 뭐좀 현대캐피탈 측의 상황과 현대자동차 측의 상황이 다릅니다.
1: 어허.
0: 캐피탈 측은 이제 MOU를 했고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또 대리점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실, 마진율이 아주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1: 어허.
0: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한다는 뭐 현장의 사례도 약간 있어요.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 네, 제보
0: 있으니까.
1: 부탁합니다.
0: 예, 현 청년재단
1: 청년재단
0: 인스타그램.
1: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인스타그램에 와서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있다고 들었다.
1: 네.
0: 예,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기승전 청년재단 홈페이지.
0: 예.
1: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0: 네.
1: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로 취업뿐만 아니라, 뭐 결혼, 뭐 재무, 그러니까 청년들의 거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마스터의 핵심 한줄 요약과 더불어서 청년들에게 띄우는 응원의 노래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0: 네, 청년의 고민은 모두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역시 청년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지원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하겠습니다. 덥기 때문에 FX의 핫서머를 추천하겠습니다.
1: 예, 핫서머, FX의 핫서머, 우리 오마스터님의 청년들을 위해 띄우는 노래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청년생활 오마스터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큐레큐

0: 네, 유튜브로 8769님이요. 이런 정보가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늘 들어주시면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극심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서쪽에서 극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에서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하겠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구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마포대교에서 마포 일대를 지나서 지금 원효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사고 난 일대 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한남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일대를 지나서 한강대교 남단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준비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움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헌정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김미애 의원 주최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조세 제도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강남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또 피격을 당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오만 해안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38도, 여주 낮 기온은 39도, 대전 37도, 광주 38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일 40도를 웃돌던 영남 지방은 양산 35도, 부산 34도로 극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처럼 햇볕 쨍쨍한 날 편의점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이것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한여름 땡볕 아래 야외 진열대에 놓인 이것. 겉을 슬쩍 만져보면 미지근할 정도로 데워져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더니 표면이 무려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오래 두면 담고 있는 플라스틱 병에서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까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달 말인 31일부터는 햇빛 안 드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밖에 둘 때는 덮개를 꼭 씌우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속은 2년간 유예됩니다. 편의점이든 마트든 목마를 때 하나씩 집어드는 보통 투명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선, 2번 생수, 3번 생맥주, 4번 생망고 케이크. 1번 생선, 2번 생수, 3번 생맥주, 4번 생망고 케이크.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도 극한 더위입니다. 심지어 서울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 중대 경보 발효됐잖아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텀블러에 좀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다니다 보면 무겁고 하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거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냉장고 안에 있다면 좋을 텐데 실내에 마트나 이런 데 따라서 밖에 그대로 그 햇빛과 그 햇볕의 그 열기 아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근데 그거를 마시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 뜨거운 그 아래에 오래 두면 그 플라스틱 병에서 해로운 발암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뭘까요? 오늘 정답은 1번 생선, 2번 생수, 3번 생맥주, 4번 생망고 케이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오늘처럼 요즘에 좀 계속 덥잖아요. 여러분 이 더위 어떻게 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고와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9921번님은요. 저는 수원에서 택시하는데요. 항상 얼음물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운전하실 때 항상 그러니까 텀블러에 시원한 물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차 안에 계시잖아요. 뭐 승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기사님들은 계속 그 찬바람 안에 있고 또 밖에는 열기가 너무 뜨겁고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실 수 있어요.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0120님은요, 지나가다 보니 편의점 매장에서는요, 밖에, 햇빛 내리쬐는 그 아래에 보관하고 있어요. 건강에 몹시 해로울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병에서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또 매장에서는 안에 그걸 다 이렇게 둘 자리가 없으니까 냉장고에. 그래서 밖에 이제 또온것 같은데. 그래서 냉장고가 좀 사람들이 이거를 꺼내서 가져가면 자리가 비니까 그때 다시 넣어두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보관을 밖에 하면 좀안 좋다. 이겁니다. 5555번님. 왜 더울까?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덥다. 예. 와이텐 라디오 방송 들으며 지혜롭게 여름을 즐기자. 생맥주보다 맛있는 이것!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몸에도 이게 훨씬 더, 수분 섭취엔 훨씬 더 좋죠. 요즘 같은 폭염일 때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6245번님, 폭염인데 차 안에 둔 이거 마셔도 될까요? 목은 마른데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한 적이 많아요. 차 안에 두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차 안에가 항상 뭐 시원하면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주차하고 어디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찬이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이것도 근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맞네요. 맞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군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보면 냉장고 말고도 밖에 이걸 이렇게 쌓아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지금처럼 더울 때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꼭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두면 이게 햇빛을 받고 또 햇볕에 뜨거운 열기 아래 있으면 그 플라스틱 병 안에 해로운 발암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밖에 땡볕 아래 야외 진열대에 놓인 이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더니 표면이 4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와, 그렇군요. 뭘까요? 1번 생선, 2번 생수, 3번 생맥주. 4번 생망고 케이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힌트송은 사실 저희가 더운 날이라 그냥 정답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노래입니다. 다비치가 부릅니다. 물병.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산업 현장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한 노동자가 무사히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중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부터 추락재해 예방,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이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정부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산재 현황과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입니다. 사업장이 가장 많은 만큼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죠.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 현황을 보면 매년 200명이 넘는 경기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했고요. 그 배경에는 경기도의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5만 개의 사업장이 있고요. 이 가운데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특히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마련했고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으로 약칭 지중해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라고 해서 지중해 지원 사업 이렇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사업에 선정된 배경 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모를 실시했고요. 경기도는 이 공모에서 1등으로 선정됐고 전국 최대 규모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첫 번째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 안전 분야에서 산재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 정부 중두 번째로 산업 단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 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을 우선 신청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제 추락 사고의 심각성을 이제 언급하셨고요. 실제로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도 떨어짐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락 사고는 10m 이상 높은 곳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m 내지 2m의 남짓한 높이에서도 작업하시다가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축사 지붕이나 태양광 설치처럼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끝나는 작업이라도 그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작업을 하시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의 추락 사고라도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무료로 기술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나 간판 설치처럼 작은 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입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또한 전체 외국인 사망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화성에서 아리세 대형 참사로 23분이 사망하셨는데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분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교육 또한 지중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직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VR 체험을 비롯한 AI 다국어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직접 교육을 참관하였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신 분께 여쭤보니까 교육 방식도 만족하시고 통역 프로그램을 통해 80% 이상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경기도가 이렇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 어떤 곳보다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게 느껴졌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두 번째가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 역량 강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지중해 사업 신청 요것도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이게
1: 그렇습니다.
0: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데요. 8월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사업 궤도에 오른 상황입니다. 위험성 평가 지원과 외국인 산업안전 교육은 사업 목표의 약한 3분의 2 이상이 신청하셨고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붕 지석 기술 지도는 신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거나 제보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경기 지중해.kr이라고 이제 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안전한 작업을 위해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혹시 이 신청해야 하는 그 기업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뭐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까?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분야 산업단지 내지 고소작업 그리고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0: 예. 경기지중해.kr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터에 나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있다면 경기도의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 추락재 예방,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 하는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편지 들어볼래요? 오늘 그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백종우 교수가 띄우는 마지막 편지 듣고 와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에서 어떻게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 참석자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와, 한국의 계획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과 큰 사업장에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이 줄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리더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의 인식에 또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 리더의 결심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빛을 진 사람들이 늘자 브리딩 스페이스, 그러니까 빛진 사람들에게 채무를 정신건강 평가 후에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이면 유예를 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숨을 쉬는 공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았고 딱 그날부터 채무 문자, 독촉 문자가 멈추었을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정부 보고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갚았고 신용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회에도 이득이 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도를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3%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20%는 가족이 신청했고 60%는 NHS 소속 의료인, 또 지자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신청을 대신 해준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 빠진 분들을 알아차리려면 주변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평가하고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권한이 현장에 주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백종우 교수가 띄우는 그 마지막 편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안에 지금 어떤 우리의 현재가 다 담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 예방 대책을 보면서 감탄하더라.
1: 네.
0: 그런데 줄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잖아요. 왜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지금 뭐 몇 가지 짚어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1: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감당할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그게 몸에 배이셨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알아서 해야지.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살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걸 이제 준비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100년 이상 있었는데 저희는 너무 짧은 시간에 변화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적은 인력이 그렇지만 훌륭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체감할 대책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이제 훌륭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회 속으로 스며들고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한 어떤 하나의 제도가 되고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을 조금 당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저는 우리나라의 또 장점은 네. 한번 그 문제를 인식하면은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는 세계에서 거의 사망률이 최하 수준이었거든요. 코로나로 2만 1000분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 통계가 매우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 메르스를 한번 겪어봤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법에 반영하고 코로나가 왔을 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자살 문제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어느 나라보다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그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아마 기본적인 건 자살 위기에 빠진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분들에
1: 네.
0: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실천을
1: 예.
0: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 그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자살 문제의 특징은요. 누구나 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0: 누구나.
1: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아니 그 친구같이 훌륭한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데 아니 그렇게 성실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성격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한 시점에 자살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머릿속에서 싸우는데 맨 뒤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될수록 머릿속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
0: 예.
1: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선은 끊어지고 점만 남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고요. 평소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는 설마하지 말고 옆에서 이걸 알아차려주고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다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는 참 차이가 있는 겁니다.
0: 누구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1: 네네.
0: 누구나 근데 그 순간이 되는 건 다 이유가 다르겠죠.
1: 그렇죠. 너무너무 다르죠.
0: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전혀 그럴 만한 일이 내가 이건 없었는데 그런 위기에 닥쳐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이 겪을 수 있고 양가 감정,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라는 감정 속에 갈등하다가 점점 죽고 싶다가 머릿속에 100을 차지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건데 자, 그 상황 속에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연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들의 심리의 어떤 움직임이 언제 누가 어느 시점에 개입을 해야 됩니까?
1: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더 쉽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다가가서 아 이런 일이 힘들었구나.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 위기에 빠진 중에는 뭐 빌딩이 10채가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돈만 보고 와서 외로워 죽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은 아 나는 점심 한 끼를 어떻게 때울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게 이유가 되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0: 네, 네, 네.
1: 근데 둘 다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 이걸 말할수록 사실은 좀 경할 때는 그걸 친구하고 얘기하고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뒤로 갈수록 중등도 이상은 우울증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입원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응급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마다 굉장히 맞춤 처방이 필요합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서정 피어 스페셜리스트 출연하셔가지고 좀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 말씀이 자살 충동이 이게 정신 건강으로 볼 때 응급 상황이어서 나는 응급실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저는 우리 이서정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아마 굉장히 많은 10대, 20대한테 좋은 영향을 줬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우리 예일드 나중호 교수가 얘기한 게 자살 위기에 빠졌을 때 응급실에 간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살 위기로 몸을 다쳐야만 응급실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자살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도 응급실을 가는데 아직도요. 에이, 그것만으로는 오지 마세요. 안 받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최희종 작가님이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그거는 우리가 보는 게

0: 아,
1: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왜 그렇을까요?
0: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경찰은 안전의 전문가시잖아요. 경찰은 100% 출동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출동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1: 아, 같이 출동할 수 있는 거군요.
0: 예. 지금도 뭐 합동대응센터로 해서 같이도 하시는데 전체 출동이 10% 미만이거든요. 경찰분들도 참 어렵죠.
1: 그렇죠.
0: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래도 법을 해줘가지고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을 해서 센터에서는 문자를 보내거든요. 며칠 안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근데 이 비율이 도움을 받는 비율이 25%가 안 됩니다.
1: 문자 받으신 분
0: 예,
1: 중에서도요?
0: 그 중에 도움을 실제로 사례 관리를 받는 비율이. 근데 이게 대만은 99%거든요. 엄청 높죠.
1: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법이 일단 다릅니다. 경찰과 소방이 무조건 이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자살 위기예요라고 하면은 경찰이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 가족한테 인계하거든요. 다친 데가 없으면. 근데 거기서는 일단 응급실에 가서 평가는 받아보셔야 돼요. 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의 99%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그 응급실에 의료진이 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일주일 내에 그 자살 예방을 하는 사례 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예, 알려줍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99%가 이게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돼서 대만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빨리 성장하고 핵가족화의 부동산 이제 크고, 근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 3분의 2도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책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으면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1: 아하, 그러니까 법의 차이면서
0: 예.
1: 시스템의 차이네요.
0: 그렇죠.
1: 거긴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0: 그게 생명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정보를 경찰이 지자체에 준다. 이거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인권 문제로 따지면. 근데
1: 네.
0: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자살 위기라는 것을 평가를 받아서 이 위기 때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99%가 챙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례 관리자랑 경찰분들이 다 설득만으로 이거를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거든요. 설득. 그랬더니 20%밖에 못 구하는 겁니다.
1: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때마다 아까 문자도 보내주고 사람도 찾아오고,
0: 찾아가고.
1: 근데 앞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차이도 굉장히 크게
0: 아,
1: 벌어지겠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챙기더니
1: 그렇죠.
0: 어느 날 그런 채무 독촉 메시지가 멈추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받고, 우리 누구도 그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 이렇게 하면 희망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마음속에 생기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럼 사라집니다.
1: 최근에 정부가 국가 자살대응실 신설을 추진하면서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발표했습니다.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명단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안에 자살 쪽은 사망자의 숫자라는 안타까운 통계만 있고요. 몇 명이 시도를 해서 그중에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의 통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저희가 1년 하루에 20몇만 명이 발생했는데도 그 통계를 국가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1: 맞아요.
0: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몇 퍼센트가 경증이니까 자가격리하시고, 이걸 국가가 매일매일 관리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국가자살대응실을 통해서 초기의 위기 시작부터 출동, 이송, 치료,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회복까지가 명단이 관리되면 그다음에 어디가 빈 곳인지를 알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책이 혁신할 수 있는 계기고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현장의 경찰을 원격으로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과에서 포함해가지고 이제 웹캠이나 전화로 이런 상태면 이분은 귀가하셔도 된다, 지켜봐도 되겠다, 이분 꼭 이번에

0: 이걸 이제 평가하고 권고할 수 있거든요. 진료는 아니죠.
1: 네. 그러니까
0: 경찰이
1: 응급조치죠.
0: 그렇죠.
1: 우리 보통 119 해서 전화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바로
1: 전화
0: 그걸
1: 받으시는 분이.
0: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뭐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저는 한발 이걸 통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이번 방안을 보면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기능 강화하고 상담은 2배 늘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상담은 2배 정도 확충되면 괜찮을까요?
0: 자살 예방 전화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거시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저희가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이 언급하면서 꼭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한게 이제 2배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마지막 전화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근데 전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고 여기에 이제 여러 서비스가 붙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1: 최근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수님이 임명되셨어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 있으실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의 정신이 저 국민의 생명보호가 헌법상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우리 국민의 권리로 선언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방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이 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인데 재난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그 사망자 숫자로 따지면은 자살이 3분의 2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신청주의에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좀더 적극적인 변화를 시작하는데 저희 위원회가 기능하려고 합니다.
1: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굉장히 오랫동안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이 현실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맞습니다.
1: 정부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자살 사망자 1,000명 이상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변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0: 올해까지 경찰 잠정치로 보면은 매달 10에서 18%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1,000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 추세면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실제 작년 뭐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대책을 얘기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1,000명이 준다면 이거는 이게 노력하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또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또 최선을 다해 봐야 될것
1: 실제로 앞선 경찰 잠정치를 잠깐
0: 같습니다.
1: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월별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5월에 자살 사망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30명 감소했다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아닌가요?
0: 일단 이제 그동안에 좋은 거는 굉장히 좀큰 베리테르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유명인 자살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좀 경제적인 지표도 요 기간에는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 도움을 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잠정치가 너무 큰뭐 성별하고 연령대만 좀 나오고요. 좀 세부적인 분석이 따르고 있질 않거든요. 이게 좀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은 이게 좀 일본이나 좀 영국 수준으로 그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 줄고 또 누구는 늘었는지 뭐 이런 좀 변화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지금 5월까지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점점 감소하는 그 추세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올해의 지금 1, 2, 3, 4, 5월은 대개 10에서 18% 정도가 작년 대비 감소했고요. 2024년이 사실 2011년 이후 가장 안 좋았거든요.
1: 그랬나요?
0: 2년 전에 비해서는 지지난 달 같은 경우는 29% 줄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네.
1: 사실 과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좀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나서야 되고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각 어떤 분야별로 좀 역할을 잘 충실히 해내야 될 것 같은데 국가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기관, 뭐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의료기관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기업도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먼저 WHO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 언론,
0: 우리
1: 맞습니다.
0: YTN 라디오처럼
1: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0: 10번을 이제 매주 다뤄주셨는데 언론이 국민의 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처 간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정책이 많거든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이게 닿으려면 복지부 쪽의 전문가들이 또 움직여야 이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고 마지막으로 모든 또 국민들은 이걸 설마 하는 생각을 자살 문제, 정신건강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한테도 올 수 있고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한 발 다가서면 한 사람을 살릴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잠시 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처방전을 여쭤볼 텐데 누구나 한 발 다가서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따가 한 발 다가서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에 여쭤볼 거고 지금 이제 각급별로 이제 짚어주셨어요. 간략하게.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심해지면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 그거를 다룹니다. 네네. 지금 자살 예방 같은 경우 교육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0: 이제 국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공공은 물론이고 학교 이제 50 이상의 기업들도 의무화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0: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1: 네네.
0: 근데 이제 단점이 의무화가 되니까 전부 온라인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대면 교육이 더 줄었다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1: 오히려.
0: 예예. 예. 그래서
1: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0: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모범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부 부처나 기관부터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나 이렇게 표준 교육들을 맨 앞에서 그 기관의 리더가 들었더니 이제 공군이 그걸 제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자살률이 실제 감소했거든요. 그 기관의 리더가 맨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더라.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네요. 리더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0: 네.
1: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처방전 알려주세요. 앞서 한 발 다가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0: 예. 이제 우리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살 유가족분들이 다가갈 마음이 없었다고 해서 막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복잡합니다. 자살 문제는 매우.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을 쳐다보고 근데 뭔가 그 맥락에서 지금 좀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노력들이 이제 실제 국가 자살률을 줄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자살 예방은 모두의 일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들어줄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SAT 정답은 생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

0: 다양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극심합니다. 전남 강주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이 폭염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중대 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수준의 더위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요. 극한 더위 속에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8도까지 치솟아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더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 나들목 진출로 부근 광장부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부근까지는 지금 사고 여파로 6km 정도 밀리고 있고 호보 분기점을 지나서 이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남사준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도 5km 구간 차량들 더디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안수사권 폐지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지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 대통령 죄를 지우면 정권도 지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 자주 쓰는 SNS에 계정까지 만들고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국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113건에 달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이번 달은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풀려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 낮춰 차등화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되고, 직전 연도에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최악의 증세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란 OECD 권고는 무시됐고, 1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책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승세로 장을 열었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5% 오른 6,351로 개장해 장중 하락 전환했고, 오전 10시 15분쯤에는 1.63% 내린 6,155에 거래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3%대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3%대 내렸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15분 기준 1424.6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7월 품목별 상승률은 석유류 물가가 15.5% 올랐지만 한달 전보다는 5.5%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21.5%, 휘발유는 12.6%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농산물은 2.2%, 채소류는 4.2% 하락했습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4.4%, 3.9% 올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7월 물가 지표와 관련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2.5%로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물가는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조금 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에는 올해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최대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돌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 31도 등 동해안은 3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 37도, 청주 36도, 광주 38도로 무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3도, 습도는 6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7월 31일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입니다. 다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내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책을 내놨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해 검사가 사건에 의문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강화해 부실 수사를 막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지난주 영남지방을 무섭게 달궜던 폭염이 이제 방향을 꺾어서 수도권까지 덮쳤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가 된 건 이제 처음인데 극한 더위가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온 그런 모양새죠?
4: 그렇습니다. 최근 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 중대 경보 발표 지역에 서울을 포함했죠. 그다음에 경기도 뭐 고양, 오산, 하남 등 경기 남부 지역. 전라남도 남동부, 광주 그리고 전주 지역에 지금 내려졌는데요. 이게 이제 영남 지역을 강타했던 극한 더위 열기가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는 기압계 변화로 수도권이라든가 서쪽 지역으로 지금 북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상 처음이죠.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3: 네.
4: 자, 이런 기압계 형태는 2018년에 서울이 39.6도, 그러니까 당시 역대 최고 기온이죠. 이걸 가져왔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미 어제부터 동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수도권 지역은 밤에도 열이 식지 않으면서 오늘 아침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8.9도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이 높게 시작하게 되면은 낮 기온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또다시 강한 열대가 만들어지고 내일 기온은 더 높아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는 이번 주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 연일 경신 중인데요. 이제 아직 8월 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더워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4: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강한 상층 분리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고기압이 있을 경우 13호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 북상을 하지 못하고 고기압 가장자를 지금 이동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풍으로부터 매우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편현상까지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번 주간 동안에는 정말 아주 극한 고온현상이 예상되는 겁니다. 딱 그러다 보니까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 이제 많은 지역에 경신 중에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무인자동 기상관측 장비 관측으로는 40도를 넘는 지역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약화될 경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는 이제 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사이에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기온은 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제 현재 폭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더위를 그런데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폭염을 부채질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4: 이게 이제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향해 나갈 경우 한반도에는 뜨겁고 습한 열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폭염을 더 심하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태풍은 시속 20km 속도로 강한 태풍이죠. 현재 오키나와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태풍예보를 보면 8일경에 오키나와를 지날 때까지는 강한 태풍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의 태풍 예측 모델을 보면 중국 상해 남쪽 지역이죠. 중국 대륙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기상청 모델만은 8일부터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바꾸면서 한반도 서쪽, 그러니까 지금 산둥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일단은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느냐에 따르긴 다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향하는 이런 경로를 택하게 되면은 태풍의 반시계 회전으로 인해서 더 거습한 공기와 뜨거운 동풍이 유입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점점 더 뜨거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태풍이 일본 기상청 예보처럼 한반도에 더 접근을 해서 북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경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폭염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폭염은 지속된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폭염은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3: 네,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40도라는 폭염이 새 일상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유독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4: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가장 큰 것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 현재 이중열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고기압, 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이중열대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죠. 사실 2018년 그때 홍천은 41도 올라갈 때도 이중열대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백령도 오산 제주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 이 상층관측소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올해 모두 상층 지역의 다름의 여름과는 달리 아주 매우 강한 역전증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열이 상층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록적인 이런 정말 극한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양산의 극한 폭염 같은 경우 서풍이 들어오면서 팬현상을 가져왔고요. 이제 어제부터 서울 기온이 크게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풍의 팬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온이 그제보다는 몇 도 이상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도 큽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 중으로 더 많은 열과 습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온도 높이고 또 열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이제 원론적인 이유죠. 사실 전 지구 평균 기온이 매년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면서 기본 출발선 자체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3: 네. 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 언제쯤 더위가 꺾일까요?
4: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가장 더울 때가 이맘때죠. 8월 상순입니다. 현재 기압계 흐름을 보더라도 이번 주가 가장 더운 때가 될 것이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문제는 다음 주에 기온이 약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폭염 경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저 광복절이 지나면 더위는 약간 수그러 드는데 이거는 저 해안고도 변화도 있고 낮길이도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 중기 예보 모델의 장기 보니까 광복절이 지난 다음 다다음 주에도 또 다시 북태평양의 강한 더위가 우리나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최소 3주 이상은 폭염 경보 수준의 강한 더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는 저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겹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더위가 9월까지 길게 지속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여름 기온이 최고 1위를 기록한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권 폭염과 역대급 열대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 뭐 점점 더 강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올해 여름이 역대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기록을 깨뜨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폭염이 수그러드는 것은 최소한 9월 말 정도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3: 네, 마지막으로 그 온열 질환자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날씨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도 알려주시죠.
4: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유럽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대구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극한 폭염 대응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칙이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그런 적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더위 피하기로 가장 더운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거나 격렬한 실제 활동을 피하고 그늘에 머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기인데 낮 동안에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막고 또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40도가 넘으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 유지하기가 있는데 젖은 천이나 물 스프레이, 젖은 가벼운 옷을 활용을 해서 체온을 낮추고 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물 한 컵씩 최소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고요. 또 네 번째는 영유아라든가 어린이 보호로 영유아라든가 반려동물을 주차된 차량 안에 잠시라도 두지 않아야 하고 유모차를 마른 천으로 덮지 말고 젖은 천을 활용해서 더위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무더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요?
5: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도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영향에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기관의 순매도에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6: 코스피가 1.5% 오른 6,300선에서 출발해 6,0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2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와 효성중공업, SK텔레콤과 LS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과 전력, AI 관련주가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도를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닥은 1.5% 오른 748로 출발해 5% 이상 급등 중입니다. 10시 50분쯤에는 전날에 이어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흘 연속 순 매수로 코스닥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대금 유입과 최근 미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의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남 서산 시태양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1: 네,
0: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제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5: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재명
0: 장동혁
5: 대통령이
0: 국민의힘
5: 어떤
0: 대표입니다.
5: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0: 네. 김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과 완전히 합치되진 않지만 거부권은 안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오늘?
2: 현재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그렇다라고 보고요.
0: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0: 김영진 민주당
2: 논의하여
0: 의원입니다.
2: 합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저는 존중한다. 그런 취지였고, 뭐, 위법, 집행불능, 그다음에 행정권력의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 예.
2: 저는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장동혁 대표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6: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0: 성일종
6: 뒤집는 게 한두
0: 국민의힘
6: 번이
0: 의원입니다.
6: 아니지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보안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에서 보고
0: 예.
6: 검찰이 보안 수사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했던 게 뒤집어진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본령이라면서요. 정치의 책무라면서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게 옛날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검찰에 대한. 그러면 이 노무현 대통령 옛날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저 검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 증오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 경영을 어떻게 증오로 합니까? 그거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증오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특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지금 곽상한 의원이시잖아요.
0: 예.
6: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의 뜻과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가 없다라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난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런 선례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본인께서 존치를 하자 해놓으시고
0: 예.
6: 지금은 또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안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분립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6: 그 일부 헌법 학자들이 각각의 예. 의견이 있겠지요. 그런데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박탈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헌소로 가겠지만 아니 이런 상식선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국민들께서 헌법을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이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0: 예.
6: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되돌려차기 같은 이런 사건에서 국민 피해를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가 예. 바로 보안수사권에서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0: 정성호 장관도 이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라면서 이제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권 안 쓴다라는 거는 100%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2: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이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보면
0: 예.
2: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정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2: 실제로 이 형사소송법 관련한 보안수사권의 문제는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실제 크게로 보면 검찰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오는 국민적인 원망과 원한이 어마어마하게 깊었잖아요. 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는 합리적인 조정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에게 주요한 범죄를 수사하라. 그래서
0: 예.
2: 부패, 경제, 뭐 외국, 뭐 마약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중요한 영역을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찰은 그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별건의 별건의 수사 영장을 과다 청구하는 문제,
0: 예.
2: 인권의 침해 등 도저히 검찰의 수사를 다 풀어놨을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0: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1: 예.
0: 예를 지난 검찰의 수사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였죠. 실제로 사실 업보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듯이 주요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선 갔기 때문에
1: 예.
0: 아동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1: 예.
0: 전권 송치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서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1: 예.
0: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장치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1: 예.
0: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1: 의원님,
0: 같아요.
1: 대통령 이제 귀국했는데 정성호 장관 거취 문제예요. 정성호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 입장은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할 걸로
0: 뭐
1: 보세요?
0: 오늘 국무회의에서 회의도 했고
1: 예.
0: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1: 네.
0: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1: 예.
0: 실제로는 이제 인사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한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중수청, 공소청이
1: 예.
0: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과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구성, 인사청문회 등 주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도 선공우사의 입장,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런 취지를 했었고, 정성호 장관도 그의 취지에 맞게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단 사의 표명은 했지만 늦가을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0: 그건 이제
1: 거군요.
0: 대통령과
1: 예.
0: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지금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냐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보안수사권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언제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까? 법안서에요. 야당 의원 나가버리니까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해치워버린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생사범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이, 부산 되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서민 피해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고 한 건데, 아니, 그거를 없애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두 번째로는, 그러면 뭐 검찰의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뜯어 고치면 되지요. 그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왜 특검을 합니까? 특검이 지금 검찰이 했던 걸 그대로 다 권한 준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지금 정치 보복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검찰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서민과 관련된 사범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를 또 빼놨던 것들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수 있도록 이거를 기존의 것을 두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정치 사건으로 끌고 갑니까?
1: 예,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얘기로
0: 저는
1: 넘어가겠습니다. 예.
0: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충분하게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많은 논의들 진행을 했고,
1: 예.
0: 실제로는 표결하는 시기에만 퇴장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충분한 사례를 얘기를 했고, 법원 행정처, 그다음에 검찰청,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표결할 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결정이 되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국민의힘의 생각에 가장 잘못된 지점은 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다든지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든지 이렇진 않잖아요.
1: 이분법적으로는
0: 그렇게는
1: 생각하면
0: 하지
1: 안 된다.
0: 않다. 그리고
1: 예.
0: 지금은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핵심은
1: 네.
0: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협력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1: 네.
0: 사법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그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역할을
1: 예.
0: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실제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게 필요한
1: 예.
0: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굳이 지금 이제 제도가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제도가 잘 안착해 나가고 시행을 해보고 예. 그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및 여타 부분들을 논의한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오남용돼서 왔던 70년의 역사를 예. 한 번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1: 의원님 20초 드릴게요.
2: 민주당의 친민주당에는 시민단체나 또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단체에서 이 법을 존치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을 했다는 거지요? 안건 조정이 회부여 하니까 안건 조정이 장기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은요. 수사 전문 기관으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예. 경찰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고 또 부족하면 이런 걸 더 수사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상호 견제나 또는 잘못된 것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인데
1: 줄여주시죠?
2: 이것을 예. 다 지금 현재 뭉개고 있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1: 예, 저희가 뭐 보안 수사권 문제는 방송에서 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지금 후폭풍이 거센
3: 너무 길어요.
1: 네, 거센 상황인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한동훈 의원이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4: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이 걸어서도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 투기를 보호한 거죠. 부동산 투자 투기를. 그래서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올 초반에 다주택자 네. 그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때 이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5: 그렇게 안 합니다.
4: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요?
1: 일단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별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 건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시가 40억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이죠. 보유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1,810만 원 내던 보유세가요, 2,764만 원, 52.7%,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민평형 아파트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이번엔 잠실주공 5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58만 원에서 65.3%가 뜁니다. 2,079만 원을 내고요, 비거주인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인 경우 1,004만 원 내던 것이 1,631만 원, 62.5% 뛰게 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뛰는데 헛소리 나는 세금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조세 정상화의 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정상화되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총 경제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미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전체로 제가 보기에는 더 유예된 거 아닙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그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종부세 대상을 32억까지 높였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0: 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종부세 대상 주택도 12억에서 10억 실거래가로 20억 미만은 20억 미만의 실거래가가 있는 주택은 사실 비과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국민평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실제로는 32억 이상 40억

0: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다주택에 대한 문제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실제로 투기의 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을 했던 부분들은 부분적인 매각을 통해서 현실화한다면 세금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지금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봐서
1: 예.
0: 현재 상황은 저희 주택정책 핵심은 닥치고 공급, 실제로 수도권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을 일시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소 6, 7년이 걸리는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도 수요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소유받게 하는 게 필요하고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 관해서는 조건을 조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네. 현실화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1: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많게는 뭐 3천만 원 가까이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엑소더스 이 돈 못 내서 이제 이 집 팔고 나가고 매물 많아지면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계획 같은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2: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 방향을 다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부동산 세금 핵폭탄에 비유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함부로 핵폭탄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예. 얘기한 게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 그래도 최후의 자, 수단이 필요할 땐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2: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통령 집 팔으셨잖아요. 그런데 17억 7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로 했잖아요. 지금 은행 다 막아놨잖아요. 한성숙 총리를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이분 다주택자예요. 임대사업을 했다고요.
1: 예.
2: 그 악마로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 악마를 갖다가 지금 국무총리 시켰다는 자기 모순에 빠져요. 주택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예.
2: 자가가 있고 또 임대하는 분들이 있고 월세로 사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 다 헝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당은 시장대로 놔둬야 돼요.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해가지고 공급을 못했고 또 돈을 풀어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 직장을 가서 살면 거기로 주소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세 주고 갈 거라고요. 이것도 지금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거를 그래 놓고선 지금 이 정부는 뭐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한 채가 있더라도 살지 않으면 빨리 팔아라. 그 공급을 나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라고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억 버는 노동자는 이제 절반을 세금을 낸다. 이 점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10억을 벌면 보통 이제 세금 다 따져보면 50% 정도는 내는데 100억 부동산 버는 사람은 보니까 몇 억을 내더라. 저건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도리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준 꼴이었다. 괜히 미리 팔았다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집값도 뛰면 괜히 팔았다 이 소리 나오니까 관리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과 그 부동산에 관련한 그 세금 정책이 널뛰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시기 5년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화랑이었어요.
1: 예.
0: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이 주택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공급이 확 줄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했던 주택 공급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그 후과를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과 세금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다.
1: 네.
0: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내려버렸어요. 한마디로 공정시장가액도 80%에서 60%, 50%로. 그다음에 과세 기준도 확 내려버렸어요.
1: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높인 게 문제입니까? 윤석열 정부 때 내린 게 문제입니까?
0: 제가 그래서 현재는 네.

0: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운데 정도로 조정해 드리는 정도로 해서 시장의 반응, 시장의 공급과 여러 가지 조세의 정상화를 위한 그런 지점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다 이런 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관한 그 공급과 조세 정책 관련한 부분도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서로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운데 정도 정책으로 다시 조정해 나가면서 공급을 공급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과도한 투기 수요와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의 조세 정상화를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집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처음 집을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실소유자들에게 그걸 막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0: 과도하게 인용하거나 공격의 수단으로 저는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2: 지금 이념화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고가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상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집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요. 저 로마 제국의 3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그 당시에 세금을 매길 때
3: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벌써 34도를 넘어섰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더운 하루가 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곳곳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챙기시고 물 자주 드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마다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차량이 또 몰리는 만큼 돌발 구간도 많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 사고가 나서 남양주 요금소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양양 분기점 지날 때도 밀리고 있고 이제 설악 부근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부근으로도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3, 4차로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부천에서 신월까지 많이 혼잡하고요. 인천 쪽으로도 신월 부근으로 이 사고 처리 관계 때문에 신월 나들목 지나는데 혼잡합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서쪽 지역도 폭염이 비상입니다. 오늘 YTN 취재진이 기상청과 함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에 열기를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2: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김민경 기자 뒤로 보이는 게 기상관측 차량입니까?
2: 네, 제 뒤로 보시는 차량이 오늘 YTN 취재진과 함께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 기상 관측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에는 이 기온과 습도, 바람과 강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관측 장비가 달려 있고요. 차량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1초 단위의 관측 값들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또 이동하면서 관측할 수 있어 고정 관측소가 없거나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 관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기상청은 전국에 9대의 기상 관측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측 차량은 주로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위험 기상을 관측하거나 대형 산불과 화학 물질 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해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측을 실시하는데요. 어제도 경기 여주 흥천면 일대를 돌며 기온과 습도, 바람, 체감온도 등을 비교하는 폭염 집중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도 1시간 전부터 이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을 돌며 기온과 노면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광화문 광장인데요. 이곳은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데다 주변의 고층 건물과 빽빽한 도심 구조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지만 햇볕을 머금은 아스팔트의 복사열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 온도는 4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YTN 취재진은 이후 남산과 한강대교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점까지 이동해서 도심 곳곳의 열 분포를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추후 새로운 정보를 측정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인경입니다.
1: 폭염 속 야외 작업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0: 네,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손여정 기자 뒤로 모니터가 있는 건가요? 어떤 표시가 나와 있는 건가요?
0: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은 건설 현장 80곳의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상황 관제 모니터입니다.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점의 색깔로 현장의 체감 온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반짝이는 점은 체감 온도 38도를 넘는 위험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위험 현장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로 옆에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른 현장의 CCTV 화면을 띄워서 작업 중단과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온도와 습도, 체감 온도를 측정해 위험 수위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단계는 체감 온도에 따라 양호부터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본사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람이 자동으로 전송돼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염에 특히 취약한데 이를 통해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폭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0: 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오늘 수도권과 전남권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지역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야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간식 트럭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1: 네, 제 뒤로 보이시죠? 요즘에 한강 수영장 풍경입니다. 요일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북적이고 있는데요.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뜨겁고요.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승화 기자입니다.
2: 한강 수영장에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개인 자유지만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건 역시 문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NS엔 한강 수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고 성추행 걱정부터 해야 하는 곳이 됐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 저렴한 입장료, 뛰어난 접근성, 야간 개장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한강 수영장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고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인파가 쏠리며 인기 피서지로 떠오른 게 논란이 잇따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같은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이용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극심한 폭염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3: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정전과 순환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 현장을 다녀온 표정우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제 어시장에서 상인들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4: 네, 저희 어제 취재진은 인천 종합어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시장 구조가 지붕 아래에 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수백 개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는데 달궈진 공기가 안에 계속 머물면서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여기에 수산물과 수조도 있다 보니 습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1: 그렇겠군요.
4: 네. 어제 취재진이 오후 3시쯤 시장 안과 밖의 기온을 그리고 습도를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시장 안의 기온은 바깥보다 1, 2도가량으로 조금 낮았지만 습도는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또 현장 중계를 위해 가만히 서서 대기하는 것 사이에도

0: 취재진의 얼굴과 등에 땀이 계속 흐를 정도였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상인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0: 네, 시장 상인분들은 사우나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인들은 생선 손질을 위해서 장화와 고무장갑 그리고 방수 앞치마까지 착용하고 일했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복장이라 땀이 마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도 마음껏 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3: 수산시장 사우나. 상인입니다.
4: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3: 아, 얼음이 녹을까 봐 선풍기는 못 트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손님들이 발길이 끊겨서 매출은 줄었는데 이렇게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 상인은 요즘 얼음이 금세 녹다 보니 사용량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화로 수조에 냉각기를 계속 돌리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3: 네,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좀 집에 가면은 시원하게 좀 쉴 수 있는 건가요?
0: 네, 상인들에게 퇴근하면 좀 낫느냐고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사실 집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온종일 더위를 견딘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을 제대로 회복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도심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명동의 기온이 31도,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했는데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5: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3: 환경미화원입니다.
5: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뭐 10분, 20분 쉬었다가.
1: 네, 이제 보면 생계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이틀 전까지 집계된 올여름의 온열 질환자는 2,025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환자 108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는 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보면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뚜렷한데요.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0%를 넘었고 환자의 78.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경기 김포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바탕으로 밭일을 나갔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제 인천에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3: 네, 더워도 너무 더운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에어컨 안 틀고는 살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이 많아져서 또 정전 사고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일부 아파트에는 전력 설비가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김포시 풍부동에서는 어제 저녁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세 곳에서 고립 신고가 들어왔고 주민 두 명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도 어제 아파트 5개 동 600여 세대가 정전됐는데요. 에어컨과 승강기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로 이동했고 일부는 차량 에어컨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3: 고층에 사는 분들은 계단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 실제 또 경기 의정부와 고향 일산에서는 차량이 변압기와 전봇대를 각각 들이받아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바다나 계곡으로 이제 물놀이 가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순환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일 충남 태안의 방포 해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강원 강릉에선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이날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도심의 호수와 한강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호수에서는 술을 마신 남성이 새벽에 구명투구를 들고 물에 들어갔다가 구조되기도 했고요.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선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부 주변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3: 네. 안전수칙 잘 확인하시고요. 요즘 뭐 너무 덥다 보니까 물놀이 가도 시원하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표정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6: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부혜경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6: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범죄자의 편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 입법 이라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전 긴급토론회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건 이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곧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성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온도차가 비교적으로 뚜렷하죠.
7: 네, 어제 저녁 발표 직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한 민주당 재경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전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법률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적하는 지점은 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안이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투기시장과 타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역시 시가 20에서 30억 원대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9: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 중이며 이 대화에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겁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8: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의 제2항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군함을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8: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또 피격을 당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오만 해안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지점은 오만 무산담 반도의 카사부에서 북동쪽으로 20해리 약 37km 지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입니다. 다만 선박 이름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1: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와 보유세가 크게 오르며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때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습도 잘 봤습니다.
2: 네.
0: 네. 결국 그 초고가 주택 기준이 이제 시가 40억으로 됐는데 저희가 아파트별로 얼마나 오르는 건지 그래픽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포자이 국민평형으로 보면은 1,810만 원에서 2,764만 원까지 오르게 되네요.
2: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 14억이죠. 시가로 20억 이하의 집 하나 가지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60에서 2028년에는 80%까지 늘어나고요. 공제 금액도 다주택자들은 현행 9억에서 더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9억까지 줄어들고요. 가장 특징이 이제 세율인데 앞서서 이제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40억 말씀해 주셨는데 세율 구간을 보게 되면 2028년부터는 현재의 3주택자 이상에 적용이 되는 중과세율 0.5에서 5%의 매우 무거운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래 구간, 한마디로 시가로 따져보게 되면 한 30억 아래 구간은 세율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40억 이상이 되면 이제 세율이 지금보다 약한두 배까지도 많게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율 올라가죠. 공정시장 가입비로 올라가죠. 공제 금액 축소하게 되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 세 부담은 2027년, 2028년 넘어갈수록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한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답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구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이제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 수사 포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의

0: 이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경찰은 한달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서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야권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서 부실 수사 가능성 그리고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긴다라고 반발해 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1: 네.
0: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조세 정상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보유세 올라가는 거 설명해 주셨고, 아파트별로 그래픽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포자의 예를 들어봤지만, 뭐 다른 아파트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저렇게 보유세 올라가면 결국은 다 내놓지 않겠냐? 그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2: 아무래도 매물 출회를 좀 유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2: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0: 네.
2: 공급 부족하다. 공급 대책들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장 효과를 낼수 있는 건 이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거주하는 집을 팔아라고 하면 사실 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팔수 있는 집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이 부담을 늘리게 되는데 저는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 자체는 솔직히 공감이 안 돼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뭐 세금을 올려서
1: 예.
2: 뭐 GTX 개통이라든지 공공임대 아파트 짓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효세율이 OECD 대비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산세, 하위 구간이 재산세를 올려야 되는데 초고가 주택을 올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매물을 많이 나와서
1: 네.
2: 공급이 될 때까지는 이 늘어나는 매물로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요. 그럼 효과가 있냐라고 본다면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파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1: 예.
2: 고령자들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팔아볼까? 버티게 되면 보유세도 늘어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축소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파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버티는 분들은 세입자한테 전가를 할 겁니다. 아, 나 전세 월세 올려줘. 자녀한테 증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1: 예.
2: 공통점은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그 집에는 또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세입자는 나가야 되고요. 증여도 마찬가지고 전가를 하게 되면 또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은 나올 수는 있어도 그리고
1: 예.
2: 비싼 집,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는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1: 예.
2: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대출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1: 아,
2: 결국에는
1: 그렇구나.
2: 다른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님
1: 예.
2: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뭐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살짝 될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정부가 또 좌표를 알려줬잖아요. 20억 아래 거주하는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1: 예.
2: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아마 20억 아래 아파트를 공략하는데 더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0: 그럼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20억 아래 또는 그 정도 되는 주택들의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2: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억 아래 구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30억 아래 구간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기준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0: 네.
2: 그러면 고가주택을 팔고 앞으로 이제 고가주택 사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30억 아래로 갈래. 신혼부부들은 20억 아래로 갈래.
1: 그래서 뭐덜 똘똘한 한채 이런 얘기가 나오지
2: 이제는
1: 않았습니까?
2: 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1: 예.
2: 최악의 전월세 난에 등떠밀린 세입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계속 난민처럼 다닐 수는 없으니까 20억 아래 아파트를 사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경기 인천으로 또 이동을 하든지 어떤 생존에 거주의 안정을 위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2: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입자 주거 안정은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소장님, 그럼 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20억에서 30억 기준인데 만약에 수요가 몰려서 이게 또 올라가면은 그 주택도 초고가 주택이 되는 겁니까?
2: 아, 지금 그렇게까지
1: 예.
2: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30억 아래 구간은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는
1: 예.
2: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30억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보완 대책이 또 나올 수는
1: 그렇군요.
2: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은 세제 개편안 내용이 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1: 예.
2: 통과 과정에서 이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세율도 미세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 오늘 또 제가 강남 쪽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조용합니다. 일단은 조용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027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보고 예. 판단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이제 뭐 팔고 싶어도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대출 규제 또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집을 팔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정부도 좀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 중과세, 규제 지역에 2주택 가지고 있으면 기본세율, 최고세율 45%에 20%포인트를 더 붙이고요. 예.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붙이는데 이거 우리 위에 좀 해줄게. 2027년에는 5%, 10%포인트, 2027년, 8년에는 10에서 20%포인트 좀 약간 살짝 완화를 해주고 고령자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양도세 50% 면제 감면해줄게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큰 반향 혜택을 보기에는 50%도 많은데 50%보다 조금씩 더 꼬리를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리고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또 65세 이상의 1주택자가 팔고 지방으로 가기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지금 보면 세제 개편안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변화 올해 내년에 팔 때랑 29년도에 팔 때랑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예.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12억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80% 공제를 해주는데 2029년부터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유는 안 되고 예. 거주를 해야만 80% 해주는데 10억까지만 또 캡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렇게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30년 전에 뭐 잠실에 1억에 사서 지금 뭐 40억, 50억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차라리 집을 빨리 팔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중에 또 비거주가 있잖아요.
2: 네.
0: 그럼 내가 받는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피해자는 세입자들이다. 본인이 집주인이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가 안 되잖아요. 네. 세입자는 나와야 되고 안 나오려고 하면 집주인이 내가 올려줘. 나 지금 돈으로 내 종부세 못 내니까 올려줘. 그러면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쫓겨나거나 쫓겨나게 되면 최근에 또 전월세 난입니다. 전세 매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전세를 구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대출받아서 집 사자라고 해서 새로운 매매 수요로 또 둔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초고가 주택은 뭐 약간 동결 효과가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30억 아래 구간은 훨씬 더 좋게 말하면 활발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훨씬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일단 부동산 시장도 심리인데 네. 이 세제 개편안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좀 꺾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초고가 세금 주택은?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예. 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겠는데 예. 나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 거의 월세 내고 사는
2: 그렇죠. 심리잖아요? 거의 보유세가 예. 이제 월세처럼 되는데 30억 아래 구간들은 우리는 영향이 없네. 이거 전월세가 더 문제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초고가 주택으로 가던 수요가 30억 이하로 오게 되면 수요가 예.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나 어떡하지? 서둘러야 되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0: 우려되는 게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전월세나 이런 부분인데 특히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요?
2: 저도 좀 신기한 게 예.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서울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뭐 네. 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토지거래가에. 아니 왜 인천 영종도는 왜 전세가 없는 건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시는 말랐습니다. 예.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세입자들 수요자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몇 개 안 남은 전세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계약하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많이 바꿉니다. 미리 선제 대응을 해요. 세금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내년에 올려도 되겠으나 올해 미리 올리겠다라고 해서 월세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의 흐름이라면 앞으로 월세 시대? 월세 초월세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듯이 뉴욕이나 파리나 뭐 런던, 싱가포르에서 보는 높은 월세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가장 좀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좀 암울한 그런 또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들 이렇게 되면 집 사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번에 대통령의 KR에 이제 예. 인터넷에서 접수된 의견을 보게 되면 95%가 규제를 좀 풀어달라. 특히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지금 정부 내부

0: 에서도 실수요자 생애 최초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래 이분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의견들이 있고 지금 검토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 2030년까지 입주 물량 늘어나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아마 예. 저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교통망이 좋은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욕심 안 부려도 지금 집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0: 대출 금리가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예. 무리한 대출이 안 나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좀 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부가 대출 완화책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네. 추가 대책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폭염의 기세가 오늘 한층 더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3: 서울 전역과 수도권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네, 윤수빈 캐스터,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4: 네, 현재 서울의 공식 온도는 35도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관찰해 봤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지면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도심공원의 바닥 온도를 재보면 현재 기온보다 약 10도 이상 높은 50도에서 60도 안팎까지 치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큰 만큼 한낮 시간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고 불가피하다면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뒤덮인 가운데 현재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전남 동부에 이어 전북 전주, 경기 곳곳,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8도, 하남과 여주는 39도까지 치솟겠고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 등 어제보다는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폭염 속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0: 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이번에는 뚝섬 한강 수영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그나마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쉬는 시간이 끝나고 뜨거운 공기를 피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은 시원한 과일로 수분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아, 너무 덥죠. 지금 밖에 폭염이고, 근데 이제 수영장 물놀이 하면은 기온이 좀 내려가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아무래도 좀 이제 더운 땀도 좀 식히고, 예, 시원해가지고 좋았어요.
2: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가까운 도심 수영장에서 더위를 달래고 있는데요. 8월까지 운영되는 한강수영장은 평일에도 하루 만 명 넘게 찾는 등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인기인 유수풀장은 활기가 가득한데요.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은 여유롭게 떠다니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수풀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나 튜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장시간 야외 물놀이 시에는 물을 수시로 섭취하고 그늘막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 물놀이로 조금이나마 달래보셔도 좋겠습니다.
4: 네, 이렇게 더울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야외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두 더위 대비 잘하시고요.

0: 수빈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국무회의의 의결이 됐죠. 보완수사권이 워낙에 이제 국민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다라고 했고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TF를 출범시켜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10월 출범할 중수청,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입장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죠.
1: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한 것은 셀프 방탄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법 혼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국민 대신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과 사법 정의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이제 사법 파괴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 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여야는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0: 네,
1: 자세한 내용
0: 민생에
1: 저희가
0: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이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를 전하는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우리 아기 얼굴 좀 볼까?
6: 잠깐만. 내 아이가 맞아?
7: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 B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 내 친자식 아닌 거잖아.
8: 그게... 아니...
6: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땀 묶여.
8: 그럼 어떻게 하라고?
7: B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친모인 A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된 아이는 한 보육원에 버려졌고 아이를 버린 두 사람도 결국 이별했죠. 그리고 3년 뒤
8: 나 임신했어.
6: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잘 키워보자고.
7: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약 1년 동안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0: 어딜 간 거야?
1: 이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임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영근 변호사입니다.
1: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2: 예, 2005년 경기도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는 B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장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도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하고 두 사람도 헤어졌다라는 건데 B씨야 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했다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B씨가 그러자 했다고 그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2: 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A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도 B씨가 못 키우겠다라고 하자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가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유기했으니 법적으로 보면 아동법집복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1: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쉬운 보육원 앞에 뒀으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는 겁니까?
2: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유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까?
2: 네, 두 번째 사건도 A씨와 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와 B씨는 첫 번째 유기가 있고 나서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A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회한 이후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1년가량 함께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도 아이가 자랄수록 피부색과 외모가 점점 외국인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라며 아이를 맡기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A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지자 B씨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결국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그 보육원을 다시 찾아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A씨가 친정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한 다음 B씨 혼자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는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해 보입니다. 직접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사람은 남성 B씨였고 친모인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뒤 가출했다는 건데 그러면 유기범행의 책임, 아이를 직접 버린 B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2: 아닙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두고 가출할 경우 B씨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인 A씨에게는 B씨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재판부도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또 하나 궁금한 게 B씨가 처음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

0: 이를 돌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추정을 깨려면 친생 부인의 소화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1년간 함께 양육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요. 결국 B씨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린 게 됩니다.
0: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형법상 유기죄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1: 사실 넓게 보면 형법상 유기죄에는 과거에 영아 유기죄도 있었는데요. 영아 유기죄는 2024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 볼수 있는 건 일반 유기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필요하지만 유기의 대상이 꼭 아동일 필요는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유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죄수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런데 이게 각각 2005년,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십몇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20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1: 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에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만 확인됐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사건은 무려 20년 가까이, 두 번째 사건도 15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0: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습니까?
1: 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번 사건은 7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9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생긴 덕분입니다.
0: 범행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1: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법률 규정이 2009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7년, 이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2014년에 특별 규정이 시행됐으니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2005년 사건은 2012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0: 형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예, 법원은 직접 아이를 유기한 B씨보다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결과가 가해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용 혐의나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만약에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건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결과 중심의 양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끝으로 B씨 입장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B씨가 이 A를 상대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혼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우선 A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에게 친사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혼외 자녀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하게 한 배우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앤마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 올해 새로 생긴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서울 현재 37.3도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자외선 지수도 곳곳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꼭 챙기시고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서쪽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위로도 차량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양평 가는 길 충주분기점 정체고요. 반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 1시 50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에서 서면 7터널, 인제에서 내 인천휴게소, 설악에서 또 미사에서 강일까지 차간격을 좁히고 있고요. 전시가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4차로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화재 사고 현재 현장 정리됐다 보니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규정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과연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아예 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2: 이고은
1: 경찰이
2: 변호사입니다.
1: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장 청구권, 검사 영장 청구권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침해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헌법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실익이 있을까, 어떤 결론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근데 앞서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또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 때문에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네, 이제 공포된 이후에 헌법 소송들이 제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시행 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헌법 소송이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그 신림동현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130여 명이 대피했는데 불난 마트로 들어가 식료품을 훔친 여성이 발견이 됐어요?
5: 그렇습니다. 불이야라고 모두 이제 굉장히 당혹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고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마트를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여성이 적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CCTV 위치까지 확인한
2: 변호사입니다.
5: 다음에 화면에 등을 돌린 채 물건을 담는 장면까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화재가 컸기 때문에 130여 명이 대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개를 이제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피하세요와 반대로 이렇게 절도의 기회로 삼은 분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지금 CCTV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주가 공개한 겁니다. 지금 이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물건을 CCTV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가방에 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평소에 이 매장을 찾던 손님인 건가요?
1: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왜 이런 행위를 했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특정 기간만 되면 무엇인가 도벽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변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월경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이 여성 특히 이제 절도에 대한 전과 굉장히 많은 여성 중에는 내가 이 특정 월경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충

0: 행동이 들어서 CCTV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라면서 비슷한 수법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 피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 이게 벌이 발각되면 또 이 마트 주인들과 합의도 잘 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기소해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도 구약 시 구공판으로 계속해서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이 월경 증후군 등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도벽인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좀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검거된 과정을 보면 범죄 현장에 다시 한번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그 절도한 그분 맞죠? 이렇게 하면서 잡혔다는 건데 이렇게 범죄 현장에 다시 가서 어찌 됐던 간에 자수는 아니지만 자수의 형식으로 이제 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감경 사유가 되는 겁니까?
2: 일단 주장은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죄책감이 들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범행 이후에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충돌 조절 장애 그런 습벽이 있어서 순식간으로 도벽이 발현돼서 훔쳤다. 그럼 집에 가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찾아갈 때는 훔친 물건을 가져가고 피해를 변상하고 가져가야 그거는 경감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인데 이 다시 찾았을 때는 훔친 물건은 다시 가져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작할 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참작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들이 이게 도벽으로 이제 생리증후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주장 중에 하나라서 실제로 과거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내가 이런 질환이 있고 습벽이 있고 충돌 조절 장애가 있어서 좀 봐주세요. 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와도 그 정도의 일은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나 치료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경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변명만으로는 감경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 여재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의 양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 그러니까 지금 이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건물에 모두가 이제 대피를 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저렇게 도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일로 재난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범죄가 다시금 이제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1995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구조 작업이 한쪽에선 한창인데 반대편에서는 그 백화점에서 발견된 물건을 절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의 규모만 400명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돌이 켜져서 안 되는 그런 재난 현장에서 경찰력이 분산됐고 119 구조대들이 구조 현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백화점 물건에 대한 절도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의 수위가 높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앞서 지켜봤던 이 마트에서도 화재 사건들 때문에 여러 경찰들이라든지 119 구급대원들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도벽을 한다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아무리 자신이 어떤 증후군이라든지 심리 기제 하에서 자신도 충동 조절이 어려웠다라는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워낙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물놀이장 찾는 분들 많은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성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경찰에 연행되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2: 일단은 중년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성들이 입을 법한 원피스형 수영복이고 수모 또한 좀 여성성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보는 내내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런 글들,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했다. 그리고 공공 예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복장은 자유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뭐 공공연히 알몸을 내놓거나 내놔야 돼서는 안 되는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경우에는 이제 가다 노출 행위로 이제 벌금 구류를 책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려야 할 곳은 또 가렸기 때문에 저 자체를 어떤 처벌이나 규제나 범죄로 처벌하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 상식에 부합하느냐, 타인에게 나의 모습이 불쾌감을 유발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생활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갑론을막이 이제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이 사진에 대한 네티즌들의 그 반응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찰도 범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뒷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도요. 이런 여름철에 이렇게 카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입건돼서 오면 많은 피의자들이 하는 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봐달라고 어떻게 생각 노출 정도가 굉장히 큰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걸 찍은 게 왜 죄냐? 이렇게 변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수영복을 입는 그런 자유만 행사했을 뿐 누군가한테 찍을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복 차림에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찍거나 어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바닷가라든지 이런 여름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가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적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단순히 요즘에 이제 물놀이장 사고들도 많지만 물놀이장에서 생기는 여러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촬영뿐만 아니라 쫓아다닌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2: 일단 강제추행 사건하고 불법 촬영 사건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 기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좀 노출이 강한 옷들이 있고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불법 촬영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 없이 사람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찍는 경우 처벌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제추행죄 말고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사람이 밀접된 것을 이용해서 고의로 이제 추행하거나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명시하셔야 되고요. 한강공원이나 한강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금주지역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담배를 피셔는 안 됩니다. 하는데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한강 수영장이라는 게 또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 뭐 3살, 4살, 6살 아이들 와서 노는 곳인데 거기서 담배 피고 술 취해서 있는 모습이 성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법을 떠나서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또 시원한 피서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짐이 가득 실린 지게차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자, 지금 지게차가 짐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흔들리면서 갑자기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높이가 상당한데 그대로 상자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일단 A씨 피해자 측 주장은요. 이렇게 지게차 관련해서 이제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이 대표, 업체 대표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다가 고의로 5m 아래로 추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 A씨 피해자의 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 온라인상으로 실제 큰 피해를 입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1: 예, 저희가 영상 앞서 보여드린 장면을 보면 떨어지는 순간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발로 툭 치는 모습이 있거나 조금 괜찮은지 살펴보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장이 장난친 게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 일단 이 사장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상해죄냐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낮출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내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려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 직원을 다치게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할 경우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고요. 또 민사상 책임을 물 때도 불법행위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해야 되는 그 액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이 과실치상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CCTV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게차가 왜 수회 흔들렸어야 되는가 피해자의 진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정말로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고소공포증 있으니까 흔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 그런데 지금 이런 고의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그 직원이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또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작업 중에 실수했느냐에 대한 고의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미필적 고의 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필 때는 범행 전의 상황 또 범행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범행 후에 피해자를 얼마나 구호하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판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지금 언동대로 실제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인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상해의 고의를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뭐 표정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 자체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2: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상해의 논쟁이 있었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던지 고의로 했던지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명확하게 산재죠. 일하다가 예. 다친 거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게차 위에 보통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저것 자체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이고요.
3: 5m나 된다고 하니까요.
2: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저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추락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헬멧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저 사고로 3주의 뇌진탕 진단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하고 후유증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로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인데 저 자체만으로도 산업재해인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지게차 추락 사건에 대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보호자에 대한 안전배려 보호 의무가 충실했는가, 안전장치들이 미리 계획되고 실제로 보호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판단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생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해외 팬미팅을 예고하면서 활동 재개를 알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일었었고 뭐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자숙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올 10월에 해외 팬미팅을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이 됐고요. 때문에 일단은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10월에 약 2만 명 규모의 팬미팅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소속사가 알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1: 이 관련해서 경찰이 사건 종결한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2: 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 당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좀 위조됐다, 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증거로 제시한 일부 사진, 음성 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부 확인이 되면서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또한 이와 결부돼서 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각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의혹을 폭로했는데 그중에 고의로 이제 조작을 한 어떤 증거들이 확인이 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의혹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이 확인됐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이 관련해서 관련한 각종의 의혹이 모두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좀 억울함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0: 사실 뭐 연예인들이 논란이 일었다가 자숙을 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논란 전에 글로벌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터라 그 논란이 상당히 충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귀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또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여론도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여론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고요. 물론 김세희 씨가 지금 김수현 배우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리스크는 모두 덜었고 사실상 피해자는 김수현 배우 아니냐. 그러면 김수현 배우가 지금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는 사실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 이제 복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복귀도 조만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이번이 스캔들이 있기 전에 김수현 배우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폭염의 기세가 오늘 한층 더 맹렬해지는 가운데 경기도에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그나마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채영 캐스터, 현재 수도권 더위 어떻습니까?
1: 네, 저는 지금 신도림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신발마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제 39도까지 치솟았던 이곳 구로구는 현재 37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서울 기온은 3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광양과 경기 여주도 38도를 웃돌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경보가 해제된 영남 지역은 35에서 36도 정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한낮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집니다. 내일도 서울은 27도에 머무르며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광주와 대구는 26도에 머무르며 체감온도가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하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내일도 비상입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8도, 대전 37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0: 이번에는 뚝섬 한강 수영장에 나가 있는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성아 리포터, 뒤로 지금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합니까?
2: 네, 시원합니다. 제 뒤로 행복한 표적의 시민들이 보이시나요? 바깥의 뜨거운 공기는 까맣게 잊은 채 물놀이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더위가 절정에 달할수록 이곳은 더욱더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4: 애기가 처음 물놀인데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밖에는 너무 더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원해서 시간도 금방가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2: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가까운 도심 수영장에서 더위를 달래고 있는데요. 8월까지 운영되는 한강 수영장은 평일에도 하루 만 명 넘게 찾는 등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인 유스풀 작은 활기가 가득한데요. 잔잔한 물살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은 여유롭게 떠다니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스풀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나 튜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장시간 야외 물놀이 시에는 물을 수시로 섭취하고 그늘 밖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물놀이로 달래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원채영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야간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에 번화가 상인들은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도 겪고 있는데요.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 한낮 섭씨 37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피해 해가 저물고 나서야 나들이에 나섰지만 푹푹 찌는 열기는 여전합니다. 강가라도 흐르는 땀방울이 멈추지 않아 손에 들린 선풍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2: 이 밤에도 가만히 있기엔 좀 덥기는 해요, 밖에서는.
3: 많이 덥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1: 여전히 피서지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절로 느끼게 됩니다.
4: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강으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1: 유동 인구가 준건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서울 명동의 현재 기온은 섭씨 31도, 체감 온도는 무려 섭씨 33도에 달합니다.
1: 손님 발길이 뜸해진 노점 상인들에겐 거리를 휘감은 열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6: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우니까. 아니,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더우니까 안 먹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하셔요.
1: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올여름은 유독 버겁습니다. 가게들 장사 끝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더위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7: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뭐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든지.
1: 열대야를 견디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이번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8: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정전과 순환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폭염 현장을 다녀온 표정우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폭염 속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위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한창 더웠던 어제 낮 12시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구급차에서 내린 소방대원들의 운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내면서 소방에 출동한 건데요. 당시 남성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열탈진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점과 남성의 상태를 볼 때 온열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쉬면 괜찮다며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8: 네, 지금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노동자들 건강이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 근데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인천 종합어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아래에서 긴 통로를 두고 수백 개의 수산물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이게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달궈진 공기가 안에 머물면서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여기에 수산물과 수조가 있다 보니 습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저희 취재진이 시장 안과 밖의 기온과 습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시장 안의 기온은 바깥보다 1, 2도가량 조금 낮았는데 습도는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저희가 현장 중계를 위해 가만히 서서 대기하는 사이에서도 얼굴과 등에 땀이 계속 흐를 정도였습니다.
0: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산시장이니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9: 그렇습니다.
0: 상당히 힘드실 것 같네요.
9: 네, 사실 저희 취재진 어제 하루 있었지만 이분들은 계속 종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상인들은 사우나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생선 손질을 위해서 장화와 고무장갑, 방수 앞치마까지 착용하고 일을 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복장이라서 땀이 마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마음껏 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저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11: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9: 이게 더 큰 문제는 손님들 발길이 끊겨서 매출은 줄었는데 수산물은 신선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 상인은 요즘 얼음이 금세 녹다 보니 사용량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또 화로 수조에 냉각기를 계속 돌리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8: 일 마치고 퇴근 후라도 좀 편히 쉬셔야 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에게 퇴근하면 좀 낫느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집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온종일 더위에 견딘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을 제대로 회복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도 저희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도심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명동의 기온은 31도, 체감 온도는 33도에 달했는데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7: 아,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뭐 10분, 20분 쉬었다가.
0: 네. 뭐 뜨거운 태양이 있는 한낮은 물론이고 해가 진 밤에도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전국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그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9: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까지 집계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025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환자 108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는 날도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보면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뚜렷한데요.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0%를 넘었고 환자의 78.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김포에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바탕으로 밭일을 나갔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제 인천에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8: 밤낮으로 덥다 보니까 냉방기기에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계속됐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일부 아파트는 전력 성비가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는 어제 저녁 3,6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세 곳에서는 고립신고가 들어왔고요. 주민 두 명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도 어제 아파트 5개 동 6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에어컨과 승강기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로 이동했고요. 일부는 차량 에어컨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와 고향 일산에서는 차량이 변압기와 전봇대를 각각 들이받아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도 또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9: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로 총 9분이 숨지셨습니다. 지난 2일 충남 태안 방포 해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요. 제주 서귀포 보복동 인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도 있었는데요.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0: 경기도 수원에서
9: 네, 수원에서 네. 맞습니다. 네, 수원의 한 호수에서는 술을 마신 남성이 새벽에 구명투구를 들고 물에 나갔다가 구조되기도 했고요. 네.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서는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부 주변에 거센 물살이 휩쓸려서 결국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0: 예. 더위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안전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표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이 휩쓴 유럽에서는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 네, 결국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가혹해질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길을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 제 55년 평생 강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고 침몰한 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2: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헬기 두 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13: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더 뜨겁고 긴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부교수입니다.
12: 올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지난주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 전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스틸 주한 미 대사 조금 전에 부임 후 처음으로 외교부 청사를 지금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외국 대사가 주재국에 부임을 하면 본국 정상의 신임장을 주재국에 제출한 뒤에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겁니다.
8: 예.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방문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미 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근 쿠팡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스틸 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1년 반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채워지면서 한미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변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 사이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은 피해자 절규와 국민 안전을 짓밟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폭주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 뜻도 끝내 외면당했다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졌고 7대 범죄에만 전권 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당분간 검찰개혁을 고리로 강경 대여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0: 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비교적 뚜렷하죠?
1: 네,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 사이에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경기 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0: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변에서 튜브를 탄 70대 A씨가 해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에 휩쓸렸습니다. A씨는 해안에서 120m 떨어진 바다까지 떠밀렸고 상황실 CCTV로 이를 발견한 해경은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2: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620점의 물품을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매는 1,350만 원짜리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샤넬 가방과 순금 팔찌 등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고가의 물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0: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 거래를 차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내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조미료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 측에 거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2: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0: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 세럼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눈물 오인 사용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세럼 등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2: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미국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0: 요격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넘게 증발하고 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4: 현재 미국은 상당량의 무기를 소진했습니다. 영내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방공 역량 역시 크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미국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0: 2030년 핵탄두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라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고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4: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 중이며 이 대화는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4: 현재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의 제2의 항로를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3: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지난해 개통된 총 연장 1,055km 고속도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로코 국왕이 서사하라 지역을 잇는 도로를 도널드 제이 트럼프 고속도로라고 명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모로코 국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곧 이 위대한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여행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군사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4: 수도권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40도 불볕더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강남역 일대는 기온이 36도를 넘겼습니다.
2: 휴대용 손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5: 네, 서울 강남역입니다.
2: 네,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강남역도 많이 덥습니까?
5: 네, 기상청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현재 강남역 일대 기온은 36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양볕에 도로 표면도 달궈져 표면 온도가 지금 50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게 낮 12시 반 정도인데 위로는 태양볕이 비추고 아래에서는 열기가 올라와서 취재를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빌딩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까닭에 열기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0: 보이는데요. 시민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심을 덮친 열기에 행인들은 손에 시원한 음료를 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 얼음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양산이나 손에 든 종이로 뙤약볕을 가려봐도 열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도로를 지나는 차량 열기까지 겹쳐 뜨거운 바람만 느껴진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과 밤 시간대에도 30도 넘는 기온이 예보된 만큼 한낮에 달궈진 도로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영남 지역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더해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저수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댐 아래에선 오래전 수몰됐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4: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3: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5: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 또 지금 다 드러나 있고
6: 경북 청도군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그
5: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3: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7: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변은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3: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4: 건강해
1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교통안전 1분 터.
18: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0: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과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7월 31일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입니다. 다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내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해 검사가 사건에 의문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강화해 부실 수사를 막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들 지역 한낮 체감 38도 이상의 숨막히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호남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13일째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고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낮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서울과 광주는 38도, 전주 39도 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기온만큼 대기 불안정도 심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게 하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2차로 상에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구리 방향으로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지금 견인 중에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 대교 위에서 주춤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쪽으로 도봉터널 부근 1차로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가는 길 현재는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짧은 구간이지만 13분 정도 필요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변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 사이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이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은 피해자 절규와 국민 안전을 짓밟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폭주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 뜻도 끝내 외면당했다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졌고 7대 범죄에만 전권 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당분간 검찰개혁을 고리로 강경 대여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1: 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온도차가 비교적 뚜렷하죠?
2: 네,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 사이에서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자 최악의 증세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린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비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경기 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1: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 튜브를 탄 70대 A씨가 해안에서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에 휩쓸렸습니다. A씨는 해안에서 120m 떨어진 바다까지 떠밀렸고 상황실 CCTV로 이를 발견한 해경은 동료 구조보드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3: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620점의 물품을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매는 1,350만 원짜리 위블로 시계와 6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샤넬 가방과 순금 팔찌 등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고가의 물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1: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 거래를 차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내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조미료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 측에 거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3: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 세럼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눈물 오인 사용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세럼 등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3: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미국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넘게 증발하고 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 현재 미국은 무기를 상당량 소진했습니다. 영내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방공 역량 역시 크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미국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4: 미군 유럽사령부는 전력이 중동에 쏠려 러시아 견제와 미 본토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며 펜타곤에 비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동과 유럽 양쪽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공군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는 미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작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형 두 대가 퇴역할 때 신형은 한 대만 들어오는 구조 탓에 주력 전투기 대수는 법정 하한선인 114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7 회계연도 신규 구매 물량도 62대에 그쳐 오는 2028년엔 미 공군 전력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핵탄두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라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고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5: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화 중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 중이며 이 대화는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6: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5: 현재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7: 호르무즈
5: 해협에 제2 항로를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6: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지난해 개통된 총 연장 1055km 고속도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로코 국왕이 서사하라 지역을 잇는 도로를 도널드 제이 트럼프 고속도로라고 명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모로코 국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곧 이 위대한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여행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군사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5: 수도권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40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강남역 일대는 기온이 36도를 넘겼습니다.
1: 휴대용 손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8: 네, 서울 강남역입니다. 네,
1: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강남역도 많이 덥습니까?
8: 네, 기상청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현재 강남역 일대 기온은 36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뜨약볕에 도로 표면도 달궈져 표면 온도가 지금 50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게 낮 12시 반 정도인데 위로는 뜨약볕이 비추고 아래에서는 열기가 올라와서 취재를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빌딩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까닭에 열기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심을 덮친 열기에 행인들은 손에 시원한 음료를 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 얼음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양산이나 손에 든 종이로 뜨약볕을 가려봐도 열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도로를 지나는 차량 열기까지 겹쳐 뜨거운 바람만 느껴진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과 밤 시간대에도 30도 넘는 기온이 예보된 만큼 한낮에 달궈진 도로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 영남 지역은 올해 유례 없는 폭염에 더해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1: 네, 저수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댐 아래에선 오래전 수몰됐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3: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2: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4: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 또 지금 다 드러나 있고.
5: 경북 청도군 수계관리팀장입니다.
4: 그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2: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6: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변은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2: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오늘 열릴 예정이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0: 네, 서울에도 오늘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40도를 넘나드는 맹렬한 폭염이 서쪽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참기 어려운 한여름 무더위,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영남 지역에 주로 집중됐다가 서부권으로 네. 이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어느 정도 더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7: 조금 전에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네. 39도 이상 될 텐데 보통 폭염 주의보가 이틀 동안 33도 이상이 예상될 때 이래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고요. 네. 35도 이상 이틀 될 때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더우니까 조심하라. 네. 그리고 39도 이상이 될 때는 중대경보 돼서
5: 오재호 부경대 교수입니다.
7: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늘진도로 이동하라는 그 행동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예.
1: 영남 지역은 최고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조금 한풀 꺾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 이동 양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7: 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 밑에 또 일본 밑에 두 개의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서풍이 이래 불었습니다. 예. 서풍이 그 소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열을 내려올 때 열이 가열되니까 그 양산 지역에 열이 갔고요. 또 양산 지역은 비가 작았습니다. 장마 때. 그러니까 그 지표에 열이 가해졌을 때 지표를 식혀줄 만한 수증기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거기만 더 달궈진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태풍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약간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다에 있는 바람이 들어서 조금 그 기온이 내려갔고 반면에 영서지방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서쪽이 이제 다시 폐현 현상이 가열되면서 온도가 중부지방하고 수도권 온도가 지금 37도, 38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관측사상 하루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지역이 11곳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정말 기록적인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런 역대 최고 기온이 기록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7: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기온하면 계절 변화에서 겨울에 차고 여름에 덥고 네네. 이렇게 사이클로 가는 게

0: 보통인데 이 전체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갱신은 계속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쯤 되면은 올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거의 그 여름 폭염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예, 그 2018년도, 2024년도가 이제 우리 기록상 폭염에 기억이 남는 그런 기록인데,
2: 네.
0: 지금 현재까지 기록으로서는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이 지금 8월 달까지밖에 오지 않았지만은
2: 네.
0: 적어도 추산하기는 적어도 위인을 할 거다. 어쩌면 24년의 기록을 넘어설지 모른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뭐 2위라 하더라도 상당히 더운 거잖아요.
0: 예, 그 우리가 보통 그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2: 예.
0: 사실은 그 우리가 뭐 29도다, 또 39도다, 35도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개척기에 의한 거지. 우리 신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2: 네네네.
0: 그러니까 뭐 수치가 예를 들어서 39도에 좀못 미쳐도 굉장히 더운 거죠. 그래서
1: 예.
0: 각자 조심을 해야 될
2: 예.
0: 그런 온도입니다.
2: 뭐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더운 이유 결국은 이제 고기압 때문인데 우리가 뭐
0: 예.
2: 이불을 두 채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0: 예.
2: 하잖아요.
0: 그 상층에 고기압이 있으면
2: 예.
0: 고기압이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단열 가열돼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요. 지표에서는 장마 끝나온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2: 예.
0: 그러니까 일사가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작은 데는 이 일사를 식혀줄 만한 저 태양 수분이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빈 프라이팬을 가열하는 것과 같다
0: 그렇습니다.
2: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가열, 밑에서는 가열이 되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에서는 하청에서 서빙하고 더운 바람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꿀떡은 맞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런 꼴이 돼서 안에 이제 달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장마 때 비라도 좀 많이 왔으면은 그
0: 그렇지.
1: 수분이 좀 있을 텐데
0: 예.
1: 마른 장마 때문에도 더욱더 지금 더
0: 그렇습니다.
1: 더위가 심해진 거죠?
0: 예, 우리가 체온하고 똑같습니다. 체온도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땀이 나면서 열을 식히는데 물을 작게 먹으면 땀으로 나올 게 없어서
2: 예.
0: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뭐 지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2: 앞서서 이제 뭐 2018년 그리고 2024년 더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해마다 약간의 그 더위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0: 네.
2: 올해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열대야도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닷물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 예.
0: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뭐 27도에서 29도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열대야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25도 이상 또는 뭐 지방에 따라서는 26도, 제주에 대해서는 27도 이상 되면 새벽의 온도가
2: 네네.
0: 열대야라는데 바닷물이 28도, 29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열이
2: 더위를
0: 내려가지고
2: 10km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0: 예, 지금 해수욕장 갔으면 전부 다 따뜻한 목욕탕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지금 생명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저 방금 이야기했던 열대야가 생기면 우리가 낮에 신체가 햇빛에 노출되거나 열기에 노출됐다가 우리 밤을 잘때 뇌가 우리 꿈꾸듯이 쉬는데 신체가 쉬질 못합니다. 쉬지 못해서 그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또 맞이하니까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체가 약하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당하니까 이게 과적돼서 아마 열대야가 있는 그 다음날은 온열 질환자가 대폭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일 중요한 거는 시원하게 지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에어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계셔야 되고 또 고령자들이 되게 보면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이
2: 예.
0: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안부 전화를 거의 아침 저녁으로 잘 계시냐 뭐 다른 이야기라도 전화를 들어보면 편찮으신지 괜찮으신지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안부를 자꾸 드리는 수밖에
2: 예.
0: 없습니다.
2: 근데 사실 이런 날씨에는 고령인 분들도 걱정이지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일사병이나 열사병에서 사고 나는 게 사고 나기 직전까지는 괜찮습니다.
2: 갑자기 오는군요.
0: 예. 그렇다가 어지러지하다가 쓰러지는 거니까 지금 괜찮은 거 다음에 또 괜찮은 게 아니니까
2: 예.
0: 꼭그 35도 이상 되시면 한 시간에 한분 정도는 시원한 곳으로 가시고 또

0: 물을 한 컵씩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으로 해서 우리가 체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니까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1: 아,
0: 가장
1: 기온이
0: 중요합니다.
1: 많이 높아지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0: 그렇습니다. 예,
1: 좋겠다라는
0: 실내.
1: 말씀이시군요.
2: 지금 사람들 힘들지만 동물도 힘듭니다. 지금 49만여 마리 지금 축산 농가 쪽에서는 가급류 등 가축 49만여 마리 폐사했다고 하는데 축산농가 피해는 이거 피할 방법도 뭐 막을 방법도 없는 겁니까?
0: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런 그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폭염이 올 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대개 축사나 그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이제 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그 저 천장에서 그 물을 스프레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당장 이렇게 선풍기 틀듯이 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 사실 사람은 더우면 덥다라고 말을 하고 뭔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가축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0: 땀샘이 없는 동물도 많습니다.
1: 그래서 더 이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온이 앞으로의 그 날씨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0: 지금 태풍이 그 일본 남쪽에서 계속 서진해서 아마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이게 좀 북쪽으로 틀어주면 비라도 뿌려주면 효자 태풍이 될 텐데 물론 뭐 태풍이 오면 피해도 나지만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 상하이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에 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우리나라는 동풍이 좀 더 세게 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서지방이 동풍이 불면 태백산 넘으면서 더 또 가열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어쩌면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 자, 지금 무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는 지금 스페인이 44도, 프랑스가 스페인이 45도네요. 프랑스에서는 44도 넘는 기록적인 더위도 있고 미국 서부는 아예 46도,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무더위의 원인은 뭐라고 할까요?
0: 뭐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는데 그 지구온난화 일어나면서 북극 있는 쪽에 북극권에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트기류를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위도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 얘들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세게 붑니다. 팽팽하게. 그런데 이제 북쪽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차가 없어지면 얘들이 팽팽하게 돌지 못하고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느슨해져서 이렇게 보는데 느슨해서 위로 가는 지역이 오면 우리가 오메가 폭염 뭐 오메가 이야기하는 게 위로 갈 때인데 그게 이제 유럽 쪽에 지금 덮어서서 있고요. 그건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만은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럽이 되지 않는 게 유럽의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0: 10% 전후입니다. 거의 에어컨이 없이 45도, 46도를 집에서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왜 6월 마지막쯤에서 프랑스에서 추가로 사망자가 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그거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특히 그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에어컨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40도가 넘는 더위에서는 사실 뭐 선풍기 바람이나 팬 바람으로는 도저히 열기를 식힐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몰랐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에어컨을 안 단 게 아니고 그전엔 여름에 시원하고 아마 여행 가보시면 호텔에도 조금 저기 작은 도시로 가면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최고 더워도 32도, 뭐 33도 정도고 대개는 30도 전후이니까 견딜만하고 괜찮았을 텐데 유럽도 이만큼 45도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통계적으로 확률로 따지면 7천만 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현상.
1: 7천만 년이요?
0: 예, 그러니까 단군이 이래 처음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무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2: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더워진다고 하면 대비라도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진 이유도 있습니까?
0: 예, 그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튀었는데 문제는 튀은 게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마 유럽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돼서 아마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1: 유럽이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도 영남 지방의 가뭄이 지금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도 상당한 나라들이 물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지구온 나라 그러면 지구가 더워지는 건데 네. 거기에 사종 세트가 따라온다고 봐요. 폭염이 있는 건 뭐 당연히 예. 그렇고 폭염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폭염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물어지고 또 가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워지니까 토양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증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양이 메말라가죠. 그럼 나무는 산에 많이 있는데 뿌리에서 흡수할 수증기 없으니까 우리는 숲인데 이렇게 가뭄이 되면 그게 장작입니다.
1: 아, 그래서 산불이 많은 거예요?
0: 예, 하문불이 나면 확 번지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토양 수분이 작아져서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2: 지금 원전 돌리는 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 예, 물이 작으니까 그 냉각수가 냉각이 아니고 따뜻한 물이 되니까 수량도 부족하고 온도도 너무 높고 그래서 아마 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예.
1: 실제로 지금 그리스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고 뭐 이 와중에 소방헬기 두 대가 충돌하는 그런 악재까지도 예. 겹친 상황인데 뭐 습한 저지대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군요.
0: 예, 유럽 전역이 지금 그 산불 위험에 들어가 있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캐나다 쪽에 난 산불의 연기가 그 미국 동부 전체를 해서 대기질이 냄새가 막 네네. 느낄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이고 또 북극권에 있는 툰트란 지역에서도 불이 그 예전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발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불이 더위만큼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우리나라도 지금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청이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 내린 상태인데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도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아마 소방 당국에서도 지금 현재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이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마 끝나고 또 장마가 조금 그 우리가 작은 그 비가 작은 마른 장마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예. 봄철이나 뭐 이렇게 좀 가뭄이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군요.
0: 네, 예, 이게 마른 장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산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 또 이제 주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1: 그러면은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0: 뭐 제가 전문적으로 예보를 하지 예. 않지만은. 그 태풍이 아마 금주 말쯤 중국에 들어가면 다음 주쯤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비를 좀 자주 소나기를 뿌리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요. 네. 더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여름을 6, 7, 8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으로 봐야 할 정도로.
1: 9월 말까지요?
0: 예, 그러니까 아마 8월 말까지는 계속 폭염 이야기를 할 것 같고 9월도 더위 이야기를 뭐 많이 화두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1: 예.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이 더위가 계속될 테니까 예.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을 덮친 폭염 상황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는데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은 수사 완결성을 높일 것이고 통제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 체계 안착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그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다 보니까 경찰의 권력 비대화 같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대행이 오늘 첫 입장을 밝힌 겁니다.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또 장기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보안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책임감 있게 이행을 하고 또 부실 수사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입장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들까지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에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도 개인의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네, 코스피가 1.5% 오른 6,300선에서 출발해 6,000선까지

0: 내려갔다가 다시 6,30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와 효성중공업, SK텔레콤과 LS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과 전력, AI 관련주가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지만 개인이 홀로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가 과연 반등한 채 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닥은 1.5% 오른 748로 출발해 5% 이상 급등 중입니다. 10시 50분쯤에는 전날에 이어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흘 연속 순 매수로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대금 유입과 최근 미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1: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4: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3: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 막내는 6개월이었죠.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거든요. 경제력도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꼭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격증을 여러 개 땄고 취직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느라 실제 양육은 시부모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늘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0: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고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양육권 문제로 갈등 겪는 이제 부모들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난다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0: 네.
1: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편은 전 남편이죠. 앞으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요. 그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서류로 작성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양육비 지급해야 되나요?
1: 네, 부부 간에 이혼할 때 이혼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을 정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그 중에서는 한번 정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한번 정하면 절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반면 자녀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같은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0: 그렇죠.
1: 사연자분의 경우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에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고 사연자분께서 따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후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경제적 상황, 아이들 양육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이들 연령,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조정조서에서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과거에 정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0: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과거 양육비는 지급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조정조서에 약간 특이하게 5년 후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에 의하면 약속한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할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읽히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1: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긴 합니다. 예.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혼을 할때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구나. 5년 후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구나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먼저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사연자분께서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이 경우에는 반심판 청구의 형태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은 누가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라는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청구한 본심판, 그리고 사연자분이 앞으로 청구할 반심판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 그 아이들이 누구랑 사는지 이제 결국은 쟁점이 될 건데요. 현재 아이들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입니다. 애들이 다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에 아이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1: 네, 법적으로는 이제 가정법원이 만 자녀가 만 13세 이상

0: 현장일 때그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저희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13세가 안 되었더라도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능한 연령이라면
1: 네.
0: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칩니다.
1: 그렇죠. 예.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0: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4학년인 둘째 아이 경우에는 아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막내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법원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을 권고하는 편이고 분리양육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내에 대해서까지 사연자분께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재판 결과 이제 사연자분이 친권자 양육자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사연자분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 확보하시게 되면 남편에 대해 적정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실 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기존의 이제 조정 조서에서 이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청구는 이제 인정되기 어렵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들을 직접 키우려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가 사연자분으로 변경이 되면 전남편한테 장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슬로베키아와 탄자니아 등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세계유산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거나 보존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원하면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세계유산 지위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됐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된 곳은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그리고 영국의 리버풀 해상 상업 도시, 이렇게 단 세 곳뿐인데요. 모두 관광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개발이나 보호구역의 축소로 유산의 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산의 보존 상태는 살필 수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생긴 소음이나 주거난 주민 이주 문제까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 정부가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아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38.1도를 보이고 있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13일째 열대야가 관측되고 오른 기온만큼 대기 불안정도 심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간선도로 정체가 조금씩 더 길어지는 가운데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는 탄천 1교 부근,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게 됐고요. 그 때문에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부터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역을 중심으로 사당역 쪽으로 가는데 차들이 늘면서 신호대기 길어지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상황도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4.5km 지점 나와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인 8.25km 구간까지도 쭉 밀려서 통과합니다. 고속도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계속 강원권 가는 차량들도 있고 강원에서 돌아오는 길,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가평에서 설악까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1: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공구거리 상인들은 어김없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네, 심통 같은 쪽방촌에서는 시원한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네, 먼저 김희영 기자 공구거리에 나가 있죠?
7: 네,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입니다.
6: 네, 오승훈 기자는 쪽방촌에 나가 있나요?
8: 네, 대전 쪽방촌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영등포 공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한낮이라 현장도 많이 덥죠?
7: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기계 공구 상가 골목에 아침 8시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상인들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현재 이곳 온도는 섭씨 38도에 가깝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각종 부품 용접부터 조립 등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 공간은 야외거나 개방된 곳이다 보니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에만 의지한 채 더위를 식혀야 합니다. 일부 상인은 복잡하거나 불을 쓰는 작업은 선선한 시간대에 최대한 마치려고 한다며 볕에 둔 도구가 쉽게 뜨거워지는 것도 작업을 힘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 중 7, 8시간은 야외에서 일하는데 요즘은 더위로 하루에 옷을 두세 벌씩 갈아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오전에 이미 1시간 일하다 보니까 땀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다 이제 갈아서 입고 하루에 한 두세 벌 정도 그냥 국회 가면 일하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6: 네, 무더위 탓에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까요?
7: 네, 이곳은 기계 공구, 산업 자재, 중장비 부품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상점 3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더운 여름이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익숙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곳 거리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도소매를 같이 하는 철물점은 무더위에 손님 발길이 끊기기 일쑤고 택배로 물건을 납품하는 부품 상점도 여름철이면 건설 현장 등의 작업이 감소하면서 주문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10: 건설 현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35%, 40% 정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공구거리 상인들도 언제 끝날지 모를 역대급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대전 쪽방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8: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대전 쪽방촌 골목입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이곳은 아직도 열기가 느껴지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안은 얼마나 더운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고 또 마치 비닐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숨이 갑갑하고 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와 부채에 의존한 채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안팎을 웃돌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쪽방촌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과 같이 느껴집니다. 작은 창문에 의존한 채 환기를 해야 하고 밀폐된 곳이 많다 보니 습도도 높았습니다. 공기가 계속 뜨겁게 데워지니 안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한낮 시간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아 몸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1: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철은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8: 대전에는 쪽방촌 건물만 375개동, 쪽방 수는 1,400여 곳에 달합니다. 대전 지역 쪽방 거주자만 3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대전시 재구호기금으로 선풍기 260대, 여름이불 260개를 지급했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받아 얼음물

0: 과 손선풍기, 먹거리 상자와 즉석식품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후원단체들의 지원에도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은 대전역 대합실과 무더위 쉼터를 오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기록적인 폭염이 생업과 취약계층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오승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2: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탓에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은 다시 올여름 지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전남, 광주 등 곳곳에서 38도를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이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발령이 됐는데요. 현재 기온 어떻습니까?
3: 네, 오후 3시 반 기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울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보면 서울 구로 39도, 강남 38.7도, 강서 38.3도 등 한강 남쪽 지역이 뜨겁습니다. 전남 광주는 어제 39도에 육박해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38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과 전북 전주 등에도 추가로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강타하고 있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하늘은 맑아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에는 오전이 나쁨 수준이라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남권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건 뜨거운 동풍 때문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태풍 돌핀이 한반도로 가까이와 동풍은 더 거세집니다. 여기에다 열대 수증기까지 몰려와서 서쪽 지역은 앞으로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2: 폭염 속 오토바이를 몰고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구급대원의 설득 끝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낮 12시쯤 양주시 유양동에서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 넘어져 있었고 운전자 남성은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 같은 열 탈진 증상을 보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폭염 상황과 남성의 증상을 고려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진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1: 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상가 건물 4층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2층 점포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검은 연기를 발견해 소방에 신고를 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카페 영업을 마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과열로 인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 같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폭염 속에 수상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충북 괴산군 쌍곡계골에서 물놀이하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어제 하루에만 수상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3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폭염으로 화재 위험경보 경계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도 한 건 발생했고 영남권에서는 산불이 두 건 발생해 임야 최소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어제 7,900마리가 추가되면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49만여 마리로 늘었고 어류 양식 피해는 20만 마리를 넘어서 지난해 3배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 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예정 기자.
4: 네,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후 들어서 더 무더워졌는데 건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이 화면은 건설 현장 80곳의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상황 관제 모니터입니다.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점의 색깔로 현장 체감 온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빨갛게 반짝이는 점이 체감 온도 38도를 넘는 위험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온이 오르면서 위험 현장은 10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바로 옆 이 화면에서 체감 온도가 특히 올라간 현장에 CCTV를 띄워서 작업 중단 예산과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온도와 습도, 체감 온도를 측정해 위험 수위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단계는 체감 온도에 따라 양호부터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본사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람이 자동으로 전송돼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염에 특히 취약한데 이를 통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4: 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지역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야외 작업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간식 트럭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건설 안전상황센터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2: 네, 이제 40도가 낯설지 않은 극한 더위,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지금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네. 내려진 거죠?
5: 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래서 35도 이상이 이틀 계속될 때,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냈는데
1: 예.
5: 지금 폭염중대경보는 39도 이상 돼서 적각 우리가 실내로 이동하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행동에 옮기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1: 네, 앞서서 이제 영남권이 더웠는데 이 더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수도권까지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이렇게 더위가 확대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5: 예, 우선은 뭐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해마다 겨울, 여름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데 이게 예. 점차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예.
5: 그게 이제 뒤에 배경이고 그전에 영남지방에 머물던 폭염경보가 중부로 올라온 것은 그때는 서풍이 불어가지고 소백산맥을 넘어서면서 그 양산 쪽이 더워졌는데
1: 예.
5: 요즘 조금 이제 동풍이 불면서 그쪽은 조금 바닷바람에 시원해지고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지방 수도권이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2: 예, 우리가 예.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팬 현상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5: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1: 그런데
5: 네.
1: 보통 이게 산을 넘어가면은 뭐 공기가 시원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산을 넘으면서 더워지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5: 예,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수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 예.
5: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1: 예.
5: 아, 천천히 내려갑니다.
1: 천천히 내려가죠.
5: 예, 네. 내려가는데 산을 넘었으면 수증기가 증발해버리고
1: 예.
5: 아주 마른 공기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 산을 올라갈 때는 100m에 0.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1: 예.
5: 내려올 때는 100m에 1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하측에서는
1: 예.
5: 더위가 더 생깁니다.
2: 예, 하루하루 무더위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예. 13호 태풍 돌핀이
5: 예.
2: 어떤 날씨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더위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5: 네.
2: 왜 그런 건가요?
5: 그 지금 상황은 지금 남부에 너무 가물어서 비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1: 예.
5: 이게 조금 저 방향이 아마 중국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돌기 때문에
1: 예.
5: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동풍을 좀 더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팬 현상을 좀 더 세게 해서
2: 예.
5: 중서부나 저 수도권이나 서부 지방을 좀 더 덥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근데 태풍이 좀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으면은 지금 좋겠는 상황인데
5: 예.
1: 서진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계속 서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5: 예, 그게 이제 그 태풍 자체의 힘도 있고
1: 예.
5: 그 주변에 있는 대기 배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늘 지금 현재 거의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5: 태풍에 따라서는 뭐 그 바로 90도로 꺾고 오기도 하고 변수가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1: 예.
5: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중국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중국 방향으로 간다면 동풍을 강화해서 서쪽에 이 폭염을 더 강화.

0: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태풍에 직접 영향권으로 온다면 또 우리가 호우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예, 그, 예,
0: 이걸
1: 그렇습니다.
0: 언제쯤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1: 아마 이번 주말쯤 가면 상황이 이래 될 거로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고 치면 예. 중국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피해가 많이 나겠지만은 많은 비를 뿌리고 남는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또 그 다음 주쯤은 이래 이동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예, 이게 근데 낮에는 당연히 이제 햇볕도 따갑고 무더운데 지금 문제는 밤까지도 열대야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갈지가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 뭐 좀 안타깝지만은 예. 8월 내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예. 28도, 27도에서 29도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2: 예.
1: 우리 열대야가 25도, 26도가 기준인데 예. 열대야보다도 온도가 바닷물 온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근해 해수욕장에 피서 가신 분들은 바닷물이 목욕탕에 온 것 같다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는 예. 계속 더위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8월까지는 열대야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처음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폭염이 재난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5: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0: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춰야만 하죠. 병원비는 진료비나 수술비처럼 눈에 보이지만 간병으로 생기는 부담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간병을 고용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면서 또 줄어드는 소득, 교통비, 식비 같은 생활비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공적 제도가 있다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간병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이럴 때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진단비 또 비상자금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면 저축, 공적 제도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그 해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제 이슈들 그리고 보험, 금융, 연금재테크,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다양한 생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거 공적 돌봄 제도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가족을 직접 간병해 했던 50대 자영업자 부부의 사연을 통해서 간병보험을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40대 맞벌이 부부, 부모님과 우리 가족 간병보험 모두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청취자의 문자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그러게요. 간병보험 가족 구성원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오늘도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1년 전 통신사 요금 할인 기저 효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제 등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 품목 농축산물 가격 할인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주와 한옥체험업주도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00

0: 1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노쇠나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지자체가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 인력이 팀으로 간호와 간병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병동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간병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민영 간병보험부터 찾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의 상당수도 요 간병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참 헷갈립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일단 공적 제도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다 뭔가요?
1: 이 두 제도는 다른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돌봄에 가깝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랜 기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의 생활돌봄에 가깝습니다.
2: 네,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계속 병실을 지키거나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이제 간호사나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 아니면 간병지원 인력이 팀을 이뤄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 네.
2: 네, 개인 간병을 하루 단위로 쓰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럼요. 이거는 입원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아니요. 모든 병원, 모든 병실에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참여 병원인지 아니면 해당 병동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또 병상에 여유가 있는지 환자 상태가 적합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입원 전이나 입원 직후에 원무과에 가셔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있는지 지금 입실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개인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간병보험에 간병인 사용 일당만 있다면 지급 조건에 맞지 않고요.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일당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약관을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뭔지 이건 이제 알아봤고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또 궁금한데요. 건강보험료랑 함께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이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의 심의를 거쳐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이 됩니다.
1: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는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의 기준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이 되면 면제나 또 감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공적 서비스, 제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몸이 아플 때 입원할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등급만 받으면 이거 활용해 볼 수 있으니 사실 사적인 민영 간병보험은 없어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 사실은요. 아닙니다.
0: 아니 오늘 김기민 네. 팀장님 아닙니다를 벌써 세 번째 외치고 계세요.
2: 아니 되옵니다.
0: 네. 왜 아닌 거죠?
2: 오늘은 예스맨이 아니라 논데요. 네.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단 첫째, 급성기 병원에 개인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내 돈이 딱 없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둘째, 장기 요양보험금 아까 몇 개월 걸린다 했죠? 6개월 걸린다 했죠? 혼자서 일상생활 할 수 없을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그 받기 전에 공백이 또 있고요.
0: 그럼요.
2: 셋째 또 나는 간병인 비용 충분히 이거 내가 준비해 놨어.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비용을 초과해서 넘어선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적 제도를 당연히 먼저 확인하고 기존 진단비하고 비상자금도 계산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퇴원한 뒤에 장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되 그래도 비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민영보험과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은 비상자금으로 충당해라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 증권부터 찾지는 마시고요. 병원의 업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읍면 등의 통합돌봄 창구도 함께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좋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간병보험 어떻게 공적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메꾸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간병 걱정되는 분들은 이렇게 공적 제도와 함께 내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어떤 보장이 필요한 건지 정확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 알짜 정보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끝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일지 청취자님의 사연 서른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8세 부부입니다. 작년에 남편의 친형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했는데요. 형님이 생업을 쉬고 병원에 상주하는 걸 지켜보자니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저희 부부 둘 중 누구 하나 아프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문이라도 닫고 간병을 해야 할지, 그렇다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올 수는 없고요. 보험료도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간병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0: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일수, 영업시간은 손님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내 몸 아프다고 갑자기 닫는 거? 그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간병 문제까지 겹쳐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이 된다? 이건 진짜 문제일 수밖에 없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도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보통 한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저 금액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게 되면 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부 두 분이서 이제 간병인을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일을 쉬어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또 써야죠.
0: 그렇죠.
2: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싸게 써도 200만 원 정도 쓰게 될 거고요. 또 그러면 왔다 갔다 이제 또 교통비도 들고 식사비도 들는데 그걸 또 작게 잡아도 한 40만 원 듭니다. 그럼 요걸 합치면요. 6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두 분이서 한 달에 열심히 우리 식당에서 일하셔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한마디로 둘 중에 한 분만 아프셔도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럼 간병비 영수증만 보면은 거의 뭐 360만 원인데 실제 가게에서는 600만 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간병인을 쓰고 남은 한 명이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청취자분도 우리가 아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지, 간병보험을 크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보험료도 이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두 팀장이 청취자 부부의 증권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실손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종신보험이 두 건 가입돼 있었고요. 여기에 운전자 보험 이렇게 건강보험 해서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를 두 분이 내고 계셨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던 특약인데요. 두 분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알고 있었는데 증권을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양수진 아나운서. 뇌혈관과 뇌출혈 차이. 이제는 잘 아시죠?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뇌출혈이랑 또 세트로 다니는 특약 이름이 심근경색.
1: 맞습니다.
0: 급성심근경색. 뇌보험증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들어있다면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두 분은 이 형님네처럼 간병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가지고 있던 보험의 보장부터 좀 문제가 있죠.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가장 적은 혈관계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심장도 허혈성이 아닌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으니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0: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두 분 팀장님이 이것들을 잘 보완을 해주셨겠죠?
2: 네, 당연하죠. 일단 2대 진단비 특약부터 변경해드렸고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간병인 보험, 이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가입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이걸로 추가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소득 생활하고 생활비하고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15만 원씩 산정해서 추가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간병인 비용 20만 원까지 하면 안 돼. 뭐 한 25만 원, 30만 원 하면 안 돼. 이러셨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도 알아 두시면 좋은 게 간병인 보장이 20만 원, 30만 원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그만큼 보험료 비쌀 텐데 가입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 소득 생활하고 수준에 딱 맞게 가입하면 되는데 그게 딱 적당한 선이 15만 원이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호간병 서비스 들어보셨죠?
0: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상주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직접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는 거 그거잖아요.
1: 네. 이런 통합 서비스의 간호 병상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때 단순하게 간병인 입원 일당만 저희가 추가해드린 게 아니고요. 간호 간병 서비스 비용까지 5만 원 정도 매일 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려서 이런 간호병상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도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자영업 하시면서 내 몸이 아플 때 치료비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가게 일 못해서 생활비 부담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 간병 상황일 경우 가게 일 돌봐야 돼서 한 명이 돌봐주지도 못할 텐데 간병보험 어떻게 되냐 고민 많으셨는데 일단 혈관, 심장질환 등 관련 진단비 특약 보장 넓게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병보험 하루에 1인 15만 원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비용 5만 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딱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 화요일팀 무조건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쭤보죠 일단. 사례자님한테 사망보장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 죽어서 중요하지 않은데 난 살아서가 중요한데 라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0: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다고요?
2: 네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특약도 그리고 그 종신보험 안에 돼 있던 게 뇌출혈 심근경색 이제 좁은 범위로 되어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은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실손보험은 이제 전환해 드리고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암보험도 하나로 묶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님은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마저도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었군요. 가성비 떨어지는데 무리한 보험료만 많이 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보장이 이렇게까지 넓어지고 간병보험까지 없던 걸 추가했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뭐 두 분 다 뭐 네. 아니오가 컨셉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줄여주셨을까요?
1: 두 분의 보험 증권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불필요한 특약들도 좀 많았고 적립금도 좀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서 납입하셨던 월 70만 원대를 이대 진단비도 보완해드리고 간병보험 보장도 받으실 수 있게 하면서 월 42만 원으로 매달 약 28만 원을 저희가 줄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28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러면 많이 줄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1년이면 300만 원이 넘고요.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꽤 많은 보험료를 줄인 효과가 있죠.
0: 월 28만 원의 보험료 줄인 거면 정말 많이 줄인 거죠. 28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일단 불필요하게 내지 않아도 될 보험 점검해가지고 줄줄 세고 있던 지출부터 틀어막게 됐습니다.

0: 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도 내 보험료 제대로 된 건지 진단해보고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체크해보고 싶은 이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맞춤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계속 이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노인 기초연금 말고도 간병비 제도가 있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이 간병비 보험 하나를 가지고도 똘똘하게 조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드디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한번 뭐 치료로 오시거나 나중에 이제 뭐 영수증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내고 있으신데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렇기에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를 받는다? 줬으면 좋겠지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정답은 X로 해보겠습니다.
1: 자, 바꾸실 기회?
0: 바꾸지 않겠습니다.
1: 네, 정답은 X.
0: 자, 네. 오늘 김기민 팀장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시네요.
1: 네, 땡딩동댕. 네.
0: 그렇죠. 그 정답은 X. 그러니까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1: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X고요. 65세가 됐다고 이제 무조건 지급되는 현금 보험이 아닙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상태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제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신청과 방문조사, 등급 판정을 거치면 그때는 줍니다. 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가급여의 15%, 시설급여의 20%라는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월 한도를 넘거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면 본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제도가 매우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간병비를 현금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인과 관련된 제도가 몸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공적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활용해 볼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우리가 민영화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연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우리 청취자님 부부는 혹시 아프거나 다치시게 된다면 이제는 이 보험들 활용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이 상담받고 더 좋아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은 아까 자영업하신다 했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직장인들 부러워하는 게 4대 보험, 이제 퇴직금 뭐 이런 거.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은퇴 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고정된 금이 5%로 연금까지 30만 원씩 준비해 드렸거든요. 아까 줄인 금액에 조금 보탠 거죠. 담배 한 보루 값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은퇴 후 두 분 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한 달에 월 150만 원 정도로 고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늘 고민이셨을 이 은퇴 자금까지 보험료 지출을 줄여서 그걸로 이제 마련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은퇴 후 연금까지 마련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큰 걱정을 좀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청취자님 부부 아까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상담 마치고 너무 고맙다고 꼭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하셔서
0: 드셨어요?
2: 아, 그럼요.
0: 근데 왜 저를 안 부르셨어요?
2: 다음에 한번 가실까요?
0: 좋습니다.
2: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던 상담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생선구이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생선을 안 먹어본 지가 꽤 됐는데 덕분에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님이 굿머니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신 모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리모델링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 나 보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이어트하면 뭐가 유명하죠? 마운자로? 위고비? 네. 저희 이제 화요일 팀, 화요일 위고비, 보험 위고비에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내 보장이 궁금하거나 우리 가족의 간병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0: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질문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5842번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남깁니다. 제 증권에 2대 혈관 진단 특약이라고 쓰여 있고 뇌졸중 급 심근경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특약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닐 것 같은데요.
1: 네. 2대 혈관 질환 이렇게 쓰여 있으면 왠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일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청취자님처럼 뇌졸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뇌졸중의 범위 안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심장 특약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안에서만 보장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이런 2대 혈관 진단 이 내용만 보시지 말고요. 증권도 꼼꼼히 보시고 약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그렇죠. 근데 증권을 보고 약관을 보더라도 보험 용어가 워낙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증권 보면 사실 모호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럴 땐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또 확인해 볼게요. 3205번님. 3개월 뒤에 끝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증권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험이 끝나면 저는 이제 보험료는 다 냈다.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속상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건의 보험료를 납입을 완납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0: 맞아요. 중간에 해지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1: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장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아신다고 하면 난감하실 텐데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장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2대 진단비를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조정하는 가운데 환급금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새로운 보험의 비용을 잘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한 건 더 받아보겠습니다. 2584번님. 지난번 방송에서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될 때 해약 환급금이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제 보험을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종신보험이었고요. 만기 시에는 원금보다 안 되는 금액이 쌓여 있는 거더라고요. 연금 준비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1: 이분도 속상하실 텐데요.
0: 말을 잇지 못하시네요.
1: 네, 김인 팀장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일단은 이 종신보험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0: 맞아요.
2: 왜 그러면 아마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거든요. 복리의 마법, 이자가 높다. 근데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결국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을 열심히 내도 원금이 안 되는 거죠.
0: 네.
2: 따라서 우리 이제 사연 남기신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이거 회지환급금이 언제가 고점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다시 재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0: 결국에는 잘못된 금융상품은 아프지만 빠른 손절 후 다시금 내 연금 자산이 쌓일 수 있게끔 이 종신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정확하게 저축성 상품으로 차곡차곡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연금 중에 변액연금 특히 펀드 구성 어떻게 바꿔야지 내 수익률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보다 자세한 전문가 상담은 문자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점검, 내 연금 대비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0: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간병보험은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병원에서 누구의 간병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 가족의 보험, 내가 갖추고 있는 금융사단은 제대로 돼 있는 게 맞는지 전문가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오아시스의 Stand By 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가 나뿐 아니라 밤더위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서울은 초열대와 다름없는 밤을 보내고 왔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땡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인천은 27도, 낮 기온은 원주와 춘천이 37도, 서울도 38도까지 올라서 오늘 버금가게 많이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그리고 고속도로도 오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차량이 좀 많은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서울 오는 길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설악 부근 정체되고 있고요. 화도 통과할 때 미사에서 강일까지 정체 살펴집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 구간이 보입니다. 구리 남양주 요금소 부근이고요. 승용차끼리 부딪혔는데 판교 방향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오는 길 한평과 발안 일대로 고장차 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팔탄 분기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목포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발안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코너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부동산 전문가죠. 김남근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다뤄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 부동산부터 자본시장까지 망라했습니다만 언론의 관심은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에 맞춰진 듯합니다. 지금 여야 반응을 보니까는 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텐데, 야당 중에 국민의힘은 이거 세금 폭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고, 또 다른 야당이죠, 조국혁신당에서는 조세 정상화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한 군데에서는 더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박상수 변호사부터 얘기 들어봅시다.
2: 네, 뭐 징벌적 과세 맞죠. 네, 굉장히 좀 보유세를 굉장히 높여놨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은 동시 두 번의 부동산 폭등 이후에도 민주당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스탠스를 변하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지 못하는구나, 또 반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세를 올리면은 양도세라도 내려야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조세 전가 이와 같은 세금 폭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결국 전월세 수요자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파탄을 주게 된다라는, 그것을 왜 또 반복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옆에 M방송에 방송이 있어서 그 방송을 가는 길에 올라가다 보니까 M방송의 직원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지역에 가면 땅이 널따랗게 있다. 있어요, 실제. 그 올림픽공원 뒤쪽으로 가면은 그 땅이 널따랗게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집을 안 짓느냐라는 이야기를 M방송의 직원도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공터가 남아있다고요. 어디에 땅을 있어서 못 짓냐 하는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 제가 올라가면서, 스튜디오 올라가면서 말에 껴들려다가 못 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대책 같은 거를 좀 획기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맞춰서 세제 개혁을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드립다 그냥 세금 폭탄부터 때리는 이러한 방식은 별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예,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대변인.
3: 올림픽 공원 근처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2: 아니, 거기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쪽으로,
3: 거기는 거기 올림픽 공원 그쪽은 장동혁 대표와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지금 막 엄청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거래세를 낮춰달라.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라.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좀 정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럼 거래세 중에서 이 양도소득세도 거래세로 볼 것인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집을 사고 팔 때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래세로 취급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단 집을 사고 팔 때 내가 돈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제 선진국 같은 거에서 학계에서나 보면 사실 이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와 보수 간에 이 양도소득세를 바라보는 이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을 생길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자본이득세로 보여지는 양도소득세에서 핵심인 이 장특공제,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우리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집을 살아라 이거예요. 샀으면 집에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초고가 주택에 있어서

0: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징벌적 과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초고가 주택이 초고가인 이유는 입지가 좋고 인프라가 좋아서겠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입지와 인프라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하철역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초고가가 됐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를 할때 환수를 해서 이득이 생겼으면 차익을 환수해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과 이것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자꾸 세금 폭탄 하는데 제 주변에는 세금 폭탄 맞을 사람 딱한 명밖에 안 보여요. 누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지금.
1: 한성숙 국무총리는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니, 한성숙 총리도 그런다 칩시다.
1: 네. 예.
0: 그런데 한성숙 총리건 정점식 원내대표건에 지금 공시지가가 40억이 넘는 집에 살아요. 그러면 시장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58억이에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세금 내다가 1주택이고 10년 살았으면은 한 1,000만 원 이제 세금 내는 거거든요. 아니, 50억 넘는 주택에 살면서 이 정도도 못 낸다고 하면 진짜 있는 사람이 다하단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인생에 종합부동산세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서울에서도 32억 이하의 시장가 집을 가지신 분들은 종부세도 오히려 깎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너무 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 지지자들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정상훈 기자님.
3: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그좀 너무 좀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종부세도 굉장히 좀먼 얘기 같고, 자꾸 이제 서울의 공급을 늘리자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공원 뒤쪽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서 공급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 약간 좀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사실 또 근데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으니까 좀 전월세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공급도 공급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지방으로 지역으로 좀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청년층이 지금 집을 못 사는 게 가장 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또 주택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좀그 정책도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에서
2: 자,
3: 들어요.
2: 오늘 얘기할 거는 뭐 공급 대책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에 공급 대책 냈고 그게 좀 모자라다는 비판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또 강조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할 건 아니고 세제 문제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어쨌든 세금 기준은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은 깎아준다. 그런데 살지 않고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라. 이거 같아요, 이번 세제 기준이. 그래서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시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현행 91만 원에서 76만 원 떨어집니다.
0: 맞습니다.
2: 네. 그런데 거주하지 않고 있는 30억짜리를 갖고 있다. 현행 91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자기가 오래 살고 있으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좀 깎아주겠다.
0: 네.
2: 그런데 살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세게 매기겠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것도 유예기간을 줬죠.
2: 예. 네. 1년 유예입니까?
0: 뭐 2029년부터 네. 점진적으로
2: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강성필 대변인처럼 일단 살아라, 그게 문제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한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떻게 될까?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벌써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고가의 아파트를 잡음으로 인해서 준고가의 아파트를 고가로 맞추는 키높이 장세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강벨트 주변으로 해서 준고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 10억짜리
1: 그 과정에서.
2: 1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20억짜리로 가서
1: 그렇죠.
2: 또 다른 똘똘한 채가 나올 수 있다.
1: 그러니까 조금 덜 똘똘한 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조금 덜 똘똘한 채. 근데 문제는 조금 덜 똘똘한 채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자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전월세에다가 전가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제일 아쉬운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그 아쉬운 사람이 전월세를 내는
4: 서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그냥 세금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로는 못한다는 게 이미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0: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시간차가 일단 있고요. 일단 이제 그 3주택 이상을 보유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시지가 20억이든 뭐 35억이든 50억이든 이게 과세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다주택자들이 뭐 5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짜리도 뭐 두세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이 세제 개편과 더불어 가지고 대출 규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물이 생기면 그 매물을 전월세에 가지 않고 그쵸? 이번 기회에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지켜볼 일이다.
2: 예, 네. 저는 뭐 이번에 나왔던 거는 뭐 세제 개편 문제고 아까 박상수 변호사 얘기처럼 공급 대책도 나와야 될 거고 정부 초기에 내놨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는 대출 규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인데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초저금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 정권 때는 뭐 전 세계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는 빌려서 집사라 뭐 이렇게 됐고 또 집값이 그때 또 안정됐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금리 올렸습니다만 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런데 무턱대고 금리 올렸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더 넓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포함해서 아마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4: 금리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를 건드리는 순간 저도 이제 지역 정치를 해봤지만 지역 정치 하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의 삶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1% 1% 올라갈 때마다 삶이 정말 숨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시장을 존중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주제에 조금 벗어나긴 해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민주당에서 보수에서 잘했던 건 좀 가져다 쓰세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분양을 했어요. 네. 얘네들을 그때 분양가 얼마에 했냐면 강남에서 그때 가격으로도 획기적인 2억 원에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토지를 안 줬거든요. 네. 건물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책 중에서도 괜찮은 거는 좀 가져다가 일단은 좀 그렇게 그 싼 분양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좀 가져다가 써서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니까 좀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라는 게 우리 국내 상황만 보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요. 또 옆에 일본도 금리 인상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근데 사실상 뭐 유동성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씩이라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아니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저 방송할 때도 유동성이 많으니까 뭐 유동성을 지금 뭐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 해놓고서 뭐 이제 와서 또 금리는 또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 맞추라는 건지.
2: 예, 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노동소득 세금 많이 떼죠. 많이 뗍니다. 네. 몇 억 이상이면 거의 50%까지 떼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융소득도 많이 떼요. 기본적으로 15%에다가 노동소득하고 합치면 또 40% 이상 떼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으로 부동산 10억, 20억 벌어도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형평성에 맞느냐?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싶고 앞으로 대통령이 뭐 7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더 많은 치열한 논쟁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3부에서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야당이 10위까지 했죠. 대통령 거부권 네. 행사해야 된다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4: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정청래 정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나이로 보면 강성필 부대변인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용역평론가 한 분과 자리를 했어요. 촉법은 아니에요. 나이가 네, 촉법은 아닌데 용역평론가 한 분과 자리를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 용역평론가니까 문제의식 갖고 있을 거예요.
4: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렇게 토론인데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거부권을 통해서 함께 토론해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정례 쪽에서 정말 이런 부분

0: 부는 정말 계산을 했다. 날짜까지 계산을 한것 같다. 이렇게 빨리 통과시킨 이유가 뭔것 같냐.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거부권 행사가 15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15일을 딱 계산해 보니까 8월 17일 이전이야. 아, 이게 전당대회를 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2022년에 그 검수완박이라고 2차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그렇게 딱고 통과시켜가지고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역시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 이렇게 해버렸구나. 근데 이제 지금 뭐 여기 강성필 부대변인도 있고 하지만 촉법이든 용역평론가든 이런 분들은 다이 문제의식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용기 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 버렸고 그게 이제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를 아마 신경을 아예 안 썼다고 하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입니까? 정청래 정부지.
1: 예, 그런데 정상훈 기자님.
2: 네.
1: 오늘 대통령이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2: 오래 했어요.
1: 한
2: 네.
1: 10분 가까이 한것 같은데. 그런데 우려와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간을 다 할애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뭐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라는 의견이 있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이게 뭐그 위헌이거나 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이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또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검찰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들과 더불어서 이제 경찰 수사권이 좀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도 같이 좀 언급을
1: 예.
2: 했었습니다.
1: 그러면서 강 대변인님,
3: 네.
1: 이게 끝이 아니다.
3: 네.
1: 계속해서 잘못되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3: 그럼.
1: 말도 했어요.
3: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6월 26일 날 김용민 의원이 이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그리고 나서 7월 9일 날또 김한규 원내수석부 대표가 발의를 했어요. 7월 13일 날 홍기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0일 날 서영교 의원이 했습니다. 7월 21일, 23일 날 김승훈 의원이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뭐 일명 말씀 촉법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개정안을 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완전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안사건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안사건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묻는 질문에 제가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대답을 좀 못했기 때문에 법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아, 그렇다면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일부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우리가 이 분노와 어떤 이성과 이 절충 점을 집권 여당일 때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조금 일부 존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제는 통과된 걸 가지고 지난 일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발생될 문제점을 여러 가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그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거 법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꼭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두고 우리가 거부권을 사용한다? 뭐 보안사 완전히 폐지 빼놓고 뭐 국정운영 안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받지 못할 걸 계속 정치 공세로 받으라 받으라 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럴 수가
1: 예.
3: 없다.
1: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없고 다만 지금 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김용민 의원 SNS에 뭐 지옥이나 가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또.
0: 그렇죠.
1: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인가. 근데 뭐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부산 도로세계 피해자랑 같이 뭐 토론도 한다 그러고.
2: 만났지
0: 오늘
2: 않았어요?
0: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오늘 너무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가폭력이다. 정말 진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범죄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 당에 비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우위를 가진다고 자부했던 이유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대변해 왔다라는 그런 자부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지옥에나 가라는 말을 듣고 국가폭력이란 말을 지금 민주당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용역평론가와도 얘기를 하면서도 들었던 느낌이
1: 뭡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까? 한
2: 10명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0: 네. 모두가 아시는 분이에요.
1: 손가락에 꼽히는 네.
0: 손가락에 알만한 모두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가 피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그 정청래 후보 쪽의 그 정무적인 계산에 말리지 않기 위한 그런 대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알고 있던 민주당의 모습 같지 않다.
3: 근데 제가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사실 김민석 총리는 4월 13일 날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이전에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사위원장한테 국무조정실장 보내가지고 당정 토론회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입장을 전당대회 전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당대회 기간에까지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 이슈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저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의아한 게 뭐 어쨌든 뭐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실행이 될 일만 남았고.
1: 예.
2: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면은 뭐 범죄자 천국된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적 구호일 수도 있는데.
1: 예.
2: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해답을 정확하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걸 내놓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1: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사실 뒤집어진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언론에 알려라, 킥스로 해라, 피해자가 직접 그 증거 수집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통과를 시켜 버렸단 말이죠.
3: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장용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0: 네.
3: 그러면 그만큼 같은 비율로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또 이번에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 예. 돼요. 한쪽을 없애버리는 게
3: 그러니까
0: 아니라.
3: 저는 그렇게 좀 균형을 좀 자, 맞췄으면 좋겠어요.
1: 정리를 합시다. 뭐 이미 통과가 된 법안 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길을 할 것은 이게 또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려되는 일이 없게끔 어떻게 이제 보완책을 내놓느냐 이거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경찰 한 번, 검찰 한 번, 두 번 봐야 되는데 경찰이 한 번만 보니까 편하잖아요.
0: 그렇죠.
1: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본다니까는 서글프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보완하는 책을 이제 검찰 쪽에서 내놓는가 이제 네. 정부 쪽에서 내놔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 경찰 견제 지금 박상수 변호사 얘기한 거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지면은 그 권력은 괜찮냐? 이걸 좀 조정해 나가면서 대통령 말처럼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 나가야 된다. 그 당에서 혹시 전당대회 끝나고
3: 네.
1: 그 뭐 보안책이라든가 혹은 대책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아직 그 전당대회 때문에 안 나오겠죠?
3: 전당대회 기간에 이제 후보들은 그 얘기를 자주 하겠죠.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이라는 겁니다.
3: 얘기 안 끝났잖아요. 70년대 사람이 자꾸 80년대하고 함께하려고 하고 말이야. 얘기 안 끝났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법사위원들은 사실 일어나려고 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영역하고 촉법들 중에서 네. 이 법률가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영교 법사위원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려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씩 페이퍼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1: 근데 그 영역 평론가들은 누구한테 오더를 받은 거예요?
3: 그들은
1: 누구한테 오더를 받아야 그러니까
0: 도급을 누구와 도급인이 네. 있어야 수급을 하는 거잖아요.
3: 아니 그들도 어차피 네. 법률가니까 보면 네. 본인들도 이제 사건 수임하고 입회도 하고 변호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사실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2: 프리랜서요 프리랜서.
1: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용역이 대통령이 직접 오더를 주지도 않았을 거고 누굴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뿌리는 사람.
4: 아무도 준 사람이 없대. 사장님 없던데 나는 그냥 알아서 한 것 같던데.
2: 그 진짜 사장을 노란봉투법으로.
0: 그러면 저희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아직 촉법이어서 용역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
1: 네. 네. 그래요. 중간에 누가 호도 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4: 아무도 없대.
1: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제3의 눈으로 네. 민주당 쪽이 아니니까 제3의 눈으로 이번 결과 1차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진짜 이거 방송 많이 해보면 진짜 친 김민석 쪽 패널들이랑 막 요즘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지난번 그 정청래 박찬대 리버스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뭐 더블 스코어 막 이렇게 대세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더라. 지금 두 지역까지 했을 때 오히려 1등은 정청래 후보인 거고 의외로 대세론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번 주에 인천이 꽤

0: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저도 이제 인천에서 선거를 출마를 했지만 인천은 호남 출향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충청 출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비율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 지역의 민심이 호남 지역의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천 경선 결과를 봐야 최종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평론에 약간 희망이 들어가요.
0: 아, 저희는 알 정직을 좋아하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우리 전당대회 내년이나 올해든 하면 알 장직 할 거 아니냐 제가 그러면서 네, 저희는 알 정직이죠.
2: 근데 저도 네. 한때는 이 장동혁 지키기 촛불 집회 제가 대장 아니었습니까?
0: 네.
2: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상대 정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게 얘기를 해야지 그 정치를 자꾸 하향 평준화 시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객관적 기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정당인이 아닌 기자 눈으로 그 첫 번째 판은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3: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청래 대표가 격차를 더 벌리지 못해서 저는 그게 좀 더 의외였어요. 어쨌든 초반에 이제 충청권을 잡았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들 예. 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의 뭐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친노 친문 예. 그쪽 분들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똘똘 뭉쳐서 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직세가 굉장히 예. 좀 강하고 그래서 이 정청래 후보 쪽으로 표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 종합산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1%포인트 예. 미만으로 예. 앞섰고 그리고 이후로는 조금 더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우세였던 지역을 좀 돌기 때문에 근데 저쪽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제 수도권을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인천 표심이 가장 먼저 나오기 예. 때문에 그게 좀 관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첫째 날 충청이랑 부울경이었는데 그게 끝났으니까
3: 네.
1: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인천을 좀 기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충청과 부울경 또 대구 경북 강원도가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당원들 분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수가. 네. 호남하고 수도권이 제일 크잖아요.
3: 네.
1: 결국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텐데. 고향이 호남이죠.
4: 네.
1: 호남 결과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 해가지고 그때 여당이 서포트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뭐 다른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 1차에서 제가 그랬어요. 충청도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니까 잘 나올 거래요. 제가 그러면 송영길은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1등 하겠네? 아니 김민석은 서울 사람인데 그럼 서울에서 1등 하겠네? 그럼 게으른 평론이 어디냐. 너무 그냥 단순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부산은 그래? 그럼 부산은 우리 정청래 캠프가 유리할 거야. 아 왜? 거기가 노사모의 발원지거든. 그래? 노사모가 왜? 아니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론을 하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어긋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청래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당연히 호남과 서울 경기가 판을 가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결국은 바람을 증명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그러면 과반은 넘기겠네. 두 자릿수로는 이겨야겠네. 했는데 결국에는 뭐 0.99%니까 정청래 바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2탄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김민석 유리하고 도심에서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50% 이상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 저는 5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정청래 후보는 10% 가까이 이길 것이다. 좀 그래 봅니다.
1: 두 사람의 격차가 10% 이상 될 것이다.
4: 네, 10% 가까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은 50% 안 되는데 어떻게 10%를 벌려요? 송영길 후보도
0: 송영길 후보 때문에.
4: 아, 송영길 후보도 선전할 수 있죠.
1: 아, 선전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관련해서 조원 CNI가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다. 지난 1일 2일 양일간 무선 100% ALS 조사 방식으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이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정청래 47대 30, 권리당원 대상으로 했을 때는 47대 34.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네요.
2: 제가 아까 말한 게 김민석 45, 정청래 35, 송영길 25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는 이번에 그 충청이랑 부울경 나오기 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았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정청래 후보 쪽에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보면은 저는 한 표 접수하고 1등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야, 이건 조직이다 정말.
4: 기분 나쁘려고
0: 진짜 이건 조직이다.
4: 아, 동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을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0: 그래서 이게 조직의 정청래가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호남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쭉 그 당원들을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모집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양당 다 그래요. 근데 우리 당은 거의 다 또 그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민주당은 그분들이 그냥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 공천장을 결국 누가 줬냐? 정청래 대표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후보의 조직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저는 지금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략적으로 저기 호남에 계신 분들이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정청래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성윤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정권 교체.
4: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요즘은 정치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광주 전남의 일반인에게만 하루에 5명씩 전화하거든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광주은행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확실히 지금 호남에서 이 반도체 공장 삼전닉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호남 보내줬지 아니면 보내줬겠냐 이런 대통령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라는 엄청난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전남 광주를 그럼 제외하고 네. 전북은 그러면 오히려 소외받아서 정청래를 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북 도지사도 정청래가 택한 사람이고 네. 또 정청래 후보가 네. 전북에 내려가서 네. 그 조금 전북이 소외된 거 달래는 듯한 말투도 하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4: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당신들 소외됐으니까 나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권하고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진짜 얄짤없는 거 아니야?
1: 전북도 이길 것이다 김민석 후보가?
4: 아 저는 그럼요 호남은 전략적 투표하는 곳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박상수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과거에 지방선거 때 많이 공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기초단체장 5군데가 완전히 불평, 불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아시죠? 김영록 전 지사 페이스북에 주먹 날렸어요. 평생을 내가 응징하는데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 도와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인데 뭐 물론 근데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긴 줄 아세요? 바람의 정청래 조직의 김민석이래요. 그러면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직의 정청래 같아요.
4: 그러니까. 네. 근데 본인을 막 노무현에 막 대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호남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해요. 아 옛날에 뭐 그 열린우리당 분당하고 그럴 때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었을 때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옆에 서 있었는지 정동 옆에 서 있었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자꾸 이제 발언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확실히 조직이 그래 있다고 하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나 보다. 예.
3: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4선의 중진이고 이 직전에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직전에 당대표로 하셨는데 이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근데 어느 정도 이미 그 당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진이고 바람이라고 하면 보통 신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뭐 전략적으로 갖고 왔겠죠. 네. 그 강성철 부대변인은 그 대변인증을 네. 누구 당대표로부터 받았습니까?
4: 전 최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1: 아니 최근
4: 시험 봐서
1: 최근
4: 자꾸 최근을 물어보세요. 아, 우리 방송보다 다른 이야기 하면
0: 집에 임명장에 당대표 정청래 있어요 없어요?
4: 아 그때 이제 준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못 갔어요. 이런 건 사실대로 말해야 돼.
3: 이게 원래 이력도 제일 최근 거부터
0: 그 좀 나오죠. 안 받으러 가면 집에 등기로 와요 알잖아요.
4: 지금 뭐 하는 거예요?
0: 저도 등기로 받았어.
1: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댓글에 네. 누구로부터 대변인 지금 받았는데 적당히 해라 이런 댓글이 있어서
4: 아 그래요? 네. 전 부대변인이니까요.
1: 네. 아니 뭐 반대로 무슨 나한테 뭐 자리 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띄워주고 칭찬하고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
4: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집권 여당이라고 대통령이 아니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조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제가
1: 유시민 씨

0: 아, 이 사람이 그런다고 아무도 안
1: 방송 중에 이 사람이가 뭐예요?
0: 유시민 저하고 안 친한데.
2: 아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하고 유시민 작가랑 이제 안 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3: 원래 안 봤어요.
2: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게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0: 대변인님 아니 네. 변호사님 1부 순서 마치고 아, 2부에서 합시다.
2: 알겠습니다. 네. 네.
0: 광고 듣고 와서 박상수 변호사 말은 2부에서 이어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화이트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박상수 변호사 뭔 할 말이 있었는데 광고 듣느라 끊겼습니다. 계속하세요.
3: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민주당 쪽이랑 친한 매체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취재를 하러 가 보니까 유의자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죠. 김민석 후보나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 이분들은 약간 좀 막 날도 더운 곳에 막 이렇게 서 있고 굉장히 고생하게 이렇게 있는데 정청래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약간 느지막하게 슥 나타나서 위치도 제일 시원한 곳에 딱 자리를 잡은 뒤 굉장히 여유 있게 선거운동이나 기타 응원을 하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정치 경력이 느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조직력이 굉장히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는 강하게 지금 붙어있는 것 같고 아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그 구도 중에서 제일 지금 인상적인 구도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랜 분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노련하게 제 시원한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경우 오히려 그 조직의 정청래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 아 근데 그렇게 시원한데 자리를 잡아도 이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해주시고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자리 잘 잡고 하면은 그게 으쌰으쌰가 되는데
3: 그쵸.
4: 이게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2: 아 이거는 정말 당에 좀 건의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5: 아니 안 그래도
2: 그러니까. 그 음식 평가하는데 점수 먼저 10점 만점 줘놓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게.
5: 저도 이제 처음에 뭐 슈퍼맨도 아니고 겉옷 입고 속옷 입냐 제가 좀 비판했는데 이제 어떤 당직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1인 1표제를 적용한 첫 번째 전당대회잖아요. 그 전에는 대의원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예, 예.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순회 경선 전에 합동 연설회를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2: 아니, 다음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나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투표하는데 네. 그 체육관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의미 없지. 네. 돈만 쓰지. 네. 그 아까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한 표 줍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지금 선두예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6: 그렇습니다.
2: 네. 충청 불경 다 1등에서 선두인데 표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이슈가 좀 많아요. 전당대회 전에 축협 청문회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왜 졌냐고 물어본 네. 그게 이슈였고 또 방금 얘기한 한 표 줍쇼 있었고 박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박지 발언. 네. 김영호 의원한테 했던. 그리고 서미아 의원 발언 도중에 야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온라인에서 세게 되고 오프에서 좀 세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최민희 의원이 계속 1등 할 것 같습니까?
5: 저는 1등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더 실수를 하게 되면 뭐 낙선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1등은 못 할 것 같은 게 그래도 이제 누가 보더라도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습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뭐 저는 뭐 한 푼 줍쇼?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뭐 상대 후보를 향해서 박쥐라는 표현은 이거는 진짜 일베식 표현이라 잘못됐다 이거고.
2: 당내 선거니까.
5: 네. 또 야유도 제3자면 상관이 없죠. 출마를 안 한 사람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출마를 했고 또 거기서 뒤에서 이제 김용만 의원이 좀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돌아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출마자로서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 보이면 절대로 좋은 성적 못 얻을 것이다.
2: 아, 그러니까 아니요, 뭐 당선 낙선은 이걸 결정짓지 못하는데 1등하기 좀 어렵다. 네, 이 문제 때문에
5: 현재 스코어 당선 낙선에는 영향 주지 않지만 1등은 못할 것 같다.
3: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당선도 되고 1등도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의 정청래라니까요. 저희 당에서도 천하용인이나 뭐 이런 이렇게 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와 이렇게 신박할 수가 있구나. 1, 4, 5, 8, 10, 12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 몰아주는 분산 방식. 근데 그게 또 먹혀. 진짜 표가 황금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야, 저는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정당사에 아마 신기원을 열었다. 아마 우리 당에서도 언젠가 또 누군가 따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령을 내린다고 그게 진짜 실현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표 줍쇼를 해도 1등을 하고 그 박지 얘기해도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했는데 그냥 최민희 의원이 어차피 1등 하실 거니까 아니, 잘못한 건 인정하시고
5: 그런 것들은 그래도 될 다음 것 투표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결집이 됐는데 이성윤 의원은 그러면 육중한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요즘 또 조정하고 있잖아요.
5: 그러니까.
3: 이성윤 의원 올려준다고.
5: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대 2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죠 뭐.
4: 근데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생일별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뭐 그게 뭐 대의원 투표나 뭐 중앙의원 투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수십만 명이 투표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3: 들어요. 근데 진짜 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팀 정청래 쪽은 약간 조직력 있는 전차군단 독일 축구 같은데 이쪽에 유 이재명 쪽은 약간 골키퍼 한 명만 열심히 일하는 카보베르데 축구 느낌. 예,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4: 지금 최고위원
3: 예.
4: 나오신 분들 보면 이제 최민희 후보가 이제 그 클린스만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롱도르 투표를 하면 이 투표 수는 받겠죠.
5: 근데 아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친청 후보들은 최민희 의원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여기 한 표 찍고 나머지를 한민수 의원, 이성윤 의원 나누라고 하니까 세 명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친명 후보는 다섯 명이나 되니까 교통정리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충청과 이 부울경을 거치면서 전 성적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지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2: 지지자들도 친명 지지자들이죠. 네. 지금 하위권으로 처진 인미의 김용호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우리가 3대 2의 골든넘버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적 확실하게 올라가 있는 분들 두 분이 나머지 한 표를 저는 배려를 해주면 되고 사퇴를 하면 나중에 뭐 특정 후보를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배려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고위원의 비율도 중요하다.
2: 아니, 지명 쪽은 황금 비율이 3대 2가 아니고 4대 1 아닙니까?
5: 4대 1까지 하자. 3대 2부터 가서. 5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정복 최고가 사퇴를 했는데 사퇴 사유는 전당대회를 책임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싶고 만약 이런 사유라면. 네. 근데 이게 아마 지난번 그 지난 주말 열린 순회 경선에서 최민희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당연 당규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전에는 또 황명선 최고가 뭐 김민석 후보 지지한 거 아니냐 사실적으로 네. 뭐 그래서 뭐 누가 어느 조직이 누구 조직 그 지지하는지 표를 만들어서 내라 뭐 그래서 아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대로 선거가 끝이 나면 어느 한쪽이 50%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뭐 40대 중후반으로 1등이 돼서 선호 투표에서 3등 순위한 사람의 2등표를 얻어가지고 1등이 되면 이거 당 내부 분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이기지 않으면 계속 시끄러울 거다.

0: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저는 다 지금 좋게 가자니까.
1: 아니 밖에 조국 혁신당이 기다리고 있어요.
0: 누가요?
1: 조국 혁신당이.
0: 그 뭔 상관이에요?
1: 기다리
0: 뭔 상관? 무슨 상관이에요? 뭐 우리 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1: 나와서 이제 하나 네. 더 만들자. 1번, 3번 하자.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이동 무대를 네.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든 유이동 무대. 아,
2: 그러니까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오늘 누가 당선이 되든 네. 조국 혁신당하고 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에서 진다. 지금 네. 박상준 변호사 말한 그거잖아요.
1: 유이동 모델이죠.
0: 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괜히 섣불리 움직이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포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저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1: 예. 두고 봐야죠. 그건.
2: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저는 민주당이 두 개가 되는 걸 응원합니다.
0: 알았어요. 알장치. 자,
2: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수 중도층에게는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이런 글이 실렸는데 뭐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뭐 아젠다 세팅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 해도 뭐 장동혁 대표나 혹은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분들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레거시 미디어를 존중하지 않고 뭐 유튜브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유튜브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치계가 변하기 시작한 지 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선일보의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밖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의 세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에 가는 의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1: 그거는 그 갈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원래 그 갈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볼직하는 사람들이 원래 갔어야 되는데 볼직하는 사람들이 안 간 거죠. 여태. 그러니까 그게 이상했던 거야. 근데 이제 볼직하는 사람들이 간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 아니라다니까 친한계는.
1: 볼직는 사람들.
0: 아니라다고요. 이미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거의 주류 비주류 있었어요. 주류가 장동혁 뺐지 국회의원. 비주류가 전환길 뭐 황교안 이런 분들 근데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다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확실히 국회의원이나 다르군 해서 만약에 거기를 장동혁 대표가 재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장동혁 대표가 전략은 없어도요 성실해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당원을 배가를 시키고 있어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늘어났던 아세요. 당원들 숫자가 지금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도
0: 어떻게 겁니까?
1: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알장직하실 필요 없다. 우리는 또 가열차게 알정직을 할 수밖에 없다.
3: 서로 공수가 계속 뒤바뀌는데 패턴은 똑같네요.
0: 아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의 많은 포션을 좀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 20%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내 행사가 있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2: 아까 뭐 조선일보가 아젠다 세팅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뭐 방송에 나가서 진보의 아젠다 세팅은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합니까?
0: 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가 하나의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진보의 빅스피커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선동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저는 그래도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많이 변할 것이다.
2: 아니 대세론 김민석이 안 먹힌 게 그 빅스피커들의 활약 때문에 안 먹힌 거 아니에요?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그 빅스피커들 역할 아닙니까?
0: 아 물론 결집시키는 영향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딴지 게시판 그런 데 가면 막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보면 저는 과연 그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진 않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는 분명히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강성필 대비를 좀 공격하는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0: 아, 괜찮습니다.
2: 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용이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양당 모두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좀 해결책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당원들을 움직이는 뭐 유튜브든 유미디어 그다음.

0: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천지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 그다음에 뭐 이중 당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양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왜냐면 우리 둘다 지금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빅스피커 얘기했습니다만 뭐 김어준 씨나 뭐 최욱 씨 또 이제는 정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인 거고. 보수 쪽에서도 뭐 전환길 고성국 이런
0: 맞아요.
1: 분들이죠. 예,
0: 네,
1: 이런
0: 그렇죠.
1: 분들이 윤석열 정권 때는 지금보다 더큰 영향력을
0: 그렇죠.
1: 발휘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이냐. 물론 레거시 미디어의 힘이 옛날보다 빠진 거는 뭐 당연한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 또 정치인들이 그 스피커 눈치를 보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반성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정상 기자님은 또 미디어 전문 기자이셨으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뭐 결국은 뭐 시대가 변하니까 뭐 어떻게 좀 보도 어떻게 보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흘러왔는데 글쎄요 뭐 이거를 뭐 딱히 뭐 네.
1: 근데 뭐 시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그 방송
2: 근데
1: 나가서 뭐 이렇게 조아리고 뭐
2: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 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아젠다 세팅을 해왔지만 거기에 좀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잘 활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좀 역할을 좀 충실히 해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또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뭐 이제 국민께 이제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또 한편에서는 또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팬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결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공천권을 돌려줄까?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3: 저는
2: 같고.
3: 해결책이 당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데일리민주라든지 서울시당의 M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활발하게 해야지 결국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결국에 인지도가 있어야지 본인이 선택을 받는데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많고 동시 접속자 많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목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휩쓸리고 그들은 뭐 도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거든요, 일종의. 뭐 슈퍼챗 받고 뭐 후원 받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들이 좀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될
1: 아니
3: 필요가
1: 그런 방송에
3: 있습니다.
1: 나가시잖아요.
3: 저안 나갔는데.
1: 안 나가요?
3: 네.
1: 나갔었잖아요.
0: 나갔었잖아요.
3: 참 불편하네요. 다왜 이러는 거예요?
0: 아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그것만 잠깐 좀 짚어드리면
1: 네.
0: 미국에서 이제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식으로 당원 형식으로 폐쇄형으로 하는 코커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의 프라이머 우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20년 정도를 당원 민주주의를 절대 선의로 생각하고 이걸 확장시켜 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보면은 신천지 통일교 이중당적자 그다음에 강성 유튜브에 의한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정치 개혁 문제는 우리가 좀 같이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1, 2부 순서 마치고 3부에서 부동산 문제 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9: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무덥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퇴근길인 현재 서울 기온이 35.6도로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는데 오늘 밤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내일도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한낮 기온은 38도 예상이 됩니다. 예,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에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는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 있는데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 아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세부 내용을 다듬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단연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주택 수에서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축을 이동시키고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도 예고되어 있죠. 민주당 내 대표적 부동산 민생 전문가로 국회 국토위에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보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0: 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깎아준다. 네. 그런데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살지는 않고. 뭐 그런 거죠?
1: 오래 보유하면은 예전에 많이 깎아줬는데 네. 그걸 오래 거주해야만 깎아주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0: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봅니까?
1: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유한 거하고 거주한 것들을 이제 각각 반씩 이렇게 반영을 해줬는데 공제해서 그걸 이제 거주한 경우에만 이제 공제해준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예. 거니까요.
0: 예. 그 금액 기준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장기 그 거주 보유 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제에 한도가 없다 보니까 뭐 많게는 뭐 70억 80억을 그 면제 받았다 이제 이런 받은 이런 이제 그 사례들도 있어서 이건 좀 너무
0: 양도할 때
1: 네, 예. 이게 너무 이제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도를 일단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이제 후년서부터는 이제 10억씩 해서 이제 제한하기로 예,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자꾸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0: 그런 비판이 있죠.
1: 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걸 이미 천명을 했었고 집값이 불안하게 되기는 뭐 단기적으로는 금융으로 하겠다. 뭐 그러니까 대출 예. 관리라든가 이제 그 가계대출 관리라든가 금리 뭐 이런 거로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천명을 했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예. 이제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이번에 있어서도 그런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도 보게 되면 그냥 조세 합리화 차원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종부세가 처음 있었을 때는 20억이라는 아파트가 서울에 없었어요.
0: 예예예. 예.
1: 근데 그 뒤에 이제 지금 20억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 30억, 예. 40억도 많아진 예. 상황이니까 이걸 옛날의 종부세로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기본 공제 면세점을 이제 20억까지 좀 이제 올린 거고
0: 예.
1: 20억에서 30억까지는 이제 그 세율의 변동은 예. 없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30억에서 40억 사이에는 이제 조금 이제 올렸고, 그다음에 40억 이제 넘어서부터는 이제 많이 올렸는데,
0: 많이 올렸고. 예.
1: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집값이 다양화되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제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이제 그런 예. 수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30억 정도 아파트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거주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오히려 현재 91만 원 정도 되는 종부세가 72만 원으로 더 오히려 깎여진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한 3배 정도 오른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 집을 살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1: 뭐 그런 기대도 있어서 예,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좀 내놓을 예, 수 있는 걸 또 주기 위해서 예. 또 다시 또 이제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0: 예.
1: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경우에 있어서는 한 2년이란 유예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이제 또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0: 예.
1: 것이죠.
0: 그런데 예. 지금 뭐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1: 조국혁신당은 이제 원래 종부세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0: 예,
1: 집값을
0: 예.
1: 잡을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예. 올리지 않았다는 예. 점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뭐 비판의 시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0: 그렇죠.
1: 드는데요.
0: 그렇죠. 다르죠. 정반대인데 예. 이제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주장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더 부과를 해야지 왜 이거밖에 안 하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 초고가 다주택자에게만 세부담이 전가되는 거고 대다수 고가주택은 변화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1: 아니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대다수의 그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증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걸 통해서 세금의 부담을 높이고 뭐 그걸로 집값 잡겠다 이런 목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0: 이제
1: 거기서도 이제 조국혁신당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예. 면세점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20억에 30억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세율 변동을 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를 하고 30억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만 좀 세율을 조금 올리고 40억이 넘어가면 많이 올리는 예.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조세 합리화
0: 예.
1: 예. 차원에서의 세제 개편을 예. 한 것이고 조국혁신당이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으로 집값 잡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0: 알겠습니다.
1: 그건 뭐 다른 저희가 예. 금융이나 이런 거로 대응을 예. 하겠다는 거죠.
0: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점도 많아요. 30억 이상 혹은 40억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세금 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우리가.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으로 이 정도 돈 벌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수 언론이 벌써 세금 폭탄이라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처음에 도입하고 했을 때 이걸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 논리가 통했다는 거죠. 이렇게 또 그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으로 프레임 잡고 가면은 힘을 좀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1: 뭐 세금 폭탄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레임이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그걸 뭐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금들을 굉장히 과하게 부과해서 예. 집을 보유하는 거에 압박을 크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지는 않았다. 예,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이 다변화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세를 이제 그 합리적으로 이제 개편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어서
0: 예.
1: 뭐 세금 폭탄이라는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엔 뭐 정책 프레임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대다수가 느끼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 양도세 중과 또 지금 유예한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번에 좀 바꾸고
1: 매물을 내놓는다면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는 이제 중과하는 것들 유예하겠다는 것이죠.
0: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계속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유예를 하면 역시 버티면 이긴다.
1: 그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세제 또 개편이 있었으니까 그 세제 개편에 따른 네. 이 지금의 세제 개편이야 그 당시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네.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니까 네. 새로 이제 조세 개편을 해가지고 또 새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예. 이 예. 바뀐 조세 개편에 따라서
0: 예.
1: 다주택자들이 또 판단을 할 때 매물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이 된다면 그건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니까요.
0: 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 취지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런 정도까지 큰 조세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 예.
1: 조세는 이제 매년 해야 됩니다. 8월 달이 되게 되면
0: 예.
1: 그 재정에 대한 이제 부수 법안으로 그 세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매년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조세 세제 개편 차원에서 좀 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개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건 좀 꾸준히 앞으로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철학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 뭐 2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점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뭐 거래세,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이 양도소득세 말고 또 여러 가지 거래세가 있잖아요.
1: 뭐 취득세, 예, 뭐 네. 그런 거예요. 예.
0: 그런 부분은 어떻게?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앞으로? 지금 고려하지 않았고 네. 이제 앞으로 건 또
0: 앞으로.
1: 과제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요.
0: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판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쨌든 강화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 없는 전세, 월세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금이 세지니까 그 비용 부담을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요.
1: 이제 뭐 그 일부는 뭐 전가될 수 있는 뭐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제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
0: 예.
1: 그러니까 20억까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공제를 20억까지 시가 20억까지 넓혀서 이제 면세를 하는 것이고 20억에 30억 부분들은 세금들을 지금하고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또는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뭐 전월세 주택들이 뭐 20억 30억 그걸 넘는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금이 많이 그 뭐 세금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금 종부세가 크게 오른 부분들은 40억이 넘는 예, 부분들이니까 예, 예. 40억이 넘는 주택에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수 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는 없겠죠.
0: 그런데 예. 예. 대통령이 똘똘한 한채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예. 그 전에 뭐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근데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덜 똘똘한 한 채보다 약간 덜 똘똘한 한 채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이제 똘똘한 할 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의 우려 때문에 주택 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액으로 하자고 했던 예. 것들은 그런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좀 경계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세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0: 지금 과세 기준이 아까 그 김남근 의원이 말씀하신 뭐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40억, 40억 이상 이거는 어떻게 시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1: 시가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0: 공시지가도 현실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국민들 헷갈리게요?
1: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대응을 한다면은 예. 자주 세율을 바꾸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예. 대만이 했던 것처럼 이제 대만이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기간을 잡고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이제 주로 대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0: 윤석열 정부 했었죠. 예.
1: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가 이제 중단을 좀 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하고 상당히 그 간격이 있는 그런 임의의 가격을 중심으로 뭐 세제든 뭐 보상이든 그런 뭐 복지든 이런 이제 그 행정을 한다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그 불합리성의 지적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제도들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세제 개편은 좀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이제 한 것이지 뭐 굉장히 큰 개혁들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0: 전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집을 몇 채 갖고 있냐가 아니라 가격으로 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1: 가격으로 했다는 건 이제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했다는 게 이제 큰 차이죠.
0: 뭐 또 어떤 것은 과거에는 또 크기로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과 주택은 뭐 몇 평 이상. 그래서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전용 면적에 집어넣지 않기도 하고 해서 세금을 다 피했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합리한 것도 약간은 막을 수 있겠네요.
1: 문제 지방세를 이제 부과하는 데는 아직도 그 제도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그총 면적을 계산을 할때 이제 뭐그 복도에 있는 예, 예, 전용 맞습니다. 복도를 포함하느냐 예, 뭐 예, 예. 다락을 포함하느냐 예, 예.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북세 뭐 이런 제도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남아 있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그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여 나가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한다. 이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세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그 기본 과세 표준이 가액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주택 여부 주택 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불합리가 나타나서 그걸 이제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0: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1: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소위 이제 탄력 세율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세금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정 가액 비율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이제 버블 시기에 세금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요걸 올리는 거는 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예. 앞으로 좀 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요 부분 이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요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0: 예.
1: 사실 지금 부동산에 약간 버블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또 이런 시기는 공정가액 비율과 같은 탄력세율은 좀 낮추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탄력서열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좀 정책적 목적의 목표를 가지고 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0: 예,
1: 있겠죠.
0: 예. 어쨌든 정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테고 민주당 내부 속내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서울을 지역구로 든 이제 의원님과는 부동산 문제 너무 민감하니까 특히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니까.
1: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를 했고 예, 우려를 뭐. 정부에도 여러 차례 이제 전달을 했고 네.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제 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식의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 합리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남이나 용산 뭐 이런 데들은 이제 40억이 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예. 서울 지역의 대다수가 이렇게 30억이 넘는 주택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억까지는 면세고 20억에 30억은 현행이 유지가 되는 거고 30억에 40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일부만 그 종부세가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 양도세 뭐 중과 유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매물 증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약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뭐 저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유도할 필요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그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새로운 조세 개편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공급 속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공급 속도?
1: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상반기에는 정무위에다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위로 오면서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좀 살 이행이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민간 전기 사업을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서울은 그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 복합 개발 이런 게 9만 8천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착공까지 간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을 신축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예를 들면 뭐 13,000, 14,000 이렇게 매년 목표를 세우는데 실제로 이행된 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책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자꾸 새로운 대책을 내오는 것보다는 그 대책에 따른 이행들이 되는 걸 잘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진단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정부 베이스에서도 좀 받아들여서 좀 그 새로운 대책 자꾸 예. 만드는 것보다는 좀 기존 대책에 대해서 이행이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0: 뭐 태릉 같은 경우에도 1년 당겨서 하겠다. 그것도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과 연관이 된 것 같은데.
1: 그러려면은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자꾸 뭐 어디에 새로운 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그걸 빨리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그걸 LH가 사업 주체가 돼서 한다 그러게 되면 LH의 조직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데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사업들이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집행력을 높이는 대책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뭐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 다들 하는데 특히 서울에 공급할 데가 있느냐 땅이 있느냐 뭐 대통령도 그 말 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태릉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 뭐 경마장 또 뭐 조금 더 가면 뭐 용산 뭐 미군 기지 부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외에 서울에 공급할 땅이 좀 있나요? 어때요?
1: 그러니까 나대지는 없다.
0: 아, 땅은 없다. 예,
1: 나대지라는 게 아니라 서울은 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해야
1: 그러니까 이제
0: 예,
1: 민간의 예.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되고 예. 공공이 담당하기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제 도심 복합 개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신축 다세대 빌라 같은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특징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신통 기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후보지 선정하고 지구 지정하는 거 이것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공이 하는 건 또 뭐 공공의 비율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공공 재개발 도심 밖에 개발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아니라고 또 안 하게 했고 또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축 아니라고 안 하게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해야지 서울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지 한두 가지 그 공급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방식의 주택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여기 댓글에 그린벨트 해제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방안이 될까요?
1: 그것도 뭐 한 방법은 되겠지만 서울에서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0: 않으니까 그게 과연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1: 그린벨트 해제나 이제 군사 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된 거니까 한번 점검은 필요하거든요. 그 뭐 40년, 50년 전에 설정한 그린벨트나 군사 보호구역이 계속 유효한가는 따져봐야 되니까 그걸 점검해봐서 이제 필요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그걸 뭐 예. 주택 공급을 연결할 수 있다. 뭐 그것도 방안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어서 예. 정비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뭐 그런 공공이 또 담당할 수 있는 뭐 노후청사나 학교 부지 뭐 이런 것들 복합 개발해서 그렇죠. 청년주택 같은 거 공급하는 사업들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좀 그 진행을 시킬 것이다 이제라는 것이죠.
0: 예. 지금은 뭐 세제 이야기 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뭐 부동산 안정이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공급이 중요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도 중요한 것이고 대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을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규제함으로써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뭐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게 아니냐. 기득권들은 다 빌려서 집 사고 그 집값이 막 폭등해서 이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1: 근데 이제 대출을 예. 이제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버블을 키우는 또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지금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대출을 이제 많이 해줬는데 그 200조까지 늘어났어요.
0: 예.
1: 그랬더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전세 가격이 또 집값을 밀어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에 버블이 생기게 되는 이런 이제 예. 그 부작용도 겪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수출에서 온 돈 같은 것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같으로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시기인데 이게 대출까지 늘려서 유동성을 많이

0: 만들어버리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들이 또 지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빚을 내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유동성 관리, 대출 관리들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크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좀 다양한 주택 공급들을 통해 가지고 그뭐 민간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어렵다 그러게 되면 좀 공공 베이스에서 그런 저렴한 주택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 주택들도 공급하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들을 공급해서 공급 베이스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1: 예.
0: 생각합니다.
1: 지금 민주당이 예전처럼 서울 밭이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뭐 한강벨트라고 그러죠. 강남 3구 포함해서 뭐 용산, 마포 굉장히 아파트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좋지 않다. 근데 의원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역구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막 시작이 되면 성북구 을인데 그러면은 이제 또 아파트값이 또 조금
0: 뭐
1: 폭증할 가능성이
0: 아파트값도
1: 있지
0: 이제 뭐
1: 않느냐.
0: 성북 지역에서도
1: 예.
0: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1: 올랐습니까?
0: 항상 가격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권에서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고 뭐 버블이 생기는 건 원하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대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더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는다는 것이고 뭐 금융 정책, 공급 정책 이런 걸잘 조화시켜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좀 부담을 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서 조합원 분담금이 이제 뭐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7, 8억, 10억 뭐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많은 분담금들을 부담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1: 예.
0: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공사 대금 같은 것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가서 그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1: 예.
0: 그뭐 천사 평당 1,400만 원까지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무분별하게 공사 대금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뭐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가 공사비 검증단 이런 것들을 현장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크게 올리는 시공사들에게 이제 자료 제출도 할수 있도록 하고 그걸 검증을 해서 바로 그 분쟁을 해결해서 공사비 인상 요구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들이 주택 공급이 좀 지장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좀 준비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1: 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혹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은 어쨌든 전 세계 메가시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파리, 뉴욕, 런던, 도쿄, 상해 여기에 집값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버블이 꼈다고 할수 없다. 게다가 결국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다 오고 싶어 한다.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맡겨라, 정부가 어떤 개입도 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
0: 정부가
1: 수
0: 그래서
1: 있을까요?
0: 집값 잡기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보다는 그 다른 나라처럼 소위 어포더블한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공급 전략에서 정부의 역할들을 찾아야지 집값 잡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이제 금융의 기본 원리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풀려가지고 그게 유동성을 그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하려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기본 원칙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만 맡겨가지고는 이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담 가능한 그런 주택들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자 하는 노력들을 정부가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1: 시간이 없어서
0: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만
0: 예.
1: 드릴게요. 지금까지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0: 존재하는 무대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3부에서 부동산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결된다,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해라, 심지어는 YTN도 지방으로 이전해라 이런 글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공화국으로 불린 게 꽤 오래됐죠. 이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반증의 댓글 같습니다. 지방 활성화, 균형발전, 인구 분산, 또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지만 서울 집값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분) 1분 턱.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과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 오산, 하남, 파주 등 9개 시군, 전북, 전주, 전남, 장성, 곡성 북부 등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해 경기 안산, 김포 평택과 인천 강화, 인천 북부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까지 살인더위가 맹위를 떨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열기를 식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도로 열기를 낮추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던 물청소를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횟수도 하루 최대 6번으로 늘립니다. 또 물을 뿌려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링로드 물 분사 시간을 한 번에 최대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가동 횟수도 5번에서 최대 9번으로 확대합니다. 더위에 상대적으로 더 힘든 취약계층 보호에도 주력해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방비 등 205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산과 고양 등 7개 시군에 제도 도입 이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공공사 현장 작업 중지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 중대경보는 도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오이와 애호박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최청호의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 가격은 어제 기준 4만 47원으로 1년 전보다 59.4% 올랐고 애호박 특등급 20개 기준 도매 가격도 2만 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 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 올랐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하락했다며 수박과 토마토, 오이 등 주요 과체류는 재배 면적 증가와 출하량 확대로 월 평균 기준 가격이 전년과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에 코스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5% 오른 6,300선에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 끝에 1.62% 오른 6,3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각각 0.21%와 0.64%씩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5% 오른 748로 출발해 5.88% 오른 781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호황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7명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75% 인상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과 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통위원들도 국내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등 대체적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한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 인양 호도에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6.8도로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사입니다.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2: 아이고, 우리 아기 얼굴 좀 볼까?
13: 잠깐만. 내 아이가 맞아?
14: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 B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 내 친자식 아닌 거잖아.
15: 그게 아니.
13: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땀 묵혀.
15: 그럼 어떻게 하라고.
14: B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친모인 A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된 아이는 한 보육원에 버려졌고 아이를 버린 두 사람도 결국 이별했죠. 그리고 3년 뒤
15: 나 임신했어.
13: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잘 키워보자고.
14: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약 1년 동안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13: 아무래도 이상하네. 크면 클수록 나랑 더 안 닮은 것 같은데. 피부색도 그렇고.
15: 아, 큰일 났네. 들키면 어쩌지? 아, 어떡하면 좋아.
14: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남성 B씨의 친자가 아니었죠. 이 사실을 알아챌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3: 아직도 연락 안 돼요?
15: 월급날이라고 돈 찾아온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14: 이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임원합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4: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16: 예, 2005년 경기도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는 B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장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도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4: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하고 두 사람도 헤어졌다라는 건데 B씨야 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했다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B씨가 그러자 했다고 그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16: 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A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도 B씨가 못 키우겠다라고 하자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가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유기했으니 법적으로 보면 아동법집복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14: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쉬운 보육원 앞에 뒀으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는 겁니까?
16: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유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까?
16: 네, 두 번째 사건도 A씨와 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와 B씨는 첫 번째 유기가 있고 나서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A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회한 이후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0: 두 번째 사건은 A씨가 친정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한 다음 B씨 혼자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는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해 보입니다. 직접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사람은 남성 B씨였고 친모인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뒤 가출했다는 건데 그러면 유기범행의 책임, 아이를 직접 버린 B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아닙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두고 가출할 경우 B씨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인 A씨에게는 B씨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재판부도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또 하나 궁금한 게 B씨가 처음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를 돌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추정을 깨려면 친생 부인의 소와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1년간 함께 양육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요. 결국 B씨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린 게 됩니다.
1: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형법상 유기죄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0: 네, 사실 넓게 보면 형법상 유기죄에는 과거에 영아 유기죄도 있었는데요. 영아 유기죄는 2024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유기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필요하지만 유기의 대상이 꼭 아동일 필요는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유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죄수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이게 각각 2005년,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십몇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20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0: 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에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만 확인됐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사건은 무려 20년 가까이, 두 번째 사건도 15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습니까?
0: 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번 사건은 7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9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생긴 덕분입니다.
1: 범행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0: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법률 규정이 2009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7년, 이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2014년에 특별 규정이 시행됐으니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2005년 사건은 2012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1: 형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 입니다.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예, 법원은 직접 아이를 유기한 B씨보다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결과가 가해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용 혐의나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만약에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건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결과 중심의 양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끝으로 B씨 입장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B씨가 이 A를 상대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혼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들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우선 A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에게 친사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혼외 자녀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하게 한 배우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엠마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등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광주와 대구 2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8도, 광주 37도, 대구 36도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건너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한남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도 동작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지만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 그리고 장안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이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와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 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0: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례 없는 폭염이 휩쓴 유럽에서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가혹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길을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 제55년 평생 강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고 침몰한 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2: 그리스 산불은
3: 주민입니다.
2: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헬기 두 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더 뜨겁고 긴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입니다.
2: 올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전국을 달군 폭염에 피서가 절정기를 맞은 가운데 해변에선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5: 해경대원이 튜브를 탄 채 떠내려가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물살, 이른바 이안유에 휩쓸린 겁니다. 오후 3시쯤 남성은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 120m 떨어진 바닥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곳은 구조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 당시 이안유 예측 정보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였습니다. 해경은 피서객 80여 명에게 5차례나 물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했습니다. 남성도 방송을 듣고 육지로 향하려다 이안유에 휩쓸렸습니다.
6: 해안과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물살을 벗어나서
3: 동해 해경 경장입니다.
6: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스노클링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혼자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날씨와 바다 상황은 양호했습니다. 해경은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저항에 따른 폐 부종, 심장 질환, 과호흡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7: 자보다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7: 배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해경은 물놀이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술을 마신 뒤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0: 경상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내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있는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 세럼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미의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눈물 오인 사용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세럼 등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세럼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해 안구 손상을 입는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홈런 2방 등 3안타, 3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 날에 에이스와 간판 타자를 다른 팀으로 보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이정우의 첫 홈런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나왔습니다. 텍사스 선발 퀀트릴의 스플리터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오후에는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가 시즌 8호 도루를 성공했습니다. 8회 네 번째 타석에서도 방망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게 깔려들어온 슬라이더를 힘껏 잡아당겨 하루 두 개째 솔로포를 생산했습니다. 한 경기 홈런 두 개는 통산 두 번째, 시즌 7-8호 홈런으로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2: 여전히 뜨겁습니다. 연타석으로 터집니다. 조금 전과 완전히 똑같은 곳으로 날아갑니다.
1: 후에도 희생타로 타점을 추가한 이정우의 활약으로 팀은 5-1로 승리했습니다. 지구 4위로 가을 야구가 물 건너간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일에 이정우를 지키는 대신 로비 레이와 루이스 아레스 등 팀의 투타 핵심 선수들을 샌디에고로 내보내고 유망주들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2021년 사이 영상을 수상한 레이는 올 시즌에도 10승을 얻었고 드리철의 타격왕을 차지한 아레스는 현재 내셔널리그 타격 1위입니다.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애리조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로 오른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요즘 그늘에서도 더위가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극한의 더위에 서울 전역과 경기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8도, 하남 39도, 광주 37도, 대구 36도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도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고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 주말에는 동해안에서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보안 사건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2: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3: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2: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3: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2: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3: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2: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5: 경찰청장
4: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장관, 청장에게 배분되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현재와 비슷한 계급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0: 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

0: 직업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1: 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2: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3: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4: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5: 장동혁 집 국민의힘 없는 국민 대표입니다.
4: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3: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6: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5: 박충권
6: 선거가
5: 국민의힘
6: 끝나자마자
5: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원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7: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8: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5: 민주당
8: 위해서
5: 정책위의장입니다.
8: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되는데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다며 이런 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집을 미리 팔아야 할지 불안감이 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9: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10: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5: 압구정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는 이제
9: 2번.

0: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1: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할래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이 자리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 지면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는데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5: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4: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6: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4: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7: 아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4: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네, 이처럼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2: 상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8: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9: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8: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10: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8: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1: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12: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8: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13: 더우면은 유지를 안 하시잖아요.

0: 공산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1: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네, 대법관 제청 후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판사가 대법관 제청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용구 대법관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3: 네, 앞서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가 추천이 됐지만 제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줬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면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까지 동시 제청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 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 네,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4: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5: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4: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2: 극한의 더위 속에 어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6: 온열 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7: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송 등을 자제해 주시고
6: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8: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바뀌었습니다.

0: 없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3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1: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땀이 비오듯 하는데 후적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0: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2: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끌고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수위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0: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6년 동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마트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단가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며 호응합니다. 입찰 전에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며 삼겹살, 목심 등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도 제시합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입찰에 참여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는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6: 서울정부지검 형사 6부장 검사입니다.
5: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4: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목살 가격은 20.8%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단체 대화방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각 업체 소속 임직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경기 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공범을 검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국내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170억 5천만 원으로 스타벅스의 1100억 6천만 원보다 약 70억 원 많았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스타벅스를 앞섰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액도 3613억 8천만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298억 원 많았습니다. 장중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5% 오른 6,35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며 1.62% 오른 6,3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막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삼성전자는 0.2% 오른 24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6% 오른 15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인 업종보다 강세를 보인 업종이 8.2배 많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거래가 줄면서 수급이 여타 업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 이게 이제 환류가 되면서 과도하게 벌어졌던 수익률이
6: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8: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훈풍이 연일 불었습니다. 1.47% 오른 748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기관의 순매수에 5.88% 오른 7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32.5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9: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오이와 애호박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취청오이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가격은 어제 기준 4만 47원으로 1년 전보다 59.4%가 올랐고 애호박 특등급 20개 기준 도매가격도 2만 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를 각각 올랐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오늘 전력 수급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가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쯤 92기가와트의 최대 전력 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공급 예비력은 14.5기가와트, 예비율은 15.7%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인 열돔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뒤덮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태평양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0: 기후 변화 속에 중국의 새로운 3대 화로 지역으로 떠오른 동부 연안의 항저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기록했고 지표면 온도는 60도를 넘깁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당국이 개방한 방공호로 몰려듭니다.
11: 사람들이 여기가 피서하기 좋다고 아주 시원하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와봤습니다. 항저우 주민입니다.
10: 서부 내륙 스촨성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달궈졌고 농작물들이 바스러질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 고온이 올해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통의 3대 화로 중 하나인 내륙 분지 충칭에선 베테랑들에게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나눠줬습니다.
11: 땀이 몸에 옷을 달라붙게 하잖아요. 덥고 끈적거려서 온몸이 찝찝한데 바람이 통해서 몸과 옷을 분리해줍니다. 중국 충칭 배달기사입니다.
10: 섬나라 일본도 올해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인 혹서일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도쿄의 동물원 사자 3마리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강진 탓에 집이 부서지고 물과 전기마저 끊긴 구마모토에선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2: 목으로 네.
11: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담요를 덮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10: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동부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한반도 주변을 뒤덮은 열돔에 뜨거운 공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 검찰의 보안 사건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 자,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되기 이전에도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1: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2: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사실은 시행이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헌법상의 명확한 중대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통령이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시행하고 이제 후 보완하겠다. 이게 좀 첫 발을 떼는 게 사실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 그렇죠. 충분히 그런 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물론 여타의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의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에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을 하자. 다만 시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어떠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 보완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쟁점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네.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느냐라고 보면 아직도 조금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존치를 시켰는데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요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한 달이라는 것을 못 박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0: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백 말씀하셨고 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번 공포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주체의 경우에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일원화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대신 그럼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2일부터 두달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을 담당하는 검찰청 법이 폐지가 되고요. 그럼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소청 법이 신설이 돼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생기는 것이고 행안부 소속의 이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변화가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부칙의 경과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마련되는 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가 이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이제 한달 안에 그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검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수사 공백 우려도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달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걸까요?
0: 그게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이제 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검사가 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둬서 한 달이 아니라 몇주 이내로 해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경찰이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교체라든지 이제 징계를 할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실 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어볼 것은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결국에는 그 일이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과연 한달 안에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이것을 완결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법적인 공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우려 섞인 시각에서는 과연 한달 안에 지금 기존의 경찰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실 사건이 적체되는 일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이행됐을 때에는 어떠한 다른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취약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별도의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특히 이제 보완 수사권이 이제 폐지되는 대신에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 효력이 없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까? 이것도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완 수사권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요구권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권리를 규정을 해 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법적인 효력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사실관계 확인권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것을 문서화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무용한 절차인 거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0: 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의 이 권리는 요구하지만 쓸모가 없는 권리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1: 그럼 사실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요거 감안해서 다시 수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맞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경찰로 다시 넘겨야 되고요. 그럼 경찰은 한 달이나 두 달 걸려서 이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기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가서 보완 수사를 통한 보완 수사가 일어날 때 또 다시 진술을 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증인 신청이 되면 법원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진술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다투는 절차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2: 네, 우려는 또 있는데 이제 경찰 지휘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좀 독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감시 견제 기능이 좀 마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장이라든지 국수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치안감 이상의 수뇌부에 대해서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사실상의 행정경찰로서의 기능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이제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수본이 출범할 당시에도 우리가 일반 지휘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 수사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로 이제 편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위 간부에게 이제 수사권의 지휘 그러니까 내지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3: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대단한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낮 동안에는 땡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서쪽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한낮 기온은 38도 예상이 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밤 시간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녁 시간에 정체가 대부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는 정체가 남아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도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현재 잠원에서 한남 사이로 역시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데 판교에서 청계터널까지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일본 정부가 다카이시 산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4: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 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네, 조금 전 일본 방위백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용과 뒷그림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규순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항의와 철회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7: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화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 중이며 이 대화는 이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의 제2항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군함을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겁니다. 모이센 레자이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6: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4: 이란이 호르무즈를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해협 통과와 수수료 부과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라카 해협처럼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8척, 3일 역시 고작 11척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90%나 줄었습니다. 이란이 노골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거의 매일 선박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 호르무즈에 다른 항로가 생기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함을 배치한다면 우리가 즉각 파괴할 겁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입니다.
8: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수역을, 나갈 때는 오만 수역을 이용하고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 반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7: 오만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임시 항로를 설정하고 해상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8: 다만 오만은 수수료 대신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통항만 보장된다면 비용을 일부 감당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미 물라카 해협에서는 시설 유지 보수 명목으로 해운사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오만이 협상의 중재국인 걸 고려하면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 지면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는데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10: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9: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11: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9: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뛰어남은 잠시뿐입니다.
12: 아,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9: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4: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14: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3: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6: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15: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6: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5: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7: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18: 문용철 대전시 쪽방 상담소 대표입니다.
17: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0: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1: 대전시는 제9호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음물을 마시고 냉방기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꺾일 김이 없는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도 비상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80곳에 체감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면 지도 위에 위험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안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작업 중단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 3층 6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작업 중단 부탁드리겠고요.
6: 현장의 상황과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7: 정재원 롯데건설
6: 모니터링하는 교시
7: 안전보건관리본부
6: 시스템을 통해서
7: 책임입니다.
6: 본사와 현장에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건설사들은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고 간식 트럭도 투입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유럽이 유례 없는 폭염과 산불, 가뭄의 삼중고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3: 유럽 곳곳을 잇는 다뉴브강과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력 생산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8: 네, 영국 런던입니다.
2: 네, 유럽은 초여름부터 폭염이 계속됐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8: 네, 이번 주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은 이제 그리스에서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부 해안에서 강풍을 타고 아테네 주변까지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이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이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가 유럽 전역의 농작물 수확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포강의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극심한 가뭄 탓에 동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 가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냉각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원전들이 비상입니다. 루마니아는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길을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헝가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전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어제부터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인해서 일단 하루 이틀은 더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헝가리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팍스 원전은 현재 생산량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럽 내륙의 물류 동맥인 독일 라인강의 수위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독일 산업계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물류 비용이 급등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예, 폭염과 산불에 따른 인명 피해 또 경제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 주시죠.
8: 네, 폭염이 유럽을 덮친 6월 하순

0: 7개국에서 모두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만여 명 더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산불로 스페인에서는 지금까지 15만 헥타르, 프랑스에선 11만 5천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 유로, 5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루마니아 등 피해가 가장 큰 5개국의 상황을 종합한 건데요.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폭염 상황이 반영되고 가뭄 피해까지 집계되면 유럽 전역의 경제의 손실은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를 포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서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가운데 법무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이 시행될 수 있게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소 제기와 유지 등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청 직제 정비와 예산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0: 이번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부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1: 듀엣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더 유슬기.
0: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불렀습니다.
1: 어제는 커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술 이야기입니다.
0: 술은 커피보다 훨씬 더 클래식 음악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실 인간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죠.
1: 네.
0: 모든 문학과 선후배 사이, 뭐 스승과 뭐 아버지와의 뭐 그런 것들, 오페라 가곡, 교향곡, 술이 등장하지 않은 장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요.
1: 술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지해지셨습니다.
0: 아니,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1: 예.
0: 술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1: 아, 맞죠.
0: 술 때문에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1: 아,
0: 했고, 술을 발견한 이후로 인간은 그런 즐거움,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 아세요? 돌고래도 복어독을요.
1: 예.
0: 일부러 복어를 갖고 놀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살짝 목농한 상태로 바다에 뒤에 누워 있는데.
1: 네.
0: 그렇게 복어독에 좀 취했다가 이제 깨면 또 복어를 가지고 놀다가 복어독을 또 먹고 그러고 논다고 해요.
1: 술고래는 술고래.
0: 그런 거지. 거기서 나온 겁니다.
1: 술고래.
0: 돌고래가 아니고 솔고래.
1: 네. 현대인은 물을 마시지만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맥주나 와인같이 도수가 낮은 술의 소비가 흔했다고 합니다.
0: 중세

0: 선술집에서는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르네상스에는 연회 음악이, 바로크에는 와인과 맥주를 주제로 한 칸타타, 낭만주의에는 술집과 카페 문화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오페라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은 상당히 흔하죠. 베르디는 라트라비아타 첫 장면에서 축배 노래를 통해 파리 사교계의 화려함을 그려내죠.
0: 근데 그 오페라가 아니어도 저희 미녀와 야수 보면 베리 잠깐 그 나쁜 놈 누구야?
1: 아, 땅으로 나오는 친구요.
0: 거기 있는데 가면 맨날 선술집에서
1: 아,
0: 노래하잖아요.
1: 거기서 노래하고
0: 사냥꾼들
1: 맥주 들고
0: 와서도
1: 이렇게
0: 맥주 들고 우리 컴백 컴백 막 이러면서 그럼 비슷한 거지.
1: 나무잔에다가
0: 이 축배 노래가 영어로는 드링킹 송, 이탈리아어로는 브린디시, 건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권주가라고 불렸대요.
1: 이렇게 술을 권하는 노래는 여러 오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면 파티 장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술을 마시자라고 소리치면서 축배의 노래가 시작되죠.
0: 근데 옛날 술 맛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 예.
0: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오크통에 진짜로 하니까 맛있었겠고, 우리가 지금 술은 시원해야 맛있는 술이 많잖아. 그때 이때 당시에 냉장고 기술이 별로 발달 안 했단 말이지. 한 15도씨만 해도 시원한 건데, 한 30도가 되는 맥주는 상상이 안
1: 아,
0: 가거든요.
1: 그렇네요.
0: 오페라에 나오는 드링킹 송을 준비했습니다.
1: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지 중에서 포도의 불길 속에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이고요.
0: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의 합창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드릭 드릭 드릭 앙드레 클리 탕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제 중에서 포도의 불길 속에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의 합창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느릭 느릭 느릭 앙드레 클레이탕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속 술은 축배와 환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술을 이야기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말로의 교향곡인 대지의 노래 대표적이죠.
0: 대지의 노래라는 작품은 교향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6곡의 가곡으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 곡의 가사로 중국의 시인 이백과 맹호연, 왕유 등의 시를 독일어로 옮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로는 이 중국의 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술을 통해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큰딸을 잃고 심장병을 진단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중국의 시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겠죠.
0: 이 곡의 1악장은 세상의 비애를 노래하는 술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같은 술이라도 오페라 속술 노래가 축배와 사랑을 의미했다면 말러의 대지의 노래에서는 삶의 허무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1: 이곡 준비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 1악장 테너 르네 콜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 막내는 6개월이었죠.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전업주부로 지냈거든요. 경제력도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꼭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격증을 여러 개 땄고 취직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느라 실제 양육은 시부모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늘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엄마랑 언제 같이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라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5년 전 약속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내놓으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5년 동안의 양육비까지 달라니요. 이거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고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양육권 문제로 갈등 겪는 이제 부모들 많죠.
2: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끝난다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1: 네.
2: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편은 전 남편이죠. 앞으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어요. 그 5년 전에 이혼 조정을 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서류로 작성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양육비 지급해야 되나요?
2: 네, 부부 간에 이혼할 때 이혼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을 정하게 됩니다.
1: 네.
2: 근데 그중에서는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1: 네.
2: 또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1: 네, 네.
2: 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한 번 정하면 절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1: 네.
2: 반면 자녀들에 관한 여러 가지

0: 아이들 양육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이들
1: 네.
0: 연령,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0: 따라서 지금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1: 네.
0: 법원 판단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 네.
0: 다만 조정조서에서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과거에 정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과거 양육비는 지급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조정조서에 약간 특이하게 5년 후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에 의하면 약속한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할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읽히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0: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 네.
0: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긴 합니다.
1: 네.
0: 예.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조정조서에 5년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0: 즉, 이혼을 할때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구나. 5년 후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구나라고
1: 네.
0: 판사님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0: 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1: 네.
0: 지금 남편이 먼저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사연자분께서 받으신
1: 네,
0: 상황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이 경우에는 반심판청구의 형태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 네.
0: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은 누가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라는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청구한 본심판, 그리고 사연자분이 앞으로 청구할 반심판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네. 그 아이들이 누구랑 사는지 이제 결국은 쟁점이 될 건데요. 현재 아이들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6살입니다. 애들이 다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에 아이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0: 네, 법적으로는 이제 가정법원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때그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저희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13세가 안 되었더라도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능한 연령이라면
1: 네.
0: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칩니다.
1: 그렇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0: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4학년인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막내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법원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을 권고하는 편이고, 분리양육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내에 대해서까지 사연자분께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재판 결과 이제 사연자분이 친권자 양육자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사연자분께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 확보하시게 되면 남편에 대해 적정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실 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조정조서에서 이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 지난 5년간의 양육비 청구는 이제 인정되기 어렵다.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들을 직접 키우려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가 사연자분으로 변경이 되면 전남편한테 장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0: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탁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슬로베키아와 탄자니아 등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세계유산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거나 보존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원하면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세계유산 지위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된 곳은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그리고 영국의 리버풀 해상 상업 도시, 이렇게 단 세 곳뿐인데요. 모두 관광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개발이나 보호구역의 축소로 유산의 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산의 보존 상태는 살필 수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생긴 소음이나 주거난, 주민 이주 문제까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 정부가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아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땡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폭염특보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발령이 됐고요. 밤사이에도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7도 예상이 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광주 37도, 대구 36도 예상이 되고요.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낮 시간에는 외출은 삼가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정체는 대부분 풀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유난히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반포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동호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 잠깐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의 목간 지점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상위 폭염 경고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올여름 최고를 다시 갈아치웠고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습니다.
2: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3: 지난 나흘 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동쪽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차례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더위의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이틀 연속 올여름 최고를 경신했고 비공식 기온은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서 39도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이제는 서울입니다.
4: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3: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됩니다. 원인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습한 해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한반도 서쪽으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일주일 넘게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중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5: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0: 노유진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5: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3: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서울은 말 그대로 폭염 비상입니다.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2: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노면 온도는 20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7: 차량 외부에는 각종

0: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 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오늘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1: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2: 김용진 수도권 기상청 관측과 주무관입니다.
1: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0: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충북에서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농민 3명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작업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5: 밭 지지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작업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 숨진 남성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5: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농민은 사고 당일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6: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2: 인근 농민입니다.
6: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5: 충북 음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냉동면에서는 논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오르기 전 농약 살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남면에서도 농약을 뿌리던 남성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 모두 무더위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직후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할 때는 햇볕을 맞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7: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또 어지럼증 등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3: 극한 더위 속에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온열 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두 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0: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1: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0: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2: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밝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3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5: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6: 정전 피해 주민입니다.
5: 아, 그저 땀이 기어듯 하는데 그거 뭐 후덥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4: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7: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끌고 다
6: 정전
7: 나오는
6: 피해
7: 것 같고
6: 주민입니다.
7: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4: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8: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9: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8: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9: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8: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9: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8: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 권리는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기

0: 결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하고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편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서 민주당이 보안수사 금지를 통해 검찰의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는데 사실 그 대상이 된건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명 넘는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1: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 시험 없이 개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갔습니다.
3: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 김민재
3: 강력한
4: 행정안전부
3: 수사권을
4: 차관입니다.
3: 행사함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가 시작되는데요.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의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춰야만 하죠. 병원비는 진료비나 수술비처럼 눈에 보이지만 간병으로 생기는 부담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간병을 고용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면서 또 줄어드는 소득, 교통비, 식비 같은 생활비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공적 제도가 있다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간병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이럴 때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진단비 또 비상자금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면 저축, 공적 제도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그 해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제 이슈들 그리고 보험, 금융, 연금재테크,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다양한 생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거 공적 돌봄 제도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가족을 직접 간병해 했던 50대 자영업자 부부의 사연을 통해서 간병보험을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40대 맞벌이 부부, 부모님과 우리 가족 간병보험 모두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청취자의 문자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그러게요. 간병보험 가족 구성원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오늘도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1년 전 통신사 요금 할인 기저 효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제 등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 품목 농축산물 가격 할인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의 민박업주와 한옥체험업주도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노쇠나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지자체가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 인력이 팀으로 간호와 간병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병동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간병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민영 간병보험부터 찾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의 상당수도 요 간병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참 헷갈립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단 공적 제도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다 뭔가요?
2: 이 두 제도는 다른 제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돌봄에 가깝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랜 기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의 생활돌봄에 가깝습니다.
3: 네.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계속 병실을 지키거나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이제 간호사나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 아니면 간병 지원 인력이 팀을 이뤄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 네.
3: 네, 개인 간병을 하루 단위로 쓰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럼요. 이거는 입원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 아니요. 모든 병원, 모든 병실에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참여 병원인지 아니면 해당 병동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또 병상에 여유가 있는지 환자 상태가 적합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입원 전이나 입원 직후에 원무과에 가셔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있는지 지금 입실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개인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민영보험에 간병인 사용 일당만 있다면 지급 조건에 맞지 않고요.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일당이 따로 있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약관을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뭔지 이건 이제 알아봤고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또 궁금한데요. 건강보험료랑 함께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이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위의 심의를 거쳐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이 됩니다.
2: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는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의 기준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이 되면 면제나 또 감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0: 그러면 이런 공적 서비스 제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몸이 아플 때 입원할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등급만 받으면 이거 활용해 볼수 있으니 사실 사적인 민영 간병보험은 없어도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1: 사실은요, 아닙니다.
0: 아니 오늘 김기민
1: 네.
0: 팀장님 아닙니다를 세 번째 외치고
1: 아니
0: 계세요.
1: 되옵니다. 네.
0: 왜 아닌
1: 아,
0: 거죠?
1: 오늘은 예스맨이 아니라 논데요. 이세 가지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단 첫째, 급성기 병원에 개인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내 돈이 딱 없을 때 그럴 때쓸수 있고요. 둘째, 장기 요양분급 아까 몇 개월 걸린다 했죠? 6개월 걸린다 했죠? 혼자서 일상생활 이제 할수 없을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그 받기 전에 공백이 또 있고요.
0: 그럼요.
1: 셋째, 또 아, 나는 간병인 비용 충분히 이거 내가 준비해 놨어.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비용을 초과해서 넘어선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적 제도를 당연히 먼저 확인하고 기존 진단비하고 비상자금도 계산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퇴원한 뒤에 장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되 그래도 비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민영보험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비상자금으로 충당해라.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 증권부터 찾지는 마시고요. 병원의 업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읍면 등의 통합 돌봄 창구도 함께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좋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간병 보험 어떻게 공적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메꾸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간병 걱정되는 분들은 이렇게 공적 제도와 함께 내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어떤 보장이 필요한 건지 정확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 알짜 정보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끝에 굿모닝 굿나이프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일지 청취자님의 사연 서른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8세 부부입니다. 작년에 남편의 친형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했는데요. 형님이 생업을 쉬고 병원에 상주하는 걸 지켜보자니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저희 부부 둘 중 누구 하나 아프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문이라도 닫고 간병을 해야 할지, 그렇다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올 수는 없고요. 보험료도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간병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0: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일수, 영업시간은 손님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내 몸 아프다고 갑자기 닫는 거? 그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간병 문제까지 겹쳐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이 된다? 이건 진짜 문제일 수밖에 없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도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보통 한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저 금액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게 되면 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부 두 분이서 이제 간병인을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일을 쉬어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또 써야죠.
0: 그렇죠.
2: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싸게 써도 200만 원 정도 쓰게 될 거고요. 또 그러면 왔다 갔다 이제 또 교통비도 들고 식사비도 들는데 그걸 또 작게 잡아도 한 40만 원 듭니다. 그럼 요걸 합치면요. 6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두 분이서 한 달에 열심히 우리 식당에서 일하셔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한마디로 둘 중에 한 분만 아프셔도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럼 간병비 영수증만 보면은 거의 뭐 360만 원인데 실제 가게에서는 600만 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간병인을 쓰고 남은 한 명이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청취자분도 우리가 아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지, 간병보험을 크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보험료도 이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두 팀장이 청취자 부부의 증권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실손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종신보험이 두 건 가입돼 있었고요. 여기에 운전자보험, 이렇게 건강보험 해서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를 두 분이 내고 계셨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던 특약인데요. 두 분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알고 있었는데 증권을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양수진 아나운서. 뇌혈관과 뇌출혈 차이 이제는 잘 아시죠?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뇌출혈이랑 또 세트로 다니는 특약 이름이 심근경색.
1: 맞습니다.
0: 급성 심근경색. 내 보험증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있다면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두 분은 이 형님네처럼 간병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가지고 있던 보험의 보장부터 좀 문제가 있죠.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가장 적은 혈관계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 심장도 허혈성이 아닌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으니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0: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두 분 팀장님이 이것들을 잘 보완을 해주셨겠죠.
2: 네, 당연하죠. 일단 2대 진단비 특약부터 변경해드렸고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간병인 보험, 이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가입하세요 아니면 이제 무조건 이걸로 추가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소득 생활하고 생활비하고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15만 원씩 산정해서 추가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간병인 비용 20만 원까지 하면 안 돼. 뭐 한 25만 원, 30만 원 하면 안 돼. 이러셨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간병인 보장이 20만 원, 30만 원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그만큼 보험료 비쌀 텐데 가입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 소득 생활하고 수준에 딱 맞게 가입하면 되는데 그게 딱 적당한 선이 15만 원이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호간병 서비스 들어보셨죠?
0: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상주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직접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는 거 그거잖아요.
1: 네. 이런 통합 서비스의 간호 병상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때 단순하게 간병인 입원 일당만 저희가 추가해드린 게 아니고요. 간호 간병 서비스 비용까지 5만 원 정도 매일 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려서 이런 간호병상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도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자영업 하시면서 내 몸이 아플 때 치료비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가게 일 못해서 생활비 부담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 간병 상황일 경우 가게 일 돌봐야 돼서 한 명이 돌봐주지도 못할 텐데 간병보험 어떻게 되냐 고민 많으셨는데 일단 혈관, 심장질환 등 관련 진단비 특약 보장 넓게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병보험 하루에 1인 15만 원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비용 5만 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딱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 화요일팀 무조건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쭤보죠 일단. 사례자님한테 사망보장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 죽어서 중요하지 않은데 난 살아서가 중요한데 라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0: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다고요?
2: 네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약도 그리고 그 종신보험 안에 돼 있던 게 뇌출혈 심근경색 이제 좁은 범위로 되어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은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실손보험은 이제 전환해 드리고 또 여러 개로 나눠

0: 되어 있던 암보험도 하나로 묶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님은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마저도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것들로 구성이 돼 있었군요. 가성비 떨어지는데 무리한 보험료만 많이 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보장이 이렇게까지 넓어지고 간병보험까지 없던 걸 추가했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2: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두 분 다 뭐 아니오가 컨셉이시네. 그럼 어떻게 줄여주셨을까요?
2: 두 분의 보험 증권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불필요한 특약들도 좀 많았고 적립금도 좀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서 납입하셨던 월 70만 원대를 2대 진단비도 보완해드리고 간병 보험 보장도 받으실 수 있게 하면서 월 42만 원으로 매달 약 28만 원을 저희가 줄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28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러면 많이 줄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1년이면 300만 원이 넘고요.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꽤 많은 보험료를 줄인 효과가 있죠.
1: 월 28만 원의 보험료 줄인 거면 정말 많이 줄인 거죠. 28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일단 불필요하게 내지 않아도 될 보험 점검해가지고 줄줄 세고 있던 지출부터 틀어막게 됐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도 내 보험료 제대로 된 건지 진단해보고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체크해보고 싶은 이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맞춤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계속 이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노인 기초연금 말고도 간병비 제도가 있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이 간병비 보험 하나를 가지고도 똘똘하게 조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드디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거 한번 뭐 지로로 오시거나 나중에 이제 뭐 영수증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내고 있으신데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렇기에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를 받는다? 줬으면 좋겠지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정답은 X로 해보겠습니다.
0: 자, 바꾸실 기회?
1: 바꾸지 않겠습니다.
0: 네, 정답은 X.
1: 자, 네. 오늘 김기민 팀장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시네요.
0: 네, 땡딩동댕. 네.
1: 그렇죠. 그 정답은 X. 그러니까 누구나 자동으로 현금 간병비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0: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X고요. 65세가 됐다고 이제 무조건 지급되는 현금 보험이 아닙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운 상태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제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신청과 방문조사, 등급 판정을 거치면 그때는 줍니다. 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가급여의 15%, 시설급여의 20%라는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월 한도를 넘거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면 본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제도가 매우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간병비를 현금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인과 관련된 제도가 몸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공적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활용해 볼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우리가 민영화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연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우리 청취자님 부부는 혹시 아프거나 다치시게 된다면 이제는 이 보험들 활용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이 상담받고 더 좋아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은 아까 자영업 하신다 했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직장인들 부러워하는 게 4대 보험, 이제 퇴직금 뭐 이런 거.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은퇴 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고정된 금리 5%로 연금까지 30만 원씩 준비해 드렸거든요. 아까 줄인 금액에 조금 보탠 거죠. 한 담배 한 보루값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은퇴 후 두 분 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한 달에 월 150만 원 정도로 고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늘 고민이셨을 이 은퇴 자금까지 보험료 지출을 줄여서 그걸로 이제 마련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은퇴 후 연금까지 마련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큰 걱정을 좀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청취자님 부부 아까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상담 마치고 너무 고맙다고 꼭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하셔서
1: 드셨어요?
2: 아 그럼요.
1: 근데 왜 저를 안 부르셨어요?
2: 다음에 한번 가실까요?
1: 좋습니다.
2: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던 상담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생선구이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생선을 안 먹어본 지가 꽤 됐는데 덕분에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님이 굿머니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하신 모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리모델링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화요일 팀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내 보장이 궁금하거나 우리 가족의 간병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라면 전문가 상담 통해 내 미래 탄탄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질문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5842번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남깁니다. 제 증권에 이대혈관 진단 특약이라고 쓰여있고 뇌졸중 급 심근경색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특약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닐 것 같은데요.
1: 네. 이대혈관 질환 이렇게 쓰여 있으면 왠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일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청취자님처럼 뇌졸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뇌졸중의 범위 안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신장 특약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안에서만 보장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이런 이대혈관 진단 이 내용만 보시지 말고요. 증권도 꼼꼼히 보시고 약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그렇죠. 근데 증권을 보고 약관을 보더라도 보험 용어가 워낙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증권 보면 사실 모호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럴 땐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또 확인해 볼게요. 3205번님. 3개월 뒤에 끝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증권을 봤는데 어떡해요. 이분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험이 끝나면 저는 이제 보험료는 다 냈다.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속상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건의 보험료를 납입을 완납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0: 맞아요. 중간에 해지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1: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장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아신다고 하면 난감하실 텐데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장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대 진단비를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조정하는 가운데 환급금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새로운 보험의 비용을 잘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한 건 더 받아보겠습니다.

0: 이자가 높다. 근데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결국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을 열심히 내도 원금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제 사연 남기신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이거 회지환급금이 언제가 고점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다시 재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1: 그 결국에는 잘못된 금융 상품은 아프지만 빠른 손절 후 다시금 내 연금 자산에 쌓일 수 있게끔 이 종신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정확하게 저축성 상품으로 차곡차곡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연금 중에 변액연금, 특히 펀드 구성 어떻게 바꿔야지 내 수익률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다 자세한 전문가 상담은 문자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점검, 내 연금 대비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간병보험은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병원에서 누구의 간병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 가족의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사단은 제대로 돼 있는 게 맞는지 전문가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오아시스의 스탠바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데요. 오늘도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무덥겠습니다. 밤시간인 지금 서울 기온이 32.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열기가 이어져서 내일 서울 아침에는 2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서울이 38도, 전주도 38도, 대구 36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 등 서쪽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온열질환자가 출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두 건의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여의상류 나들목 쪽으로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후로도 행주대교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조금 전부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방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외곽 쪽으로도 복정 부근 1, 2차 두 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개 차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수서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 서울 전역이 뜨거웠습니다. 최상위 폭염 경보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8: 서울의 공식 기온은 올여름 최고를 다시 갈아치웠고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네. 첫 소식 장하영 기자입니다.
9: 지난 나흘 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동쪽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차례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더위의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이틀 연속 올여름 최고를 경신했고 비공식 기온은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서 39도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이제는 서울입니다.
10: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9: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됩니다. 원인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습한 해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한반도 서쪽으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일주일 넘게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8: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3: 노유진 기상청
8: 이 동풍이
3: 예보
8: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9: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 서울 오늘 얼마나 더웠을까요?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8: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노면 온도는 20도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12: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11: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 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는 오늘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1: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2: 김용진 수도권 기상청 관측과 주무관입니다.
1: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0: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4: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6: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5: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이런 극한의 더위 속에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온열 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8: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7: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3: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요.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밝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0세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10: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땀이
2: 정전 피해 주민입니다.
10: 사는데 후덥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9: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0: 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1: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끌고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수위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0: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처럼 전국적인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전력 수급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92기가와트의 최대 전력 부하가 전망됐는데 같은 시간 공급 예비력은 14.5기가와트, 예비율 15.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은 지난 2024년 8월 7일 최대 부하 97.1기가와트로 당시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3: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2: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5: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4: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6: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4: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7: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그런데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8: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4: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9: 더우면은 유지를 안 하시잖아요.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안전 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4: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네, 우리보다 먼저 폭염이 찾아온 유럽은 산불의 가뭄까지 삼중고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2: 유럽 곳곳에 있는 다뉴브강과 라인강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력 생산과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10: 네, 영국 런던입니다.
3: 네, 유럽은 초여름부터 찜통 더위를 겪었는데요. 현재 어느 지역이 가장 덥습니까?
10: 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은 이제 그리스에서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부 해안에서 강풍을 타고 아테네 주변까지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이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해 밤사이 급속도로 번지며 1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가 유럽 전역의 농작물 수확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포강의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가뭄도 좀 극심해서 동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가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냉각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원전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루마니아는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길을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헝가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전의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어제부터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일단은 하루 이틀 더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유럽 내륙의 물류 동맥인 독일 라인강의 수위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독일 산업계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물류 비용이 급등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폭염하고 산불에 따른 인명 피해 그리고 경제 손실도 상당하다면서요?
10: 네, 맞습니다. 폭염이 유럽을 덮친 6월 하순 27개국에서 모두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만여 명 더 많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산불로 스페인에서는 15만 헥타르, 프랑스에선 11만 5천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등 피해가 가장 큰 5개국의 상황을 종합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폭염 상황이 반영되고 가뭄 피해까지 집계되면 유럽 전역의 전체 경제 손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12: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11: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12: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11: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12: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11: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오는 10월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여 명 규모로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개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3: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갔습니다.
14: 국민의 기본권에
15: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14: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13: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섯 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가 시작이 됐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오늘 선관위 특검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또 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 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을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세 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6: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과감해서
17: 김은혜 다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0: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 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8: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17: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8: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19: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11: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20: 중과율을 저번 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네.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11: 이 대통령은 내각의 부동산 공급과 금융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제 단기적으로 강남 등의 고가주택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억대 전후 일명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리며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기에 임대 물량이 줄면서 비싸진 임차료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서울 성동구 부동산 밀집 상가. 이곳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대로 실거주 1주택이라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 변화가 미미합니다.
21: 20, 30억 선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좀 비슷한
22: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1: 상향하는 거라서 큰 타격은 없을 거로 보고 좀 더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0: 강남 초고가 단지와 달리 한강변 중고가 단지는 보유세가 늘어나도 상승폭이 비교적 작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거주 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국평아파트는 416만 원에서 25%가량 증가하며 성동구 일부 단지들도 10% 미만 상승률에 그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시세 20억대 전후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제상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가격대에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3: 똘똘한 20억 원 이하 그 중저가에서의 1주택
22: 인지의 부동산 일리에서 리서치 랩장입니다.
23: 이렇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전반적인 서울 집값 흐름은 어떻게 전망될까? 상승세를 달리는 집값 흐름을 반전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강남권은 일부 매물 출회가 예견되지만 고가주택 시장 전체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대규모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중고가, 중저가 아파트값은 되려 수요가 몰리며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큽니다.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택하면 임차 물건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 수요를 부추겨 중저가 주택 집값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정당

0: 답은 결국 획기적인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호황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7명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2.75%로 인상했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과 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년 동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마트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단가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며 호응합니다. 입찰 전에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며 삼겹살, 목심 등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도 제시합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입찰에 참여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는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4: 이정호
3: 행위를
4: 검사입니다.
3: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2: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목살 가격은 20.8%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단체 대화방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각 업체 소속 임직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3: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4: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5: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0: 예,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1: 저 이 얘기를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떠요. 그 원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유리 이제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제 세제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좀 어떻게 안정화시켰다는
4: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0: 공약이 있었죠.
1: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공약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거가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인 것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네.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세제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예. 그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이제 장동 대표에게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근데 너무 많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용어라는 게 정치적 수사라는 게 말이죠. 상당히 과도한 얘기 많이 하죠. 여야 할 거 없이. 근데 요즘 정치권의 정치판에 그야말로 이 수사가 예. 너무 인플레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고
0: 예.
1: 아무튼 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증세 논의 시작하는 거죠 이제
0: 예, 예, 예.
1: 뭐 징벌세다 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이제 방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주에 이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면은 사고 샀으면 이제 살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일단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그
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6: 그 월급쟁이들은 뭐 평생 일해봤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다. 그럼 그거 옳지 않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집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무슨 저 죄인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뭐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좀 잘못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네.
6: 그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뭐 세금 그 차액을 가졌으면
0: 예.
6: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거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됐던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예.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조세 정상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부총리가 집은 사는 곳이 그러니까 리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셨죠? 예. 그러니까 바잉하는 것이 사는 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고 팔고 하는 예. 것이 아니고 내가 예. 살기 위한 것이다.
0: 그러니까 바잉보다는 리빙에.
6: 바잉보다 예. 리빙이라고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아니 누구는 예. 누구든지 다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거창한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식의 그런 훈계를 하라고 지금 그 경제부총리 앉혀놨습니까? 예.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무슨 공격하고 죄악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맞는 건지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에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 투하다 이제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진보 야당들 범여권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약간 결은 달라요. 결은 다른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1: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예.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뭐 정부가 어떤 정책 내놔도 아까 보도에 뭐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억 이하 정도? 예. 그런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럼 보유세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세의 기준이 또 이제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해요. 이제 초고가 그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몇 억으로 할 것인가? 50억으로 할 거냐? 60억으로 할 거냐? 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뭐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알기는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서구의 경우는 보유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뭐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세제만으로는 제가 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유세가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 이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 리빙하지 않고 네. 사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건 보유세 물리겠다 이런 얘기. 그러려면 거주해라. 그게 산다는 리빙 아니야 거주와. 근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세입자들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전세와 월세가 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정권이 정부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또 그걸 또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요 또 시장이 네. 시장과 정부의 대결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 원래 논리예요 그게 원래 국가와 시장과의 대결 근데 국가와 시장이 같이 조율돼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건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보 정권이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또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표적인 경우였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세제 정책에 찬성 사람도 있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야가 같이 예. 또,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이건 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냥 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비싼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려요. 갈리는 게 이거 그게 정치가 예.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할 일이고. 여야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이 이걸 네. 과도하게 징벌적이다, 뭐 이렇게 무슨 재앙을 안긴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제 이제 특히 초고가 주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보통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같이 지금 간담회도 연다고 그러고. 특위도 또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겠죠. 네. 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의 집값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의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럼 무슨 뭐 총선이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갑작스러운 저 세제 변화 이런 걸로 인해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할 건 뻔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그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보면은 진짜로 정부 정책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다 신고해라. 임대주택자로 신고해라. 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세제 혜택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거 확 조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럼 나 다 팔고 똘똘한 채로 갈래. 라고 해서 또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채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똘똘한 채를 규제할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상승시킨 측면이 있어요.
0: 예.
6: 이거 보면은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왕창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하면서 또 왕창 올랐습니다.
0: 네.
6: 그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 어떤 주택 문제를 갖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무슨 세제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규제라든가 야 사고 파는 거 하지 말고 거기 살 집이니까 그냥 리빙으로만 생각해라는 식의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거를

0: 시장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 민주당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좀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한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제 송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보안 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야권은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3: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4: 한동훈 무소속
3: 3년
4: 의원입니다.
3: 내외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계속 울고 먹고 집행해 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습니다.
1: 자, 부동산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민감한 현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는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를 했네요.
5: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증거인멸이나 이런 도주 염려 이럴 때는 이 지금 보안사건 폐지가 기본 방향은 맞는데,
4: 최창렬 용인대 특임
5: 검찰의 어떤
4: 교수입니다.
5: 보안사건을 비롯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 중대한 경우에는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를 뭔가 제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를 좀 교정하자,
1: 보완하자.
5: 수정하자,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저 이상의 발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취지 얘기도 했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것도 거부권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1: 다시 한번
5: 할수 있다.
1: 논의해달라, 이런
5: 그런데
1: 얘기죠, 제의 요구권.
5: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이 볼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을 했거나 절차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과도하게 근데 지난 정권들이 너무 많이 해왔죠, 거부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2 요구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의 이 말씀의 이 행간을 보면 말이죠,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말이 있죠. 행간 읽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이 행간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을 많이 보완할 게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는 너무 빨리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전당대회 기간을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법을 단순히 이번엔 제2요건 행사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전당대회 초기인가요? 상당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근데 전당대회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중론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갔던 거죠. 그냥 강성 당원들이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 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고 제2요건 행사 못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시행착오 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다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말씀을 다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국회가 개정안의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이건 그래서 이거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야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도 여야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 공학이 너무 개입돼 버렸다, 이 문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이 대통령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그이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그 말씀이에요.
1: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0: 아니고 오히려 조국이나 뭐 이런 분이겠죠.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만든 법 같기는 한데 내세우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경찰 그 많은 병력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라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갖다가 상당히 옹호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 이런 것들을 보복심,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이번에 법을 바꾼 것을 사법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사필 규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었습니까? 그 비정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바꾸는 법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거야말로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정상이고 나그 이전의 것들은 다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1: 형사법 이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판 하지?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거 참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진종호 의원의 답변도 상당히 괴이했습니다.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과는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글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전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떤 이슈나 사안을 대할 때, 그 자기의 이제 말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언어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나 가슴속이나 머리에서 내재화돼 있는가가 저는 그 언어의 진정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건 농담도 아니고 말실수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돌려차기라는 게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그 보완소권 폐지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예로 드는 게 지금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잖아. 돌려차기 사건하고 장윤규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간담회 하는 자리예요, 지금. 근데 피해자까지 지금 여기 부르는 자리인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얼마나 여기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법안 자체가. 이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겠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당한 그 피해자, 그 돌려차기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돌려차기 한판 하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거기 또 진종호 의원, 뭐 저는 그분이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손을 더잘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아까 봤는데
1: 그래서
2: 보도에서.
1: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이제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쟁점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0: 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뭐. 김진주 씨잖아요. 이름 다 공개됐으니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소리하고 이름은 다 공개됐고 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그 김용민 의원의 그 글에다가 댓글도 썼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최 교수님은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재 개그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한
1: 절대
0: 것이었다고
1: 해서는 안될
0: 그건 말이 안
1: 실수였죠.
0: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주 씨는 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그 쟁점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범수 의원의 저 얘기로 예를 들면 그 논점이 돌아가면 그게 과연 김진주 씨나 그 현재 어떤 그

0: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바라는 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일단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네.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어의 진정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농담 잘하고, 저 농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서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요건 제가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 또 이게 아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크게 이게 번질 수도 있어가지고
2: 이걸 더 크게 번질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 끝나야 알겠습니다. 될 문제인데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1: 예. 내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제 당권 경쟁의 초접전으로 이제 흐르면서 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이 이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당권 주자들이 전부 호남으로 갔더군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7% 정도가 지금 투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호남이 32%인가 33%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이 또 중요한 얘기는 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38%인가 뭐 일부에서 42%라고도 하고 38%라는 보도도 있고.
1: 호남 그렇죠? 수도권이 상당히 크죠.
0: 그러니까 70%가 네, 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도권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호남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호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후보들은 뭐 마지막 그 승부처로 호남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1: 굉장히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직설적이 돼가고 있고 특히 오늘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의 당청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당이 분열돼서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렸던 그 협의 반복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 당청 관계 얘기인데 이게 예. 명청대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얘기가.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명청대전이 부각되는 게 아주 불리하죠.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관계의 불화를 예. 얘기하는 게 명청대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송영길 후보나 이제 김수 후보는 명청대전을 강조한 쪽이고 그게 서로 유불리가 갈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선호투표라는 변수는 여전히 있고 말이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뭐 70% 훨씬 넘으니까. 그래도 경남에도 가중치가 주어지니까 경남에서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네. 현재로서는 0.9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네. 박빙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원들이 유권자 당원들이잖아요. 30% 이제 여론이고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전 어쨌든 집권 초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 집권 여당의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당청 관계가 균열로 가거나 불화로 가는 걸 전혀 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전 그러면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당원들이. 네.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수도권이나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 당내성은 더 그럴 거라고요. 그럼 그러면서 볼 때 김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합니다.
1: 예. 예. 자, 이렇게 전체 이 전대 구도가 개파 대결로 이제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이제 비방 정도 격화하고 있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4: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는
5: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한 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아 저는
4: 네, 사과드립니다.
1: 자, 지금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득표 1위가 이제 최민희 후보인데 친청계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경선 태도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미아 의원이 네. 그 뭐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막.

0: 하세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영호 의원한테 박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의원 그 반박 공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아니면 제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제가 왜 박쥐입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최민희 의원이 사과는 저기서 정중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사과를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또 했어요.
1: 박쥐라고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0: 네, 그렇죠. 말 안 했다. 좀 아까 보셨지만 있죠, 박쥐야 박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놓고서 또 그 자기는 박쥐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다음에 이런 비판이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앞선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1: 예. 최 교수님은 요 최고위원 후보들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 후보 현재 친명이 3명, 5위 5명 뽑는 거니까 그 5위 안에 지금 친명이 3명, 친척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 1위예요, 지금 1위인데 나중에도 뭐 최민희 의원은 이제 수석 뭐 최고위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되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워낙 강성 나오는데 지지가 높으니까 되는데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 고쳐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미아 의원이 갈 때 그 야유하는 거라든지 이건 가장 그 민주주의에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관용이고 포용인데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치를 선악의 구분으로 보는 거. 옳고 그름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쥐라고 왜 공격합니까? 아까 돌려차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들은 그런 발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심심찮게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 그게 뜨거운 편이에요. 한때 얼마나 막말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최민희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까 그 소미아 의원 발언할 때 야유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혹자는 또 이거 일부러 이제 하나의 전략이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저는
1: 쇼츠 만들기 위한 전략.
2: 쇼츠 뭐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남는 게 정치인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의미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충분히 제가
1: 앞으로 순회 경선 한 네 번 정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북에서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이 농민 3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한낮 야외 작업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밭 지지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작업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4: 숨진 남성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3: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농민은 사고 당일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5: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6: 인근 농민입니다.
5: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3: 충북 음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냉동면에서는 논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오르기 전 농약 살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남면에서도 농약을 뿌리던 남성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 모두 무더위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직후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할 때는 햇볕을 맞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7: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또 어지럼증 등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 기수입니다.
1: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이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6: 지면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9: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8: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10: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8: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11: 아,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8: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이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3: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
14: 쪽방촌 주민입니다.
13: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12: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3: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 400도 보증금
14: 쪽방촌 주민입니다.
13: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2: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5: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14: 쪽방 상담소 대표입니다.
15: 동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12: 대전시는 제9호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6: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음물을 마시고 냉방기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꺾일 김이 없는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도 비상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80곳의 체감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면 지도 위에 위험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안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작업 중단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7: 3층 6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작업 중단 부탁드리겠고요.
18: 현장의 상황과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본사와 현장에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 건설사들은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고 간식 트럭도 투입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올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서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얼마나 더한 기록들이 나올지 무서울 정도죠. 과거 기록적인 더위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20: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에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1: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죠.
14: 우재호 북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21: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인 열돔은 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까지 뒤덮었습니다.
6: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태평양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중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22: 기후 변화 속에 중국의 새로운 3대 화로 지역으로 떠오른 동부 연안의 항저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기록했고 지표면 온도는 60도를 넘깁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당국이 개방한 방공호로 몰려듭니다.
23: 사람들이 여기가 피서하기에 좋다고 아주 시원하다고들 해서 저희도 한번 와봤습니다. 항저우 주민입니다.
22: 서부 내륙 쓰촨성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달궈졌고 농작물들이 바스러질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 고온이 올해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통의 3대 화로 중 하나인 내륙 분지 충칭에선 베테랑들에게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나눠줬습니다.
23: 땀이 몸에 옷을 달라붙게 하잖아요. 덥고 끈적거려서 온몸이 찝찝한데 바람이 통해서 몸과 옷을 분리해줍니다.
14: 충칭 배달기사입니다.

0: 거리이다.
1: 섬나라 일본도 올해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인 혹서일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도쿄의 동물원 사자 3마리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강진 탓에 집이 부서지고 물과 전기마저 끊긴 구마모토에선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담요를 덮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1: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동부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한반도 주변을 뒤덮은 열돔에 뜨거운 공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선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양도세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지기 전 집을 미리 팔아둬야 할지 불안감이 깊은 모습입니다. 강남 일대 주택시장 분위기를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5: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
2: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입니다.
5: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4: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6: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할래도
2: 압구정 주민입니다.
6: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물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입니다.
3: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7: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1: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8: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2: 있다가 국민의힘
8: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1: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낡은 산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0: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2: 한병도 주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0: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9: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2: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9: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장중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1.5% 오른 6,35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며 1.62% 오른 6,3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막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삼성전자는 0.2% 오른 24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6% 오른 15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인 업종보다 강세를 보인 업종이 8.2배 많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거래가 줄면서 수급이 여타 업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 이게 이제 환류가 되면서
2: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1: 높여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훈풍이 연일 불었습니다. 1.47% 오른 748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기관의 순매수에 5.88% 오른 7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32.5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 육군이 이번엔 미군이 아닌 육군 소속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딨냐고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1군단이 어제 오후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시험 비행차 띄운 드론을 적군기로 오인하고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험 비행이 오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육군 1군단의 사전 통보까지 됐을 텐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건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소동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다시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시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당시 신규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의 무인기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이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게 날면서 관련 부대가 승인된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를 작전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정찰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하며 안보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12: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 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3: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완사건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을 거라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판사님도 이제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4: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15: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4: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수사기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16: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17: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15: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1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0: 제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오로지 대통령 한 명,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0: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청 대상 후보 4명도 추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5달째 공석인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재청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청 대상 후보 4명이 추려졌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박은정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에 더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 관련 정보가 법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대법원은 오는 7일까지 추천 후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정식 회의에 앞서 진행된 접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재청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7: 지난번에 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7: 마무리를 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6: 지난 1월 이미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이 추천됐지만 재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고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3명, 사법연수원 22기부터 30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이후 대법원장의 재청에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달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박쥐, 일베, 대통령 파리 등 독한 말이 오가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순회 경선 첫 주 충남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 선두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을 찾은 뒤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택시 간담회까지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습니다.
9: 애완입 분들하고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8: 김민석 후보는 이틀 연속 전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원과 정읍, 김제의 익산까지 꽉 찬 일정으로 시민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10: 그동안 심한 고문만 하던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0: 최단 기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8: 후보들 간 공방도 여전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사과를 거듭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당청 관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그건을 날렸습니다.
11: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았던
2: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1: 위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8: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수위 높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쥐라는 표현에 일베식 모욕이라고 맞서며 재차 공방이 이어졌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현재 경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룰을 바꾸자고 억지를 쓴다는 반응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팔아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영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박빙 승부로 차기 당대표 윤곽은 안개 속이지만 갈라진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분명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7월 31일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입니다. 다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내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책을 내놨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해 검사가 사건에 의문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강화해 부실 수사를 막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부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1: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2: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불렀습니다.
1: 어제는 커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술 이야기입니다.
2: 술은 커피보다 훨씬 더 클래식 음악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실 인간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죠.
1: 네.
2: 모든 문학과 선후배 사이, 뭐 스승과 뭐 아버지와의 뭐 그런 것들, 오페라 가곡, 교향곡, 술이 등장하지 않은 장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요.
1: 술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지해지셨습니다.
2: 아니,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1: 예.
2: 술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1: 아, 맞죠.
2: 술 때문에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술을 발견한 이후로 인간은 그런 즐거움,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 아세요? 돌고래도 복어 독을요.
1: 예.
2: 일부러 복어를 갖고 놀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살짝 몽롱한 상태로 바다에 뒤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복어 독에 좀 취했다가 이제 깨면 또 복어를 가지고 놀다가 복어 독을 또 먹고 그러고 논다고 해요.
1: 술고래는 술고래.
2: 그런 거지. 벽에서 나온 겁니다.
1: 술고래.
2: 돌고래가 아니고 솔고래.
1: 현대인은 물을 마시지만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맥주나 와인같이 도수가 낮은 술의 소비가 흔했다고 합니다.
2: 중세 선술집에서는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르네상스에는 연회 음악이, 바로크에는 와인과 맥주를 주제로 한 칸타타, 낭만주의에는 술집과 카페 문화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오페라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은 상당히 흔하죠. 베르디는 라트라비아타 첫 장면에서 축배 노래를 통해 파리 사교계의 화려함을 그려내죠.
2: 근데 그 오페라가 아니어도 저희 미녀와 야수 보면 벨이 잠깐 그 나쁜 놈 누구야?
1: 아, 악당으로 나오는 친구야.
2: 거기 있는데 가면 맨날 선술집에서 노래하잖아.
1: 아, 거기 거기서 노래하고.
2: 사냥꾼들
1: 맥주
2: 와서도
1: 들고
2: 맥주 들고 우리 컴백 컴백 말하면서
1: 나무잔에다가.
2: 이 축배의 노래가 영어로는 드링킹 송, 이탈리아어로는 브린디시, 건배.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권주가라고 불렸대요.
1: 이렇게 술을 권하는 노래는 여러 오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면 파티 장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술을 마시자라고 소리치면서 축배의 노래가 시작되죠.
2: 근데 옛날 술 맛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오크통에 진짜로 하니까 맛있었겠고 우리가 지금 술은 시원해야 맛있는 술이 많잖아. 그때 이때 당시에 냉장고 기술이 별로 발달 안 했단 말이지. 한 15도씨만 해도 시원한 건데 한 30도가 되는 맥주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아, 그렇네요.
2: 오페라에 나오는 드링킹송을 준비했습니다.
1: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에서 포도의 불길 속에서

0: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이고요.
1: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의 합창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드릭 드릭 드릭 앙드레 클리탕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가곡으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 곡의 가사로 중국의 시인 이백과 맹호연, 왕유 등의 시를 독일어로 옮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로는 이 중국의 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술을 통해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큰딸을 잃고 심장병을 진단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중국의 시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겠죠.
0: 이 곡의 1악장은 세상의 비애를 노래하는 술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같은 술이라도 오페라 속 술 노래가 축배와 사랑을 의미했다면 말러의 대지의 노래에서는 삶의 허무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1: 이 곡 준비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 1악장, 테너 르네 콜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갔습니다.
2: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1: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세 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4: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 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6: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4: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7: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박쥐나 일베, 대통령 파리 등 독한 말이 오가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순회 경선 첫 주 충남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 선두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0: 광주 전통시장을 찾은 뒤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택시 간담회까지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습니다.
1: 행안위 분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TF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0: 김민석 후보는 이틀 연속 전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원과 정읍, 김제의 익산까지 꽉찬 일정으로 시민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2: 그동안 희망 고문만 하던 새만금 문제를 확실하게 최단기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0: 후보들 간 공방도 여전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사과를 거듭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당청 관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극언을 날렸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0: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수위 높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쥐라는 표현에 일베식 모욕이라고 맞서며 재차 공방이 이어졌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현재 경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룰을 바꾸자고 억지를 쓴다는 반응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팔아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영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박빙 승부로 차기 당대표 윤곽은 안개 속이지만 갈라진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분명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청 대상 후보 4명도 추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5달째 공석인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재청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청 대상 후보 4명이 추려졌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박은정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에 더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 관련 정보가 법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대법원은 오는 7일까지 추천 후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정식 회의에 앞서 진행된 접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재청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6: 지난번에 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5: 지난 1월 이미 노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이 추천됐지만 재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관과 노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고,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3명, 사법연수원 22기부터 30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이후 대법원장의 재청에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달째 공석인 노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9: 당신은 나의 동반자.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남

생각보다 짧은 영화 한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뉴스 FM
5: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0: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1: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0: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1: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1: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0: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역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3: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5: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 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8: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련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본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을 거라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판사님도 이제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공식적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추후 재판이 지연되고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86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22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되던 중 숨진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 등 2명이 추가돼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에서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농민 3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작업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9: 밭 지지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작업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 숨진 남성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9: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농민은 사고 당일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11: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9: 충북 음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냉동면에서는 논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오르기 전 농약 살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남면에서도 농약을 뿌리던 남성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 모두 무더위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직후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할 때는 햇볕을 맞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12: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9: 또 어지럼증 등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까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바람이 100도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 폭염이 확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경기 김포와 부천, 하남은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는 최대 30mm까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은 말 그대로 폭염이 비상입니다.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노면의 온도는 20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6: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5: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 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어제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7: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5: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8: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9: 고래가 좀... 이별내기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8: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10: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8: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1: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츠까지 다 젖어요. 붙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12: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8: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13: 더우면은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 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8: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송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15: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4: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

0: 있는데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밝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0세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땀이 비오듯 하는데 후적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1: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어제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3: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4: 네.
3: 끌고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수위
4: 네.
3: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1: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5: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4: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5: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4: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5: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4: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6: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8: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6: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본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0: 오늘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1: 극한의 더빙 속에 그제 하루 만에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온열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3: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2: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4시뉴스시작합니다
4: 최상위폭염경보인폭염중대경보가서울전역으로확대했습니다서울공식기온은올여름최고를다시갈아치웠고강남구와구로구는무려39도를넘었습니다
5: 당분간비소식이없어더위가더욱심해질걸로우려됩니다장하영기자입니다
6: 지난나흘동안우리나라최고기온분포도입니다동쪽을뜨겁게달궜던폭염이차례로서쪽으로번지면서서울을비롯한수도권으로더위의무게중심이옮겨왔습니다서울공식기온은이틀연속올여름최고를경신했고비공식기온은강남구와구로구등에서39도를돌파했습니다전국에서가장더운곳이제는서울입니다
7: 저희가대구에서놀러왔거든요근데대구보다서울이더더운것같아요
6: 폭염중대경보가서울전역으로확대한가운데경기안산과파주전북전주등에도중대경보가발표됐습니다오늘도서울이38도경기하남과오산은39도까지치솟을걸로전망됩니다원인은동쪽에서불어오는열풍습한해풍이백두대간을넘으며뜨겁고건조한바람으로바뀌어한반도서쪽으로뜨거운기운을불어넣었습니다한반도전체는일주일넘게상층의티베트고기압과하층북태평양고기압의이중열돔에갇힌상태입니다
8: 동풍의영향으로동해안은기온이조금내려가지만이동풍이백두대간을넘으면서고온건조해져서쪽지역은폭염이확대강화되겠습니다
6: 다음주초까지뚜렷한비소식은없어당분간수도권극한폭염은계속되겠습니다이번주말태풍돌핀이우리나라와가장가까운곳까지접근하겠지만직접적인영향은없을걸로기상청은보고있습니다동해와서해의온도가26도에서30도사이를오르내리고있어서열대야도당분간계속될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역대급무더위속에각종부품을조립하고용접하는공구거리상인들도지쳐가고있습니다
5: 하루에도몇번씩옷을갈아입어야할정도로땀을쏟아가며야외에서작업하는상인들을김희영기자가만나봤습니다
9: 가게앞에서모터를손보는상인의얼굴이붉게달아올랐습니다선풍기가연신돌아가지만얼굴에서는땀이뚝뚝떨어집니다
10: 올해가좀이번에더더운것같아요뜨거운작업할때는아침저녁으로다가좀피해가면서조금씩하고
9: 작업공간과매장이대부분개방돼있다보니에어컨없이선풍기에만의지해야합니다
11: 이렇게볕아래놓여달궈진작업도구들은잡는것만으로도뜨겁습니다
9: 푹푹찌는날씨에이제는하루에몇번씩땀에젖은옷을갈아입는게일상이됐습니다
12: 하루면은뭐땀이막옷이팬츠까지다젖어요젖는거는저는이제계속옷도갈아입으면서
13: 염분이부족하니까뭐가끔소금도좀먹고그럽니다아무래도이런그육체노동을하다보니까좀더이렇게좀에너지소모량이많고땀을많이흘리죠
9: 날씨는매출에도영향을주고있습니다손님발길이끊긴건물론건설현장작업이줄다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14: 더우면은 유지를 안 하시잖아요. 뭐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9: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올해 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5: 앞으로 얼마나 더 역대 최고 기록들이 나올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과거 기록적인 더위를 남겼던 때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5: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6: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5: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에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17: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던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극한의 더위 속에 그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5: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8: 온열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국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19: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송 등을 자제해 주시고
18: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0: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to Millennium Talk. 지구의 친구 사랑하게 된 난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지 몰라서 혼자 나만을 원망하나 다시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Yeah, you know who we be. Baby T and the T's. And 99 Primetime Shine. Baby, hit me one more time.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 you know, let's try some noise bit.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폭염경보인 폭염중대경보는 서울 전역까지 확대됐습니다.
1: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는데요.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3: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2: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 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어제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4: 서울 안에서도
5: 수도권 기상청 관측과
4: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2: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바람이 백두개 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 폭염이 확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경기 김포와 부천, 하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도 넘는 더위에 시달렸던 영남권은 밀양이 35도, 양산이 34도 정도로 더위가 한결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에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1: 늦은 밤에도 야외 수영장과 영화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가파른 미끄럼틀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아이들. 수영장에 풍덩 빠지는 순간 찌는 듯한 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7: 근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녁 먹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들 같이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8: 친구랑 저 물 뿌리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하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9: 워터 슬라이드요.
8: 워터 슬라이드.
6: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은 늦은 저녁에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수영장에서만큼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열기를 식힙니다.
10: 너무 더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물에 들어오니까 오늘이 폭염인 것도 모르고 너무 시원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밤까지 이어지는 더위에 서늘한 실내를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관과 음식점이 함께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인기 만점입니다.
11: 일단 시원하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도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 시원한 액션 영화를 보며 더위까지 날려버릴 생각에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2: 좀 바람도 쐬고 시원한 데도 좀 있고 하다가 스파이더맨 개봉했다 그래서 영화 보러 왔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무더위 잘 날려보내세요.
6: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밤이었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열대야를 이겨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극한의 열대야가 전국에 몰아치면서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1: 한순간에 불가마로 변해버린 집안,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 아직 잠들긴 이른 시간이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일부 세대는 촛불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13: 너무 더웠죠.
14: 네. 선풍기도 네. 없고.
13: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봐요. 물도 안 나와요.
5: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건데 하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주민들은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15: 주차장 곳곳 이렇게 시동 걸린 차들이 보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구만 기다리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차량으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5: 손 선풍기에 부채질로 버텨봤지만 역부족.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머물 곳이 마련됐지만 당장 씻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일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16: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여기서 기어이 작았다고 그래가지고
14: 내일 네.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16: 저 출근은
14: 아니 뭐 씻는 것도 문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16: 목욕탕 가야죠 아침.
5: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충남 천안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기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복구를 마칠 때까지 600여 세대가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
0: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8: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17: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8: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7: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0: 콧바람은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 무더위 심토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
2: 대전시
1: 있고,
2: 쪽방 상담소 대표입니다.
1: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0: 대전시는 제9호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6: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5: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6: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5: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6: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5: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 권리는 키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하고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4: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참석이 예정된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제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어떠한 변명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황스럽지만 지금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이 지옥도에 빠지고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경찰은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0: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소청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과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본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제에 이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오전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은 오후에 각각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2: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6: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5: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7: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1: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5: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8: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5: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9: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5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부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 귀환 중에서 페넬로페 아리아, 밝게 빛나라, 오 하늘이여,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불렀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오늘 개봉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었고요. 그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을 만나고 폭풍과 난파를 거듭하죠.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도 오디세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것입니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오디세이를 기다린 왕비의 이름이고요.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페넬로페 왕비 역을 맡았고요.
0: 바로크 오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 많죠. 오디세이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도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오디세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0: 그렇죠. 우리 때는 브래드 피트가
1: 맞아요.
0: 엄청났죠.
1: 진짜 이때
0: 너무 멋있었죠.
1: 그 그리스 신전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거기에 브래드 피트가 군복 말고 파란 색깔 그리스 그런 천으로 몸 쫙 덮고 이렇게 나와갖고 어머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어머니면
0: 장발의 브래드 피트.
1: 우리 아들아 진짜 전쟁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킬레우스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너무 잘생겼었어.
0: 아 맞죠. 아킬레우스죠 이름이. 재밌네요.
1: 그래서 걔가 유일한 약점이
0: 그렇죠. 아킬레우스.
1: 그 발 뒤꿈치였는데 그게 그래서 아킬레우스 건이라고 불리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화살 맞고 그죠. 그 아주 망나니 왕자 같은 놈이 배에서 그 다른 왕의 여자랑 사랑에 빠져오고 걔
0: 올란도 블룸. 네.
1: 걔가 올란도 블룸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클래식 작품 중에서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것이 또 있죠.
0: 베를리오즈의 오페라인 트로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 대신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트로이 행진곡, 찰스 매커러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합니다.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몬테베르디, 베를리오즈의 작품 말고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곡이 또 있다고요?
1: 막스 브루흐의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브루흐가 1873년에 발표한 오라토리오인데 오디세우스의 항해와 귀환을 여러 장면으로 나눠 들려주는 곡입니다. 초연 당시에는 수십 차례 공연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0: 이 가브리엘 포레는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는 왕비 페넬로페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오페라 페넬로페를 작곡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모험을 겪는 동안 아내 페넬로페는 이타카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수많은 구혼자가 재혼을 요구하자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낮에 짠 천을 밤마다 다시 풀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1: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많은 모험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후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줬죠.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바꾸고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 두죠. 이를 그린 작품이 바로 홀스트의 키르케입니다. 독창과 여성 합창, 관현악을 위한 작품이죠.
0: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세이렌도 등장하는데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항해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입니다. 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하고 부하들의 귀에는 밀랍을 넣어 위험을 피해갑니다. 드뷔시의 관현악곡 녹턴 중에 세 번째 곡 제목이 세이렌입니다. 오, 제목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서 뭐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그죠? 여성 합창과 관현악이 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뭐 이런 음정들 막 우리 영화나 게임에서 보면 세이렌들 나오면 이런 음정.
2: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별다방 로고 그 사람이 세이렌이잖아요. 맞죠? 그
0: 이렇게 생기네.
1: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데뷔시의 녹턴 중에서 세 번째 곡 세이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전부 돌려받아 오라고?
2: 우리 결혼해야지.
1: 아니 그 돈까지 결혼 자금으로 가져오라는 게 말이 돼?
2: 아니면 나 결혼 못해.
3: 연인의 뜻밖의 요구에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 판단했고 결국 이별을 결심했죠. 그런데
2: 내 순결 빼앗아 놓고 이제 잠수타겠단 거야?
1: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2: 선택해. 3천만 원 주고 나랑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놓고 헤어지든지.
1: 뭐?
3: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만은 없었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 너 공무원이잖아. 내가 성관련으로 고소하면 그 기록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걸? 면직될 수도 있고?
3: 남성은 이 말에 겁을 먹고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성에게 3천만 원도 보냈죠.
1: 난데 3천만 원 보냈어. 이제 그만해 제발.
3: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여성을 고소하자 여성도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직장 안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으며 직위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울까 싶은데 먼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4: 예, 2022년 5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무원 남성 B씨와 여성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A씨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 자금도 받아오라 라는 요구를 하자 B씨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를 탔으니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이어갈지 5천만 원을 주고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3: 야, 3천 내놓고 나랑 계속 만나든지 아니면 5천만 원 내놔라. 진짜 뭐 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죠? 왜 그랬던 건가요?
4: 예, B씨가 A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 라며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사실상 당연했고요. 결국 B씨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3: 어떤 형태의 각서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3천만 원을 보낸 이 남성의 선택,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4: 당시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A씨도 재판에서 해당 각서는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봐서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있지만 작성 당시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 이거는 뭐 공갈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4: 일상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갈죄의 내용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형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갈죄가 훨씬 무겁고요. 이 사건도 A씨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해약을 고지를 해서 B씨를 협박하고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행동이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아닌 이유, 어느 선을 벗어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4: 네. 우리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선을 넘는 경우를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선을 넘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성폭행 피해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뒤늦게 B씨가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너는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으로 고소하면 평생 면직된다 라며 다시 B씨를 협박했다는 지점입니다.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직업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셋째,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갈죄로 고소를 하자 B씨를 강간으로 무고하고 B씨의 상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당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돈 자체보다는 넌 공무원

0: 잘려 이 말이었을 것 같은데 이말 사실입니까? 문제 제기만 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당하는 겁니까?
1: 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 해제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0: 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장에게 바로 가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어쨌든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조직에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는 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국 양측 고소전으로 확대가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 A 씨의 B 씨에 대한 강간 고소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종결이 됐고요. 반면에 A 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특히 B 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자,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합니까?
1: 네, 실무적으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중요한 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고 사실의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단순히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매우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재판부는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1: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B 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가 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A 씨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0: 결국에는 합의하라는 거네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뭐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준특수강간 피고인이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0: 자, 이번 사건에서 여성이 노린 건 공무원인 남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면 또는 뭐 낙인 찍히면 직장도 명예도 다 잃을 수 있다, 다 끝난다 이런 두려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또 있었죠.
1: 네,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인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동원해서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모텔에 같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9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CC를 식당으로 불러

0: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 A씨는 C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며 C씨를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반면에 B씨는 여성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범행에 대한 기여도도 달랐겠지만 자백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허 의사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충격으로 피해자 정년을 불과 2, 3년 앞두고 퇴직했다 알려졌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최소 2, 3년은 더 일을 했을 거잖아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뭐 퇴직금, 뭐 연금에서도 다 차이가 생겼을 텐데 이런 피해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론적으로 보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로 조기 퇴직하게 된 경우 정년까지의 월급 상당 일시 수익, 정년까지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공무원 퇴직연금 감소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공갈이라는 불법 행위와 조기 퇴직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크의 르프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런 극한의 더위 속에 그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온열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4: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3: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이런 극한의 열대야가 전국을 덮치면서 밤사이에 정전 피해까지 속출했습니다.
2: 한순간에 불가마로 변해버린 집안,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아직 잠들긴 이른 시간이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일부 세대는 촛불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6: 너무 더웠죠.
0: 아파트 주민입니다.
7: 전기도 없고.
6: 없고 어둡고 선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봐요. 물도 안 나와요.
5: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건데 하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주민들은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주차장 곳곳 이렇게 시동 걸린 차들이 보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구만 기다리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차량으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손 선풍기에 부채질로 버텨봤지만 역부족.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머물 곳이 마련됐지만 당장 씻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일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8: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여기서 기분이 작았다고
0: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가지고.
9: 내일 네.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8: 저 출근.
9: 아니 뭐 씻는 것도 문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8: 목욕탕 가야죠 아침.
5: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충남 천안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기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복구를 마칠 때까지 600여 세대가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
1: 이런 극한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2: 땀에 젖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인데요.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0: 중고 모터 수리 판매점 점주입니다.
11: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10: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12: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10: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1: 하루면은 뭐
0: 철물점 점주입니다.
11: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13: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0: 중장비 부품점 점주입니다.
13: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10: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7: 더우면은 유지를 안 하시잖아요. 뭐 공사장
0: 설물점 점주
7: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10: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오이와 애호박 같은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취청 오이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 가격은 그제 기준 4만 47원으로 1년 전보다 59.4% 올랐고요. 애호박 특등급 기준 20개 도매 가격은 2만 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 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서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 각각 급등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7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하락했다며 수박과 토마토, 오이 같은 주요 과채류는 재배 면적의 증가와 출하량 확대로 월 평균 기준 가격이 전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이 여전히 대단히 큰 사안이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표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15: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14: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15: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14: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15: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14: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0: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2,800명이 넘는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2: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개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갔습니다.
4: 국민의 기본권에
5: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4: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3: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섯 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선관위 특검법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세 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 오류가 발생한다.
8: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6: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 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9: 선거 결과에 영향을 더불어민주당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6: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10: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 친명 대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박쥐나 일베, 대통령 파리 같은 독한 말이 오가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순회 경선 첫 주 충남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 선두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을 찾은 뒤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택시 간담회까지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해결할 수 있는 제가 TF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2: 김민석 후보는 이틀 연속 전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원과 정읍, 김제의 익산까지 꽉 찬 일정으로 시민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5: 그동안 희망 고문만 하던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최단기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2: 후보들 간 공방도 여전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사과를 거듭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당청 관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극언을 날렸습니다.
6: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벼락 끝으로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바꿔갈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2: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수위 높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쥐라는 표현에 일베식 모욕이라고 맞서며 재차 공방이 이어졌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현재 경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룰을 바꾸자고 억지를 쓴다는 반응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팔아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영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박빙 승부로 차기 당대표 윤곽은 안개 속이지만 갈라진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분명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1: 이란도 오만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요. 합의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먼저 미국은 합의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요?
7: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협상의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조만간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 루비오 장관은 이란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국제 유가와 세계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협 통항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이나 내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출연해서 해협을 개방하고 이번 분쟁을 보다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리는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내일까지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읽힙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이란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습니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화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어제 저녁 9시 정도 한강 옆 자유로를 통해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차량에 찍힌 기온이 35도였습니다. 밤 9시 한강 옆인데요. 한 커뮤니티에 4개월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눌러봤더니 눈보라 몰아치는 서울 거리였습니다. 곧 또 맹추위라는 말이 언론 방송에 나오겠죠.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라 극단적 냉온탕 같습니다. 정치도 주식도 부동산도 냉온탕이 심해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대책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강현구 뉴스 셰프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외신 뉴스를 산타의 선물처럼 주시는 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냉온탕처럼 속을 긁어대고 있는 일본의 방위백서 이야기도 파헤쳐드립니다.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요. 냉온탕 오가는 게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목욕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슬기롭게 폭염과 추위 잘 견디고 피하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더 강해진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라도 오늘을 잘 견디시고요.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바쁠 때요. 입에 한 입 쏙쏙 아침에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넣어주는 그 밥처럼 뉴스를 저희가 그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셰프, 뉴스맘 강영구 아나운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뉴스맘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뉴스들인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1: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즉 제의 요구권 행사해라 말도 많았는데 일단 다 통과가 됐네요. 검사는 이제 수사는 할 수 없는 거죠?
1: 맞습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1: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이른바 뭐 99만 원 세트를 비롯해서 검찰이 제 식구는 마치 법 기술을 써서 감싸고 또 여러 가지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개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필 규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럼 힘과 권한이 다 세졌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에 대한 걱정도 얘기했을 텐데요.
1: 네,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보완책을 보고했습니다.
0: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대통령이 걱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힘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떡할 거냐. 잘못하면 무조건 파면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죠.
1: 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의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한다 밝혔고요. 또 경찰 순환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청사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의 조치도 제시했습니다.
0: 무엇보다도요, 이 범죄 피해를 경찰 수사가 미흡한데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구제가 됐던 분들이 있어요. 가칭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 지금 정부 당국자 청와대에서 좀 듣고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1: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말말말.
0: 자, 그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1: 네, 먼저 여당은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덜어내는 것이 조세 합리화다 이렇게 평가했죠.
0: 예, 야당은 반발했는데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세금 폭탄. 예.
1: 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다.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죠.
0: 네, 뭐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전의 자유 이런 얘기까지 그냥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네. 대통령도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의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0: 똘똘한 한 채 기회만 잘 잡으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긴 하거든요. 물론 재산권을 뭐 자산 증식을 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작용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대통령이 망국적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시장 반응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네.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는 거래를 멈추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예, 이게 또 그러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려나오면서 시장 안정화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게 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또 잠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1주택자조차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니까 그 집을 팔고 시세 차익을 얻을지 아니면 실거주로 전환할지를 좌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관망해서 이제는 좀 보다 적극적인 고민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일터에 가실 텐데 일하면 월급 받을 때 왜 얘기한 월급과 다르지? 세금을 떼거든요.
1: 그렇죠.
0: 부동산으로 이익이 생기면 비슷하게 세금을 떼느냐? 훨씬 더 적게 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손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 공방보다는 시장 안정화되고 또 차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배고프네요. 이렇게 말을 열심히 했더니 다음 소식은요.
1: 돼지고기 가격 담합 업체 기소.
0: 이게 전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1: 안 되죠.
0: 돼지고기 가격 담합이라뇨.
1: 에, 무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아니 무슨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란 말은 옛말이에요.
1: 옛말이죠.
0: 너무 비쌌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나요?
1: 네, 가격을 무려 20%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2017년 8월 이마트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납품 업체들의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러자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단체의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서 함께 납품 가격을 맞췄죠.
0: 자, 가격 안 알려줄 겁니다. 입찰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전부 다 똑같이 만 원, 다음에는 12,000원, 15,000원, 15,000원, 이런 식인 겁니다.
1: 맞습니다. 경쟁이 아닌 담합을 선택한 건데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0: 예.
1: 서울동부지법은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마트가 이들 담합업체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의 합계는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0: 그리고 소비자 피해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담합, 독점 이런 거는요.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하고요. 아, 괜히 삼겹살 사려다가 제가 많이 망설여서 좀 화가 났나 봐요. 다음 소식이요.
1: 태풍 돌핀이 키운 폭염.
0: 얼마 전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아, 태풍이라도 와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덥다고요?
1: 네.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로를 보니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 아.
1: 지금 한반도에 위치한 이중 열돔을 뚫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0: 더울 때 오히려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틀면 오히려 더 더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효과네요.
1: 맞습니다.
0: 바람만 막 불어온 거예요.
1: 그렇죠. 이 태풍이 동풍을 만들어 오는데 이 동풍이

0: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도 더위를 몰고 오고 있는 거죠.
1: 언제까지 덥습니까?
0: 아, 이동 경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온은 8월 상순이 가장 덥죠. 이번 주가 더위 절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폭염 경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이 더위에 올해는 이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 동물, 아이, 노약자 두면 안 되죠.
0: 그렇죠. 주차된 차에 절대 영유아 혹은 반려동물 혼자 둬선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요.
1: 예.
0: 요즘같이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 차안 온도는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1: 금방 올라가고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농민 세 분도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 이 더위에는 피하세요라고 했더니 농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밭에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조금 대책과 방법을 찾고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보다 어르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입에 쏙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FM 라디오로 듣다가 유튜브에서 얼굴 좀 봐야겠다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유튜브에 들어왔더니 YTN 라디오 없던데라고 하시는데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고요. 세상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했잖아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YTN 경제 라디오 이름 공모도 했잖아요. 지금 심사 중입니다.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아니 전부 다 선정하고 싶어요.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재밌고 사랑스럽고 정말 가지고 싶게끔 지어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전국민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해 주십시오. 샵 0945번 50원의 문자로 우리 아이 깨워주세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제 친구 좀 응원해 주세요. 더위가 물러가는 주문을 외워주세요. 뭐 뭐든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시키는데 제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응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YTN 경제 라디오를 보라.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캐롤을 들으면 좀 시원해질까요? 겨울 기분 나라고 저희가 여러분께 좀 무리수를 뒀고요. 문타클로스, 산타클로스처럼 간밤의 외신을 전 세계로 휙 돌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메리 크리스마스.
1: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너무 더워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더운데 어떻게 계세요?
1: 아, 그냥 덥지만 저는 자꾸 매년 여름이 되면은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0: 네.
1: 작년에 이만큼 더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올해가 제일 더운가 이러면서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버티기.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 국민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버틴 만큼 시원함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티기처럼 계속 해결이 안 되는 호르무즈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1: 네.
0: 이거 뭐 재개된 거예요? 뭐 기싸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재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란과 네. 미국 사이에 전쟁이 재개가 됐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0: 맞습니다.
1: 건가요?
0: 맞습니다. 애매하더라고요. 네.
1: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재개가 됐나요? 아니요.
0: 네.
1: 네. 그리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됐나요?
0: 네.
1: 아닙니다.
0: 와, 이런.
1: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0: 네.
1: 호르무즈 해협 사실 미국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호르무즈는 아예 전쟁 목표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0: 예.
1: 당시에 이란의 핵이 문제였죠.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개방이라 함은 전쟁 이전처럼 통행료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모든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건 네.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되고 있을 문제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통제권을 뺏어오려고 하고요. 이란은 그 통제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통제권 계속 가지고 갈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이게 나쁜 선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국이 괜히 긴장 유발하고 자국 이익 때문에 남중국해 지나갈래?

0: 그럼 통행료 내, 안전보장 뭐 이런 식으로 확산될까 봐 정말 겁나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피격 사건도 있었고요.
1: 맞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이란 측이 원하는 거는 양해각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란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협상하는 60일 동안은 무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예.
1: 자,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통행료 받으면 안 된다라고
0: 네.
1: 얘기를 하면서 선박들을 향해서 미군이 호위해 줄 테니까 미군이 안내하는 항로인 오만 쪽을 통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여기를 지나가려면 우리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선박들을 상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 측한테 우리가 여기 지나갈 겁니다라고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란 측의 안내를 받아서 오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0: 예.
1: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피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그나마 좀 진정 국면이어서 유가는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해소됐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난 상황인데 아니 좀 웃긴 소식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군
1: 네.
0: 정보 분석관들한테 자 전쟁 해법 아이디어 좀 내놔봐 이렇게 됐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게 전쟁 해법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신기한데요.
1: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 군 정보 분석관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분석관들한테
0: 네.
1: 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며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을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들고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0: 예.
1: 다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0: 와, 이게 정말 그만큼 안에서도 답이 없다 이 소리이니까요.
1: 맞습니다.
0: 예,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전쟁 이전 상태 수준으로 좀 돌아가길 바라는 게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지켜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중동을 봐도 답답한데 또 더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첫 방위 백서가 나왔는데 왜 또 독도를 건드리고 있는 건가요?
1: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1년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한 4차례 정도 한국의 속을 발칵 뒤집습니다.
0: 네.
1: 이제 조금 있으면 8.15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0: 네.
1: 또 사람들이 열받을 겁니다. 일본은 늘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그 방위백서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방위성이 매년 일본의 안보 환경과 방위 정책을 정리한 간행물인데요.
0: 네.
1: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은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예.
1: 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본의 의미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2005년부터 매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자, 이웃나라,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독도 영유권은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또다시 일본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예.
1: 이런 상황이 매년 요맘때쯤이면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가장 많이 가고 있거든요.
0: 맞아요. 최근에도 많이 갔죠.
1: 엄청 많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한국과 일본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0: 예?
1: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면서
0: 둘 중 한 분이 넘네요.
1: 네.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자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얼마냐. 지난해보다는 오르긴 했어요. 10.5%나.
0: 예.
1: 그렇게 올랐어도 3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 야, 이거는 매번요. 이건 일본은 주장입니다. 자기네들 말로 다케시마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왜 자꾸 심리적 침략을 하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잘 지내려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1: 맞습니다.
0: 웃는 얼굴로 뒤에선 돌멩이 들고 있습니까? 자, 국민들의 의견 저도 한번 대변해 봤고요.

0: 전쟁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요.
1: 네.
0: 그 얘기도 좀 담겼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다음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는요 의무 복무를 좀 확대하는데 공주님이 입대했어요.
1: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원래 징병제를 하던 국가들은 확대를 하는 분위기고요. 징병제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을 명분으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덴마크 왕실에서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네.
1: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동생인 이사벨라 공주가 3일날 11개월간 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공주는 군 복무 기간 지급되는 생활수당과 급여 모두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0: 예.
1: 자, 2024년 덴마크 정부는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을 했고요. 만 18세 이상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연간 징집 인원도 현재 5천 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요. 그린란드에 이제 배치할 예정입니다.
0: 아, 이건 트럼프 때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덴마크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트럼프도 다카이치 총리랑 통하나요? 둘이 왜 그럽니까? 남의 영토를. 계속 야욕을 부리고 있고 여기서 덴마크의 징집인데 뭐 공주님이든 왕자님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라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의 변화 흐름들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타처럼 간밤에 국제 소식 정리해 주신 국제뉴스 외신 산타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만 뭐 대충 봐도 요즘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합격자 발표 같은 거 볼 때 실눈 뜨고 이렇게 먼저 보잖아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주식창이나 주식 관련된 정보창을 열고 실눈으로 보다가 색이 빨간색이면 안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 금융투자, 주식투자에 좀 마음이 출렁출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실눈으로 저도 아침에 싹 뜨고 봤는데 다 빨갛더라고요. 간밤 네. 뉴욕 증시 보고 투자자들이 마음 좀 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오래간만에 좀 모든 변수가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한 5% 정도,
0: 맞아요.
2: 5-6% 정도 하락했다는 것이고,
0: 네.
2: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금리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0: 네.
2: 사실 최근에 가장 큰 걱정은 금리 상승, 그다음에 유가 상승,
0: 그렇죠.
2: 그리고 기업들의 CDS
0: 네.
2: 상승 이게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들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 예상보다 또 다들 좋게 나와서 이게 시장을 좀 안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7% 올랐고 S&P는 1.8%, 나스닥은 2.6% 올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 예, 뭐 AMD 소식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이번 주에 예고됐던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물론 이건 과거형입니다만 지표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팔란티어나 캐터필러를 보면 AI 관련된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특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AI 수혜가 산업 전반으로 이제 일종의 표준화되고 있다, 노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실적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2: 팔란티어가 이제 매출이 그 전년비 93% 정도 증가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걸 보면 이제 AI가 정말 일부 기업들과 정부에 적용이 돼서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우리 AI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2: 또 캐터필러는 더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뭐 건설 경기, 농기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0: 네.
2: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끌어올린 거를 보면은 데이...

0: 데이터센터용 발전 설비, 터빈, 이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 AI 산업이 GPU,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발전기, 터빈, 건설 장비, 전력, 냉각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또 봐야 할 주식들이 되게 많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조금 시야를 넓혀서 관련주들도 봐야 되고요. AI 그냥 말로만 오고 가던 어떤 네트워크 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공장 짓고 발전기 만들고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실적도 나왔잖아요. 2분기 네. 매출이 전년 대비 50% 올라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눈길 가시나요?
0: 네, 전체 실적도 좋았는데 이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AMD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액 성장률인데
1: 네.
0: 이게 지금 107%가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고 특히 이제 AMD라는 회사는 GPU랑 CPU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되게 높습니다.
1: 예.
0: 그리고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왜 한 8%, 9%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1: 예.
0: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2분기에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잖아요.
1: 예.
0: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1: 돈을 많이 썼군요.
0: 예.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숫자가 크지는 않은데
1: 네.
0: 이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실적뿐만 아니라 이 현금 흐름 네,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AMD는 제가 볼 때 무슨 현금이 마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줄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네,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로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주주들의 관심에서는 조금 부정적 평가고 이게 사실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 젠슨 황 신드롬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돈 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돌려보자라는 게 지금 좀 시장에 약간 불신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이거 규모만 커지고 실제 벌어들이니 이거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좀 투자자들한테 우려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0: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냐면은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또 이 흔히 말하는 이 AI 프로세서를 만든 업체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1: 네.
0: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엔비디아는 그걸 수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자기 우군을
1: 네.
0: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AMD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 영업이익은 그 지금 이제 저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그 갭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1: 예.
0: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넌갭을 보는데요.
1: 네네.
0: 그거는 30.9억 달러가 나와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예. 아, 이렇게 또 전문가 얘기를 설명을 보완적으로 들으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실적도 좋고 상황도 좋고 투자 전망도 있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래 이랬다가 이제 조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서 훈풍이 불어올까 기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0: 사실 이제 7월 달 저희가 너무나
1: 대폭락이었죠.
0: 예, 네, 네. 좀 괴로웠었잖아요. 너무
1: 네.
0: 많이 흔들려서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면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증시를 흔들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제거가 됐죠. 뭐냐면은 그 시츄에이셔널 그
1: 어웨어니스 네.
0: 이제 거기에서 그 펀드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1: 네, 네.
0: 그 시타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돼서
1: 네.
0: 점차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AI에 대한 이 걱정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들 좀 하나하나 확인이 됐고 어제 미국에서도 그게 뚜렷이 나타났고 특히 SK 하이닉스 ADL도 어제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 최소한 이제 오늘은 좀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개인 투자자나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럼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따라 붙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개개인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 상대로 뭐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언해 주신다면요.
0: 예, 뭐 저희가 뭐 리딩방은 아니니까.
1: 아,
0: 뭐
1: 그럼요. 아, 절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었던 그 큰 흐름들, 지금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이런 것들이 멈출 것 같지 않고 당분간
1: 예.
0: 저 지속이 될 것 같고 실제 이익들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뭐 이제 주식 투자를 그 생각하셨던 분들은

0: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앞서 캐터필러 얘기했지만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주변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여겨볼 상황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0: 뭐 국내에서도 여러 뭐 전력기기 업체들 또 광통신 업체들 뭐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GPU, 뭐 엔비디아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력 산업에 대해서도 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금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청바지들도 좀 여러분 봐주십시오. 금 캐려면 청바지 입어야 되니까요. 스페이스X 상장 지금 또 국내 장에 실망해서 미국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사실 뭐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실적이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아직 뭐 좀 예. 모르겠어요. 뭐라는 건지도 잘.
0: 예, 미래 성장성을 안고 가는 기업이고 사실 이제 워낙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저희가 뭐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제 이런 정도 평가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여전히 이 회사도 이 회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이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과실을 따먹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1: 네.
0: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이 괜찮았다는 평가지만 실적 발표 후에는 또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여러 상황들인데요. 그 기업이 돈을 조달하고 에너지라든지 여러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실제로 현금과 이익을 잘 쥐고 있는지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좀 확인하려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가고요.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답답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유레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오늘 아침엔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길 힘도 없을 만큼 아침부터 너무 더우시죠. 맞습니다. 2292님은요. 미친 날씨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지만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오늘 38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서울은요. 전국 각지 더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잠깐 좀 멈춰서 쉬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어도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꿋꿋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서쪽 지역은 저녁 무렵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강변 구리방의 통행량이 서서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평균 속도가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원릉교, 군자교 지나 성수분기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중동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0: 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까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바람이 100도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 폭염이 확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경기 김포와 부천, 하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도 넘는 더위에 시달렸던 영남권은 밀양이 35도, 양산이 34도 정도로 더위가 한결 잦아들겠습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제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86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221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는 하루 사이 17,130여 마리가 늘어 누적 55만 1,200여 마리로 집계됐고 양식 어류 피해 신고는 15만 9,900여 마리로 늘어 36만여 마리로 기록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370여 세대가 폭염 속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계양 여성회관과 효성 도서관 등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내부 설비 문제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 권리는 키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하고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제에 이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오전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은 오후에 각각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0: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참석이 예정된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어떠한 변명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안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며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1년 전 통신사 요금 할인 기저 효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동정세 불확실성 지속에다 폭염 등으로 상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의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1.71%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79% 오른 7,73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9% 오른 26,584.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3도, 습도는 7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측근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린다며 모인 자리가 아니었나요? 또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지옥문이 열리게 했는지 아침부터 덥고 힘든데 왜 이런 뉴스로 국민들 아침을 답답하고 화나게 만드는지 직접 한번 따져묻고 싶습니다. SNS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소통관에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사죄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재경희 간사 배준영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쟁점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는 뉴스 명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 민선국이 시도 지자체장을 만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연결해 강원도를 넘어 여의도까지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뉴하.
5: 뉴하.
6: 뉴하. 뉴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5: 아, 오늘 진짜 기분 나빠요.
6: 왜요?
5: 서범수 의원 어제 네. 정말 좀 최악의 망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6: 네.
5: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6: 두 번째 뉴스에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6: 첫 번째 뉴스는 막내린 검찰 시대입니다.
5: 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지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6: 네.
5: 핵심은 뭔가요?
6: 핵심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시대 이제 끝났다.
5: 끝났어요?
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0월부터는 수사하는 경찰 그리고 중수청이 맡고 검사는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게 되는데요.
5: 네.
6: 아예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히 떼어놓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5: 네.
6: 그래서 국민들이 익숙하게 봤던 장면들도 좀 못 보게 되실 가능성이
5: 뭐예요?
6: 있는데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정치인 대기업 총수 불러들여서 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5: 네.
6: 이제 못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5: 경찰이 근데 재벌들 소환하고
6: 네.
5: 정치인들 권력자들 소환 조사할 수 있을까요?
6: 글쎄요. 근데 그렇게
5: 걱정이죠.
6: 돼야 할 것 같고요.
5: 네.
6: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사는 무슨 일을 하냐?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 기록 보고요. 이걸 기소할지 좀 저 결정을 하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이제 다만 수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다시 수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의 빈틈을 메꾸는 역할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사건 관계자 불러서 의견을 듣는 사실 확인권도 이제 새로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다만 이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

0: 으로 쓸 수는 없어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개정안에는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담겼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0: 네,
1: 우려는
0: 그렇습니다.
1: 여전하잖아요.
0: 네, 좀 이게 비유를 쉽게 해드리면 고장난 물건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1: 있어요.
0: 이건 직접 수리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랑 경찰 사이 여러 번 오가는 좀 핑퐁 사건 이게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1: 그리고
0: 있는데
1: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는데 고장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늦어질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법조계, 학계, 피해자 단체도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보안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숙제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새 차는 좀 출고를 했는데 아직 부품을 다 끼우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운전이 가능해요?
0: 이게 어떤
1: 어,
0: 얘기냐면, 그러니까
1: 어떻게?
0: 지금 법규율이 충돌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는데 다른 법에는요. 아직도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법을 좀더 고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수사를 담은 시행령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 법률적인 판단 같은 게좀 필요하면 검사한테 의견을 물을 수는 있는데 검사가 낸 의견을 경찰이 좀 이걸 얼마나 따라야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1: 충실히
0: 되겠습니다.
1: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충실히.
0: 충실히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해석이 남아 있죠.
1: 아유, 걱정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 걱정 어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던데. 국민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오프닝에서도 짚어주셨지만 두 번째 뉴스는 고개 숙인 서범수입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세미나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0: 네,
1: 어떤
0: 그렇습니다.
1: 일이에요?
0: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이 간담회 제목은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였는데 이 제목에서도 좀알수 있다시피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피해 모두 범죄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좀 짚으려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특히 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좀 기억이 나시죠? 여기에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문제가 된 발언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서범수 의원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죠. 진종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판 하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 의원도 저는 발보다 손을 더잘 씁니다. 이런 취지로 맞장구를 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죄 피해자 고통 듣고 뭐 제도 개선 좀 이걸 보완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이름을 좀 농담처럼 입에 올렸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경악스러워요. 진짜 정말 끔찍해요. 지금 날이 덥잖아요.
0: 그렇죠.
1: 온열 질환자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열사병 걸려가지고 쓰러진 분 옆에서 온풍기를 틀어봐요.
0: 아,
1: 어떡해요?
0: 정확한 비유세요.
1: 에어컨 틀어줘야 되잖아요.
0: 네.
1: 상처를 그렇게 후벼파는 게참 국민의대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할 말인가? 이거는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0: 그럼요.
1: 공감 능력,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고요. 두 의원은 결국 사과는 하긴 했네요.
0: 네, 논란이 커지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서범수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토론회 시작 전에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인정했고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종호 의원도 토론회 시작 전에 제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렸다. 이게 피해자와 참석자 국민에게 사과를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언행에 더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김진주 씨 SNS를 통해서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논란보다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결국에 이번 논란 키우기보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좀 더 집중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1: 참 김진주 씨가 네. 참 대단히

0: 참, 속이 깊은 분이다 그런
1: 네.
0: 생각도 들고 서범수 의원은 SNS 상에서 사과를 끝나선 안될것
1: 네.
0: 같고요. 국민 앞에 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당직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조한
1: 네.
0: 메시지가 뭐였죠?
1: 한마디로 보안 수사는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김진주 씨 저희 시사저널과도 인터뷰를 좀 가졌었는데요. 진주 씨는 스스로를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사건이 났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실제로 왜 진주 씨가 이런 말을 했냐 좀 보시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잘 아시겠지만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 중상의 사건으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보안 수사에 나서면서 DNA 감식이 이루어졌고요. 경찰이 놓쳤던 증거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결과도 이제 혐의가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뀌었고 형량도 크게 늘었는데 그래서 김진주 씨는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가해자가 이미 출소를 해서 나를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 씨가 가장 좀 답답해하는 건 아무래도 정치권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김 씨는 검찰이나 경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살펴볼 안전장치를 왜 없애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은 한번 연락해 보셨어요?
1: 네, 제가
0: 네.
1: 어제 진종호 의원한테 텔레그램이랑 문자 남기고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를 잘 받진 않았어요.
0: 안 받아요?
1: 원래 취재가 되게 잘 됐던 그 진 의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윤리위 징계 이후에 또 이번 논란까지 합쳐지면서 좀 자중하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0: 아, 진짜 너무 한심해가지고 저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일제히 호남행입니다.
0: 네, 당대표 후보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1: 네.
0: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죠?
1: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승부처를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후보자들을 달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 후보의 전략은 조금씩은 달랐어요. 좀 말씀드리면 정청래 후보는 정통성, 김인석 후보는 당정일치, 송영길 후보는 민생 이걸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인 김민석 후보를 이인재 전 의원에 빗댔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이번에도 정청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일부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을 돌면서 이제 당정일치 가장 앞세웠고요.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국정동력이 살아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랑 좀 다른 접근을 했는데 당내 경쟁보다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나 당내 논쟁만으로는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문정복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1: 네.
0: 물러났네요. 왜 그래요?
1: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문정복 최고위원이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들이 모인 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최민희 후보의 연설을 본 뒤에 메시지 전달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 자리는 단순히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선거를 좀 공정하게 관리하는 지도부라는 점인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최고위원 같은 자리는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 운동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판이 특정 선수 편을 들어선 안 된다. 이걸 좀 법으로 규정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문 최고위원 전국 당원대회에 좀더 책임 있게 준비하고 민주당다운 민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0: 근데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1: 네.
0: 김규환 최고위원도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1: 네.
0: 그냥 강덕구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 비판하고
1: 네.
0: 김기현 후보는 뭐 김민석 후보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이게 뭔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분들은 그럼 안 그만두나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0: 아, 너무 더워요. 진짜
1: 너무
0: 숨이
1: 덥죠.
0: 막히고, 어제
1: 네.
0: 저 밖에 그냥 한 1분 정도 다니는데도 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1: 얼마
0: 정도더라고요.
1: 전에 좀 편찮으셨잖아요.
0: 에이, 폭염 중대 경보.
1: 네.
0: 이거 뭐예요?
1: 이게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경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더위가 평소 여름이랑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낮 기온 온도요, 39도를 넘겼습니다. 전국적으로 40도가 넘는 곳도 있었고요. 체감 온도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서 38도를 웃돌기도
0: 아니, 이게
1: 했습니다.
0: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거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1: 여의도는
0: 40도
1: 더 더운
0: 넘죠?
1: 것 같아요.
0: 여의도는 원래 더워요. 이렇게 더우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건강인데요.
1: 그쵸.
0: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좀 폭염 대비를 하면 좋을 건지 우리
1: 네.
0: 정 기자님이 얘기해 주세요.
1: 딱세 가지만
0: 뭡니까?
1: 기억을
0: 첫째.
1: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낮에 밖에 오래 있지 않은 거예요. 좀 직장인분들 지키기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2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고 하거든요. 이때 야외 활동이나 작업 가능하시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0: 밖에 혹시 다니실 거면 양산이나 우산 꼭 쓰세요.
1: 네,
0: 진짜
1: 맞아요.
0: 정말로.
1: 두 번째,
0: 뭐예요?
1: 물을 자주 드시는
0: 아,
1: 거예요.
0: 물? 제가 먹을게요, 지금.
1: 술이나 카페인 절대 안 되고요. 음료보다는 생수,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주변 한번더 살펴보시는 건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안부 전화 한통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 될수 있다고 하고요.
0: 맞아요.
1: 근데 몸이 뜨거워지는 증상 느껴지시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에 119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0: 시원한 곳에 계시면서 뉴스 명당 딱 들으시면은 아마 쫙 풀릴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0: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3: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더운데 잘 지내시죠?
1: 아, 네네.
0: 네. 의원님, 저 정부의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총평부터 한번 해주세요.
1: 저희가 정부 발표 당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0: 아, 최악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날 부동산 전문가들 뭐 발표 들어보니까 확신이 생겼는데
0: 네.
1: 민주당은 뭐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가 다음날 원내대표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어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시원찮은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벌써 실패를 뭐 인정한 거 아닌가 보이고요. 저는 뭐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값 잡고 전월세 가격 낮추고 그러려면 뭐 공급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개편되는 세제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예, 정부에서는 뭐 공정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뭐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오기영 재경위 간사도 이거는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네.
0: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근데 네. 부동산 세제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적 개편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제가 보기에는 핀셋이 아니라 뭐 도끼로 보입니다.
0: 도끼예요?
1: 네, 징벌적 과세도 맞고 세금 폭탄도 맞는데
0: 예.
1: 그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 가졌다고 그냥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뭐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0: 네.
1: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비거주를 중과세하면은 이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돼서 전월세 매물이 줍니다. 그럼 세입자 피해를 보죠.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하면은 팔지 않고 또 세금을 떠넘길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올라가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죠. 더군다나 정부가 3개월 만에 말을 바꾸고 그 중과세를 다시 2년 유보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0: 네.
1: 이제 다주택자는 정부 말을 뭐 믿기 힘듭니다. 앞에 가능성이 높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가 주택 중과세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뭐 팔겠습니까? 그리고 네. 한다고 해도 대출 없는 평범한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세금 폭탄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왜 증세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반도체로 이 최고 세수를 걷고 있어서 쓸 수도 많은 뭐 펀드도 만들고 미래 대응 기금도 만든 정부가 왜 증세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번 조세 개편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만 9조 원을 더 한다고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폭탄 아닌 거 뭔가 싶습니다.
0: 네. 구윤철 부총리가요. 초고가 주택 기준을 40억으로 제시했잖아요.
1: 네.
0: 요 기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뭐 대통령도 뭐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0: 네.
1: 하여튼 뭐 40억이든 50억이든 민주당이 집권하는 집값이 계속 올라서 초고가 주택은 훨씬 더 뭐 많아질 겁니다. 아마 기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1: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구윤철 부총리 하신 말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주거하는 거라고 했는데.
0: 그렇죠.
1: 예, 이런 분이 나서서 과세 정상화라고 하고 이 사고 파는 식의 집이 아니에요.
0: 네.
1: 그냥 주거하는 멀쩡한 집에 1가구 1주택조차 초고가라고 보유세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살라고 하는 게 그 정상화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부총리 본인 집도 시가가 50억이 넘는다는데 좀 속이 쓰리실 텐데
0: 네.
1: 뭐 청와대에서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0: 네.
1: 그 뉴욕이나 뭐 파리, 런던 세계 주요 도시에도 뭐 이게 초고가 주택이 다 있을 텐데.
0: 있죠.
1: 네. 예. 그 부자들의 리그인데 그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 세금으로 때려잡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0: 못 들어보는
1: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필요한 과제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0: 네.
1: 국가 최고 책임자하고 뭐 부총리까지 앞장서서 나서서 이게 최고 관심사가 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뭐 있다고 보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0: 네.
1: 그 이상한 거에 꽂혀갖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0: 네.
1: 정작 민생 경제에 중요한 이 전월세 시장 이거 좀 제발 좀 챙겨달라는 게 국민들의 그 말하자면 들끓는 목소리 아닐까요? 그런 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이번 세제 개편 안으로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장기 거주 고령층 이런 분들은 뭐 70세, 80세 이렇게 좀 고령층들은 현금이 없고 난 옛날에 집을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런데
1: 네.
0: 세금 더 많이 내래. 그런데
1: 네.
0: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의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이거 실효성이
1: 네.
0: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조삼모사라고 보세요?
1: 겉보기에는 되게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정책입니다.
0: 왜요?
1: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1: 요즘 그 한 55쯤에 은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러면 한 65세 연금 수령까지 한 200만 원 좀 넘는 이 저수익의 제2의 일자리에서 버티십니다.
0: 네.
1: 그 65세 때도 연금 한 1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집 한 채는 고가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 좀 고가 아파트라고 살면서 장기 보호 요양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
0: 네.
1: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 고가 주택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수도권 사시는 7080세대 고가주택 팔고 뭐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데 좀 그 한번 따져보죠. 그 가족과 수십 년간 정든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친구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생이 마칠 때까지 낯선 곳에서 살라는 게 참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입법을 한 분들한테 자기 부모님들한테 한번 떠올려 봤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0: 네. 네.
1: 집을 그 고가로 만든 게 그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할 때마다 잘못된 정책을 해갖고 집값을 모두 수직적으로 다 올려버린 다음에 이분들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가 된 건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0: 네. 의원님께서 전월세 네. 시장까지 불안해질 거다. 결국
1: 네.
0: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보유세를 결국
1: 네.
0: 임대료 올리는 것으로 전가할 거다. 이렇게 좀 지적하셨는데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 좀 전망 좀 해주세요.
1: 제가 이제 세제 개편한 후에 뭐 저희도 의견을 냈지만
0: 네.
1: 그 관련 기사도 있을 거고 제가 좀 댓글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집주인들 같은데 세입자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보면은 상품을 만드는데도 원가가 오르면은 이제 상품가가 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 시스템은 다르지만 뭐 현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두 번에 걸쳐서 보유세도 인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한국부동산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많이 올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정부가 저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전가하지 않는 말하자면 임차인들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해서 뭐 정책을

0: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집을 빌려주는 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대료 다 전가할 겁니다. 그리고
1: 그러겠죠.
0: 자기 집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가 아마도 이제 총선에 다수당이 바뀌어서 국회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거나
1: 네.
0: 과연 이 민주당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부를 실패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부동산 잘못했다는 게 56%가 넘는데 국민이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이게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서요.
0: 네.
1: 보유기간 공제에서 거주기간 공제로 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0: 네네.
1: 제도가 본격적으로 2029년도에 좀 시행이 되는데,
0: 네.
1: 그러면은 좀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2029년 전에 팔아야 내가 양도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좀뭐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근데 정부에서 한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믿어줄지
1: 못
0: 모르겠어요.
1: 믿어요?
0: 근데 그래서
1: 예.
0: 이제 이 집이 과연 자산이냐 거주수단이냐 제가 지난번에 국토위원회 할때 김민덕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어느 가정이나 보통 집은 첫 번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나는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래저래 세금 내고 뭐 비용 정산하고 팔고 나면은 절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 두고 뭐그 기간 팔면 세금을 조금 내니까 그때 파세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응해서 뭐 조금은 나오겠지만 이거 투매 같은 뭐 현상이 나오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 네.
0: 그러면은 지난번에 양도세 중과세 뭐 폐지한 것처럼 다주택자 2년 지나고 또다시 매물 장기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1: 그래요.
0: 그러면은 집값은 계속 또 올라가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를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정부가요, 제가 어제 발표하는 것을 보고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는 좀잘안 하고, 과세 정상화, 조세 정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월급 많으면 거의 50% 가까이 좀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한 4억에 샀다가, 집값이 50억, 60억 됐으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
0: 네.
1: 1억, 한 7, 8천 내다가 한뭐한 양도세 7억, 8억 정도 내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부 입장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공감하지 못하고요.
1: 네.
0: 뭐,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뭐, 적어도 이 3억으로 집 사시고 29억에 뭐 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실천하시려면은 새로 적용되는 정책에 맞춰서 그 소득을 국고에 환수하시면은 제가 좀 믿어드릴게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이제 이번 세제가 과세 정상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아니면은 속마음은 집값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과세 정상화라고 하고 있다가, 뭐잘 되면은 집값 안정화가 목표였다고 이제 둘러댈 수도 있을 것 같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소득세와 부동산세는 그 원천도 다르고 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안 맞는, 저는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라고 보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물가분을 반영하잖아요, 매년.
1: 그렇죠.
0: 그리고 보유세도 이미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한 번에 판다고 그래갖고 소득세제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거는 그 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알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파퓰리즘이죠. 그리고
1: 네.
0: 민주당은 지금 가상자산에도 뭐 과세해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1: 네.
0: 뭐 그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하게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양도차익 그 과세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들어보셨어요?
1: 네.
0: 그 주식시장에 막 불지르면서 하면서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이익도 양도소득세 걷어야 됩니다. 이게 그 100억 원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한번 똑같이 주장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
1: 네.
0: 네.
1: 그래도 저희들 뭐 댓글에 보면 월급쟁이들 세금 떼는 거 보면 지금 부동산 세금 말도 안 되게 좀 낮다 막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세금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건 조세 형평에 맞는 것이냐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가분에 반영되거나 이런 보유세를 내는 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조세 형평에 관련된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은 OECD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번에 그 의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유세도 내지만 그 주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 시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그 구매했을 때 가격으로 내고 그리고 그 인상률을 좀 그 한도를 더 갖고 차근차근하게 갖고 좀 안정성 있게 좀 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세 정책을 해야지. 뭐 이번처럼 갑자기 뭐 세수를 9조 원을 늘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통해 갖고 이게 올바른 레버리지가 되면 좋은데 결국은 이 레버리지가 그 우리 세입자와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또 전세를 더 없게 만들어 갖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 징벌이라는 게 결국 그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1: 네. 국민의힘에 좀 대안 마련은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0: 네.
1: 뭐 방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6일날 간담회를 열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세제 개편안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대한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대안된 법률안 이런 것 좀 만들고 계시나요?
0: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물론 세금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원회 있을 때 그때 뭐 LH가 뭐 공공주택 시행자가 된다든지 아파트 아니면 호텔 상가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과를 못 봤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그냥 입을 닫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난 보수 정권에서 사실은 서울 부동산이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됐는데 저희는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그 신규 택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했고 거래 규제 완화하고 민간 건설사 공급 확대 유도하고 그리고 각종 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좋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도록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해왔고 서울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챙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회를 하고 저희도 6일날 토론회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국회에 와갖고 심의를 받았고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현실화되는데
1: 그렇죠.
0: 네, 저희가 꼼꼼하게 타지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우 이게 어려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잘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내 현안 문제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미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서범수 의원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당 의원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1: 못 보셨어요?
0: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제가
1: 질문을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서범수 의원이 어제
0: 아니 서범수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1: 네, 아니 돌려차기 부산에서 피해를 당한 그 여성분 앞에서 진종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의 망언을 했어요. 이거 그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아주 국민적인 분노가 아주 들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그 사회자님 말씀만 들어보면 적절을 치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1: 네. 끝이에요?
0: 네. 아, 예. 제가 그 상황을 글쎄 요즘은 워낙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1: 네.
0: 이것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11개 이상의 법률을 바꿔야 되고
1: 네.
0: 지금 정부에서 115가지의 그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없애거나 종료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제가 뭐 그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1: 네. 네. 하나만 네. 더 여쭤볼게요.
0: 네.
1: 그 장동혁 대표가
0: 네.
1: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
0: 네.
1: 8일간의 체제 경비로 한 2억 6백만 원 썼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성과도 없이 뭐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도 자료를 봤는데
1: 네.
0: 다른 분들의 그 순방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저희가 우리 이 공적인 자금을 활용해서 가는 만큼
1: 네.
0: 뭐 아껴 써야 된다는 점에는
1: 네.
0: 제가 동의를 하고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0: 글쎄요. 그게 뭐 세제랑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세제 관련해서는 시원하게 잘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이상 국민의힘 배준영, 재경희 간사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0: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이겠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호남 지역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경기 지역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로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8도, 여기는 39도까지 올라 극단 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좀 안전 운전에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동호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 지나 한남대교 사이도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에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전 일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다시 강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민선 9기 시도 지자체장을 만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원도 편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연결해 강원도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들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네.
0: 취임 한 달 소회부터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1: 네, 뭐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가 국회의원도 해봤고 정무수석도 해봤고 이제 도지사 해보니까
0: 네.
1: 도지사가 제일 바쁘네요.
0: 바빠요?
1: 일이 많아요.
0: 일이 많으시죠?
1: 네.
0: 그 업무 보고 거의 다 이제 받으셨잖아요.
1: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0: 예, 전임 김진태 도지사가 한 일 중에서 네. 와 이런 네. 일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 드신 뭐 일이 좀 있으셨어요?
1: 근데 저는 뭐 전임자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불만이 있어도
0: 네.
1: 제가 잘하면 되지 뭐 전임자를 네. 굳이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0: 네.
1: 그 레고랜드 그 디폴트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거는 조금 강원도에 그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남긴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뭐 전국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강원도가 그 레고랜드 주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묶여 있는 것들이
0: 네.
1: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됐는데도 영향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그거 푸는데 조금 난점이 좀 있네요. 네.
0: 그거 참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세요?
1: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0: 네. 네.
1: 뭐 일부 재정적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김 지사도 그 당시에 전임 지사가 한 일 때문에 강원도가 일부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0: 네.
1: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남아버렸죠. 뭐.
0: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현안 문제 좀 여쭤볼게요.
1: 네. 네.
0: 데이터 센터 유치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취임 네. 후에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 식품 융합 클러스터, 목재 산업 같은 강원도형 네. 산업 이거를 네. 도정의 핵심으로 제시하셨잖아요.
1: 네.
0: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 그 좀 대기업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서 좋은데
0: 네.
1: 그런 건 아무래도 주요 전기업 우리 풍부한 주요 도시 근처에 세워진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근데 강원도는 사실은 농촌 지역과 그 나무가 밀집돼 있는 산간 지역 접경 지역들이 있어서요.
0: 네.
1: 여기는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강원형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접경 지역은 유휴부지가 많으니까
0: 네.
1: 청정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식품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업이 원료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수출로 이어지는 강원형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산간 지역은 그 나무를 좀 활용해야 되니까 목재 산업들을 좀 키워서 네. 이것들의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강원형 산업을 제시한 겁니다.
0: 네, 이게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거죠?
1: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네. 초기에
0: 네.
1: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조직 초기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죠.
0: 여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뭐 정무수석까지 하셨으니까 또
1: 네.
0: 취임하자마자 국토부, 기재부, 기획예산처 잇따라 찾아서 국비 확보전 벌이셨잖아요.
1: 네네.
0: 좀 반응이 괜찮던가요? 아유,
1: 네, 뭐 성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일단 그 뭐 저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벌써 성과가 있는 거는
0: 네.
1: 화천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0: 네.
1: 여기 이제 15만 원씩 지급하니까 이건 농림부하고 협조한 것이고요.
0: 네.
1: 해수부는 이제 속초에 있는 대포항에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거점 어항 사업이라고 그래서.
0: 네.
1: 또 안규백 장관이 이제 제가 맨날 형동생 하는데
0: 네.
1: 군사 규제를 대포 완화하고 민통선을 북상시키면서 속초에 예를 들면 영랑호 주변 아시죠?
0: 네.
1: 여기가 그동안 규제에 묶여서 개발을 못했는데
0: 아 그렇습니까?
1: 여기에 이제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됐죠. 이런

0: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장관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고 있는 강원도의 변화고요.
1: 네.
0: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뭐 등등 해서 그 중앙정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하여튼 이번에 연말 되면 우리 우지사님께서 얼마나 좀 예산을 끌어왔는지 도민들 앞에서 이렇게 짠 자랑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해야죠.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성과가 나겠습니까마는
1: 네.
0: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산업 기반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1: 그렇죠.
0: 만드는 일이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걸
1: 맞아요.
0: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대략 그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0: 글쎄, 그거는 전체
1: 생각해보세요.
0: 총액 기준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고, 사업별로, 뭐,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1: 네.
0: 이게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땐
1: 무리가
0: 너무
1: 있어요?
0: 실적 길이 같고요.
1: 네.
0: 실제로 그렇게 가져온 예산이 강원도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쭙게요. 지금 강원도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계시는데 강원도 투박이 우리 우상호 지사님께서 여기는 꼭 가봐라라고 하는 숨은 3대장 있습니까?
0: 글쎄, 이제 워낙 잘 알려진 대로 좀 빼고 말씀드리면
1: 예.
0: 저는 여름에는 태백을 저기만 추천하고 싶어요.
1: 태백이요?
0: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1: 아.
0: 여기는 다른 데가 막 30도 넘을 때도 20도 선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열대야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열대야가 없다 보니까 여기 모기도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1: 그렇습니까?
0: 이 태백이 별빛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니까 대한민국에서.
1: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죽기 전에는 한번 꼭 와보셔야 된다. 태백.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계곡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꽤 유명한데 동해에 무릉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 그거 유명하잖아요, 무릉계곡.
0: 예, 근데 안 와보신 분이 많아요. 장선철 선생 와보셨어? 무릉계곡?
1: 네, 저 강원도 휴가 많이 갔었어요.
0: 훌륭하네. 예. 이 무릉계곡이, 근데 그러면 또 화천의 광덕계곡 가보셨어요? 화천은?
1: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0: 여기도 아주 물이
1: 좋습니까?
0: 그냥 시원한 정도가, 그러니까 무릉계곡은 약간 넓은 데고요. 이경이 있고, 화천은 바람과 물이 시원해서 너무 좋죠.
1: 네. 아니, 그래도 바다를 봐야 되잖아요. 바다를 못 보잖아요. 태백, 여기.
0: 바다는 그 태백에서 가도 30분. 예, 사실은 이 바다는 많이 가보셨잖아요.
1: 많이 갔죠.
0: 네. 그러니까 근데 바다를 꼭 가보겠다 그러면 고성의 통일전망대,
1: 예.
0: 바다도 가지만 조금 금강산을 직접 볼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제가
1: 맞아요.
0: 며칠 전에 가서 해금강하고 내금강을 다 봤는데
1: 네.
0: 날씨가 좋아서 야, 이 남쪽에서 보는 금강산의 전경도 기가 막힙니다.
1: 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지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 가서 시원하게 피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여쭤봐도 되죠?
0: 그럼요.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안사건 폐지 형사소송법 의결하셨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0: 지금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검찰개혁의 대의는 다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의 수사 능력이 가끔 문제가 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 소위 말하면 이 수사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인데 여기는 견제받지 않으면 검찰처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검찰개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경찰개혁이 이슈가 되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보안책이 뭐 없겠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이제 여당이 정리가 돼서 여당 즉 민주당의 당론을 존중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이지만 이 보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1: 네.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0: 그렇죠. 아니,
1: 네.
0: 사실은, 경찰이라고 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나 역사적 과오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워낙 큰 과오가 많으니까, 그걸 견제하려고 권한을 분산시키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조만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그러면, 견제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많은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들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도지사님,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국민은 또 실험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작용과 오류가 예측이 된다면 좀더 꼼꼼하게 대안 마련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근데 원래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서요.
1: 예.
0: 사실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한다 해도 또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죠. 그러니까
1: 네.
0: 세상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요. 문제가 발생하자마다 보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선에서 그럼 출발하자. 이렇게 저 여당 내부가 결정했고 대통령은 그 여당의 결정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정무수석이었으면 이렇게 지방선거 전에 약간은 좀 급하게 대안 마련이 좀 부족하게 처리하는 거를 그냥 좀 지켜보셨을까요? 아니면
0: 근데
1: 조금
0: 이
1: 더?
0: 시점은 제가 정무수석 있을 때 합의한 시점입니다.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검찰 조직의 해체,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 그걸 정부조직법에 담는다. 이렇게 했고요. 형사소송법은 정부가 주도해서 2026년 8월 이전에 끝낸다. 이건 당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던 합의 사항이라서 그 합의가 지켜진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생기는 제2, 제3의 보완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책들이 추가로 협의가 될 겁니다.
1: 지난주 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계엄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의도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또 보안수사권 폐지도 하고 공소시효 조항이 갑자기 좀 끼어들어가지고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권 연장 이거 지금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해프닝 실수예요? 아니면 진짜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0: 아니, 택도 없는 소리고요.
1: 택도 없어요?
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다 알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식 의장님의 그 화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뭐그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원론적인 답변조차도 의심을 받는다는 걸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국가 서열 넘버 투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참모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 뭐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런 걸 정치 공세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1: 그 의심이나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0: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식 의장이 개헌을 추진해 보려고 하신다가 나온 말씀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개헌이 더 어려워져 버렸죠, 그 말씀 때문에.
1: 맞아요. 그런 전망이
0: 전
1: 많습니다.
0: 솔직히 그 말씀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1: 아이고, 그럼 걱정이네요. 기본적으로
0: 아, 그러니까
1: 기본권이나
0: 사실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1: 말 조심해야죠.
0: 함정이랄까? 함정이랄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죠.
1: 아니 그 함정 질문은 아니었어요. 원론적인 질문이었지.
0: 원론적인 질문에 함정에 빠진 거죠, 뭐.
1: 알겠습니다.
0: 원론적인 질문을 왜 하겠어요? 혹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1: 맞아요. 저도 그럼 혹시 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좀 전반적으로 총평 좀 한번 해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0: 아니요, 전당대회 제가 지금까지 뭐 거의 뭐한 10번에서 20번 정도, 15번 정도 봤는데, 전당대회 때마다 원래 시끌시끌합니다.
1: 근데 이번에
0: 경쟁하는
1: 좀더 심한
0: 사람들과.
1: 것 같지 않으세요?
0: 아니, 늘이래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정청래 박찬대 두분 싸울 때, 그때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미니 안 미니, 뭐 정청래 외롭냐 안 외롭냐 이런 보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는 항상 분열적인 그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게 돼 있죠. 또
1: 그렇죠.
0: 그리고 경쟁을 갈등으로 보는 상황 구조들이 있는데, 경쟁은 갈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갈등하는 제도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경쟁하다 보면 서로를 공격하게 돼 있죠, 뭐.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서로 셋이 손잡으면 끝나요.
1: 네.
0: 문제는 후보들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갈등을 만드는 게 구조화되면 위험하죠.
1: 누가 대표적인 걱정스러운 분이에요?
0: 그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전당대회 시기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전당대회 때 세 명이 경쟁하는데 갑자기 제사 빅스피커들이 뛰어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좀 조용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1: 네.
0: 초반에 그건 좀 걱정을 했죠.
1: 네. 유시민 작가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뭐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1: 아니,
0: 전당대회가
1: 근데,
0: 네. 전당대회가 아닐 때 말씀하시는 거는 조언인데
1: 네.
0: 전당대회 때 예민할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1: 네. 그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전에 어떠한 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벌어졌던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이 나와서 제가 좀 걱정되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다 네. 상대방을 향해가지고 전당대회 끝나면 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
0: 네.
1: 되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이건 선을 넘은 발언 아니에요?
0: 네.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1: 네.
0: 내가 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늘 하니까
1: 네.
0: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 친하다고 자랑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도 되는데 인신공격, 그리고 인신공격성 이슈가 나오면서 감정들이 상한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또 과거에 탈당했던 전력 뭐 이런 것들 그거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쟁점들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 누가 더 총선의 승리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이고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잘 실현할 후보자인가를 서로 부각시키는 게
1: 네.
0: 바람직해 보입니다.
1: 도지사님 보시기에 누가 국정운영 잘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0: 네, 세 분 다 적임자입니다.
1: 누구 찍으실 거예요?
0: 저요? 그 왜 물어보세요?
1: 아니 왜냐면
0: 네, 네.
1: 어젠가요 정청래 대표 만나셨죠? 어젠가 그저께.
0: 네, 그 전에는 김민석 대표만 후보 만났고 어제는 네. 정청래 대표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만나죠 우리가. 네.
1: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인 것 같은데 막
0: 네.
1: 이렇게 쇼츠나 막
0: 네.
1: 그 뭐 사진으로 막 돌려요.
0: 네.
1: 뭐 우상호 도지사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0: 네.
1: 그러니까 판정승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얘기 같은데 판정승도
0: 네.
1: 승리다.
0: 네.
1: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책임질 일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를 썸네일 달아가지고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상호 지사님이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네. 아니 찾아온 사람들한테 덕담하는 게 무슨 지지선?
1: 아니.
0: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 왔을 적에도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대표 되시면은 강원도에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때 얘기하셨고
1: 네.
0: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상호를 판다고 그래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상호는 표도 없어요.
1: 그러면 누가 돼야 좀 우리 도지사님께서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을까요?
0: 네. 누가 돼도 사실 다 잘할 사람들이에요.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청래 네.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감정과 신호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0: 지금은 조용하시잖아요. 네.
1: 이미 좀
0: 전당대회 때는 다들 조용히 있는 게 좋고
1: 네.
0: 당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좋죠.
1: 네.
0: 네.
1: 또
0: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1: 왜요?
0: 말할 거 알면서.
1: 아니 지금 대단히 지금 관심 사항이라서
0: 네.
1: 이거 참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0: 대통령은 지금 엄정 중립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 뭐 지금 국정도 뭐 녹록지가 않아서
1: 네.
0: 전당대회 별로 관심 없으세요.
1: 네. 네. 아니 왜 이런 얘기 자꾸 여쭤보냐면 그 도지사님 같은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 곁에 좀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여권이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좀 많아서 도지사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아,
1: 민주당
0: 네.
1: 진영에서.
0: 아니 뭐 저를 그리워한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1: 네.
0: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하시고요. 특히 그 비서실장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
0: 뭐 조금 더 그리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항상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끄러워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왜냐하면 이슈와 쟁점이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판단 기준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차피 내가 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게 돼 있고
1: 네.
0: 그런 걸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끝나면 또 잘, 융합하고 하나가
1: 네.
0: 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니까
1: 네.
0: 국민의힘처럼 구조적으로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1: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당 대표랑 수석 최고위원은요, 좀 같은 계파에서 하는 게, 이렇게 좀 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좀 다른 계파에서 하는 게좀 견제와 균형, 이거에 맞아요? 뭐, 어떤 게
0: 아니,
1: 좋은 거예요?
0: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한 이유는
1: 예.
0: 당 대표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독단적 결정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좀 다양한 정파 그리고 좀 다양한 세대가 같이 포함되는 게
1: 네.
0: 훨씬 좋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효율성 중심으로 가면 자꾸 독재 체제가 되는 거고요.
1: 네.
0: 조금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하게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한 이유는 좀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가는 게 좋죠. 다만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제 지난번 지도부에서 느낀 건데 국민의힘처럼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공개 발언에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에서는 그 분열이 아주 극심했던 시절
1: 맞아요.
0: 2010년대에 몇번 있었고요. 최근 10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또
1: 네.
0: 공개적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공개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는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최고위원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최고위원 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싸워야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전체 의견이 달라도 그걸 조율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양한 계파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대신 공개 발언을 통해서 계파색을 드러내는 일은 최고위원이라면 해서는 안 돼요.
1: 최민희 의원이요. 뭐 이렇게 좀 김용호 후보에게 좀 박지라고도 얘기해가지고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서민희 뭐 후보를 좀 폄하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이재은 당협위원장이 정청래 대표 볼콕해가지고 참 여의도에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게 예년에 없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안
1: 있었어요?
0: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뭐 볼콕 정도가 무슨 제가 볼때 그렇게 무슨 대단한
1: 아니,
0: 이슈겠어요.
1: 후보한테 그럼
0: 장난
1: 박쥐라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꼭 대표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최고위원들도 그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민주당을 살려볼 거냐, 어떻게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를 만들 거냐가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 박쥐가 왜 나오고 뭐 신천지가 왜 나오고 저는
1: 그러니까요.
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탈당 이적이 왜 나오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좀 성숙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뭐 고담 줏는만 할 수는 없겠지만 비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1: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정말 강원도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자부심 느껴지는 그런 강원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우상호 강원도지사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인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0: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에 저희가 충청권하고 부울경 선거 결과 봤잖아요.
2: 네.
0: 윤희용 대표님 전반적으로 네. 좀 총평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1: 예, 특징을 꼽자면 이제 예. 당원들이 한 160만 명에 달해서 그런지 물론 투표율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흐름과 대체적으로 이제 유사하게 가고 있다.
0: 그래요?
1: 예.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팽팽한 흐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여론조사 흐름과 뭐 대동소이한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어느 후보도 이제 절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3순위 표에 2순위 3순위 후보에 2순위 표로 나눠 갖는 것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것 같다.
0: 그래요?
1: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 좀 보자면 그래도 이제 약간 농촌 지역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조직력을 김민성 후보 측이 발휘하고 있고
0: 오.
1: 도시적 성격이 강한 데서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를 좀 더 받는 형국. 왜냐하면 충남과 충북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거든요.
0: 맞아요.
1: 또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 부산과 또 옆에 경남까지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긴 부분이 있으니까 차이가 크진 않지만 굳이 그 안에서 미시적 특성을 찾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두 후보가 김민석 후보는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제 그런 아주 도시적 특성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세를 예상하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좀 우위를 보이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0: 네.
1: 연결해서 보자.

0: 하면
1: 알겠습니다.
0: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정현 기자님, 네. 양 캠프 모두 다 만족합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2: 아니죠.
1: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아우 열받아.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가 그래요?
2: 일단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실망이고
1: 실망이에요.
2: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희망을 봤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이제 1라운드 결과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7% 정도 격차가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배당이고 그게 기준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0.99였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정청래 후보가 이기긴 했으나 그 격차가 0.99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제 기쁠 수밖에 없는데 2라운드 것까지 다 얘기를 드릴까요?
1: 해주세요.
2: 2라운드 지금 취재했을 때 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네. 45, 45, 10 정도 봅니다.
1: 똑같네 그럼.
2: 네. 거의 바뀌진 않을 거다. 오. 1라운드 결과와.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약간 본인을 약간 우세하게 봐서 네. 46, 44, 10 요 정도 봅니다.
1: 그게 자기네들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2: 그러니까 권리당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심번호를 다 줘요. 후보들한테.
1: 민주당 안 줘요?
2: 민당 안 줘요.
1: 안 줘요?
2: 네.
1: 그럼 조사 자체가 안 하는
2: 그럼
1: 거예요?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를 엄청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가지고 민당 지지하십니까? 아이고. 혹시 당비이십니까? 권리당원이십니까? 이것까지 다 물어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엄청 많이 들어요.
1: 왜 안 준대요, 근데?
2: 모르겠습니다. 관례 같습니다.
1: 그럼 저기 전화 홍보 같은 걸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은?
2: 하죠. 지역에서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안심번호를 따로 주진 않아요. 알아서 잘 해야 돼요.
1: 아니 문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정청래, 저 김민석을 찍어주세요 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막 문자 보내려면 안심번호가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저는 정청래 후보한테도 안 오고 저기 김민석 후보한테도 안 오던데요.
1: 권리당원 아니죠.
2: 권리당원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막 보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거 안 오는 거 보면은 안 보내는 거 아닌가.
1: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1: 김수민 평론가님, 네. 초반에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당대회. 평가 좀 총평.
3: 일단 정청래 후보가 네. 1호점에서 네. 대박 장사를 하지는 못했다.
1: 네.
3: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 그리고 친문 성향 당원이 아무래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1주차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잘 깔아놨어요.
1: 아,
3: 김민석 후보가 네. 1주차에는 밀릴 것이다. 다만 7%포인트 이내면은 역전한다라고 네.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7%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1: 네.
3: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라면
1: 그렇지. 네. 뭔가 근데 분석한 것 같고
3: 그게
2: 그렇죠.
3: 뭔가
2: 통제하고 분석, 있는 것 같은
3: 분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5와 14에서 5에 약간 가깝게
1: 네.
3: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10%포인트 이러면은 너무 뒤처져 보이잖아요.
1: 네.
3: 근데 5%포인트라 그러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이 지점을 일단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방주사를 한번 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충청권에서는 살짝 이겼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살짝 졌고 합치니까 이제 아직은 좀 지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정청래 후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졌던 지역에서 크게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정 후보 측에 어느 정도는 좀 비상이 걸린 게 아닌가.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연설 기조도 갑자기 하루 사이에 달라져요.
1: 신천지 들고 나온 거?
3: 네, 그렇죠. 토요일 충청권 유세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나왔다. 보통 연설 기조는 네. 지역 맞춤형인 부분 빼고 나머지의 전반적인 기조는
1: 네.
3: 어떤 토요일, 일요일에 연달아서 경선을 한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3: 신천지 얘기가 일요일에 다시 나온 거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좀 급박하게 생각을 하고
1: 네.
3: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그 심산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결국에는 뭐 이번 주에 있을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인천 네. 제주라든지 뭐 강원이라든지 여기보다는 결국에는 호남. 결국에는 그렇죠. 수도권
2: 네,
1: 이렇게
2: 맞습니다.
1: 얘기를 하잖아요.
2: 네.
1: 윤영 대표님 호남 표심 전남 광주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조금 설명해 주세요.
0: 호남이 이제 특히 규모로 하자면 수도권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호남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는 네. 호남이 약간 단일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 아,
0: 과거에 이제
1: 그래요?
0: 선거들 보게 되면 호남이 뭐 전당대회라든가
1: 네.
0: 또는 뭐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방향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니까 많고 한 방향이니까 그 위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은 그래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호남을 집중하는 건데 조사가 이제 뭐

0: 나왔어요.
1: 네.
0: 그 뉴시스가 전남, 뉴시스 전남 광주본부가 무등일보 광주 MBC 이 세 개가 참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30일, 31일 조사를 했는데요. 전남 광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전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007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1순위 지지를 물었는데요. 김민석 42.3, 정청래 27.7,
1: 예.
0: 송영길 13.8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0: ARS 방식이었는데요. 여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땐 격차가 약간 더 이제 올라갑니다.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1: 네.
0: 47.8,
1: 47.
0: 정청래 30.1,
1: 예.
0: 송영길 13.3
1: 예.
0: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로서는 이제 여기서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김민석 후보는 얼마만큼 늘 것이냐, 이제 이 부분 두 후보 간에 이제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 경쟁이.
1: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이 1차 경선 보고 호남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2: 네, 호남 관련 여론조사 이번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1: 또
2: 몇 개.
1: 나왔어요?
2: 아니 몇개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2: 네,
1: 네.
2: 여론조사 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1: 네.
2: 복수로 놓고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1: 네.
2: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또
1: 그러니까
2: 나오고
1: 좀
2: 있잖아요.
1: 벌리는 또 느낌이
2: 네,
1: 드네요.
2: 제가 1주차에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크게 앞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별 차이가 안 났고, 그런데 3주차에 있는 호남권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이긴다 라고 만약에 예측된다면은 승세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1: 네.
2: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수는 선호 투표에서 또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지목을 할 거다 이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 지역에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청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를 또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광주 전남 쪽에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이고 또 김민석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호남에서 좀 전북하고 광주 전남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그렇다고 또 유리한 건 아니다. 결국에는 또
1: 네.
2: 전라북도 쪽이 인구나 당원 수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1: 네.
2: 예, 이걸 봤을 때는 2주차가 정청래 후보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일 것 같아요.
1: 네.
2: 2주차는 이제 강원, 제주, 인천, 대구, 경북인데 이 지역은 또 인천 정도는 또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것, 그 외에는 여타 지역들은 새 후보가 다뭐 연고가 깊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저는 좀 관심이 가요. 네,
1: 그러니까요.
2: 대구 경북은 이재명 대통령 고향 지역입니다만, 근데 또 대구 경북 당원들이 꼭뭐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 사람이다 이걸 의식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한 2010년대 이후로 어떤 뉴미디어 영향을 받고 가입한 당원들, 이런 당원들이 또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해 줄수 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다. 물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 경선 결과를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 전반적으로 1차 경선 보시고 여론조사 흐름 보시면은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예측해도 틀리지 않는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2: 현재는 저도
1: 그렇게
2: 그렇게
1: 보세요?
2: 보고, 사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선거 운동을 잘했느냐
1: 네.
2: 했을 때 여러 가지 초조한
1: 맞아요.
2: 기색이라든지 좀 뭔가 계산해놓고 던지는 강경 발언, 또 계산해놓고 던지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잘안 돼서 던지는 듯한, 여의치 않은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당원들은 이미 표심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고, 후보들은 표심을 움직이기보다는 되어 있는 결과에 뚜껑을 열어보는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주당 당원들 과 지지층이 좀 대통령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1: 김정현 기자님,
3: 네.
1: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평론을
3: 네.
1: 할 때, 아 이거 볼 것도 없어, 이제 김민석이 이겨, 끝났어 이렇게 막 평론을 했거든요.
3: 봤습니다.
1: 성급한 건가요? 어때요?
3: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성급해요.
4: 송영길의 결국에 2순위를 까냐 마냐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이 과반 1차에 넘길 수 있냐인데 네. 현재로서 두 캠프 모두

0: 취재하면은 소경결표 깔것 같습니다. 과반 넘는 후보가 등장하기가 현재로선 좀 어려울 것 같다. 양 캠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제가 궁금한 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신천지 얘기를 지금 이제 안 꺼내잖아요.
0: 네.
1: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손해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아니면은
0: 네.
1: 그거에 이제 증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0: 증거들은 최근에 보도들로 꽤
1: 보도?
0: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까? 근데 이제 근거가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꺼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당이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강제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대기관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아마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끊을
0: 그러니까
1: 수도
0: 이거는
1: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0: 당
1: 끊을
0: 대표가
1: 수도
0: 된
1: 있어요?
0: 다음에 이 문제를 아마 공론화하고 논의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신천지 의혹이, 그러니까 김민석의 문제적인 문제 제기인 것인데, 그거를 어쨌거나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 이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의 결집,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하나만 더
0: 네.
1: 여쭤볼게요. 양 후보가 계속 뭐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 김민석, 정청래 뭐 다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0: 네.
1: 심판받게 할 거야.
0: 네.
1: 이거 양쪽에서
0: 네.
1: 서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 이거 좀 우리가 좀 너무했네.
0: 네.
1: 뭐라고 생각합니까?
0: 그거 안 물어봤습니다.
1: 안
0: 근데 전대 격화되다 보니까
1: 어떻게
0: 그런
1: 보세요?
0: 얘기들도 나오는 것
1: 아니 근데 그
0: 같은데.
1: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이게
0: 내가
1: 상대
0: 그.
1: 경쟁자를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
0: 그래서
1: 이거는.
0: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이제 윤리위 제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는 거 저는 뭐 이제 과열되다 보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1: 괜찮아요, 이게?
0: 그러니까 어느
1: 전
0: 정도
1: 처음
0: 이제
1: 봤어요.
0: 양쪽이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1호 지시사항으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1: 그러니까.
0: 제소하겠다라고 해서, 아, 이거까지 가는 건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만큼 승부가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윤희용
0: 네.
1: 대표님, 최고위원들의 이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또 판세나.
2: 예. 어쨌든 이제 최고위원 관련해서도 막 설전이 있잖아요.
1: 박쥐.
2: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0: 볼콕.
2: 홀짝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보게 되면 지금 친명적 성격을 지닌 최고위원들 이제 세 명이 다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 친명적 성향의 이제 이성윤 후보,
1: 친청.
2: 친청적 성격, 그다음에 친명적 후보의 이제 김용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두 후보가 이제
1: 5등.
2: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제 정청래 이제 후보를 좀 선호하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응집력이 강해서 이런 이제 어떤 전략의 수행이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명적 성향의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 넓고 다양하게 퍼져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친명적 최고위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어떤 전략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그 최고위원들의 당선권 안에 드는 부분들은 다른 결과들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호남에서 아까 이제 당대표 선출 그 투표도 이루어지는 호남에서 워낙 최근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친청 이제 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뭐 비판적 시각들 미디어 통해서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제 좀 다른 흐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최민희
2: 네.
1: 의원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2: 네.
1: 또 견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슬슬.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뭐 현재로서는 최민희 의원이 사실 논란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보여준 논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KTV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첩장 논란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경고도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받은 득표량을요. 득표 양이 얼마나 되냐면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의 99.21%입니다. 아. 물론 최민희 의원이 받은 표에는 외부 유입도 있었겠으나 정황상 정청래 찍은 사람은 무조건 최민희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설사 후에 레이스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정청래의 표는 그대로 최민희한테 간다면 최민희가 1등 놓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친명 후보가 지금 5명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2주차 3주차 가면서 저는 뭐 이대로 진행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네. 한 명이 드랍할 수도 있고 두 명이 드랍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인데
1: 그래요?
0: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최민희 수석이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성윤과 한민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투표를 두 사람한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는 순위 변동이 좀 쉽지 않다.
1: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누가 될까? 수석은 누가 될까? 네. 이게 더 궁금해요. 예측 네. 좀 해주세요.
3: 수석 최고위원은 저는 거의 답은 나왔다고
1: 누구예요?
3: 보거든요. 최고위원은 여러 명이 출마해서 여러 명이 선출이 되고 어떤 선호라든지 절대 다수의 지지는 필요 없습니다. 1등만 하면 맞아요. 수석 최고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인 2표제예요.
1: 그렇죠.
3: 제한적 연기명 투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연기명 투표라면 이제 두 표가 있으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표 중에 한 표 정도는 유명한 사람을 찍습니다.
1: 인지도?
3: 네. 와. 그렇다면 고정적 지지층이 많고 네. 유명한 사람.
1: 누굽니까?
3: 최민희. 와. 최민희 후보. 네,
1: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되면 상당히 좀 껄끄러워하겠네요.
3: 아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뭘 잘못했다. 뭐 보궐선거를 졌다. 이러면은 최민희 수석 최고가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이러지 않을까. 벌써부터 상상이 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은 결국에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중요한 거죠. 다섯 명.
1: 그렇죠.
3: 그러면 결국 친명에서 세 명이 될 거냐, 친청에서 세 명이 될 거냐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파 내부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1: 그러네요.
3: 근데 지금 5위, 6위, 7위 하는 후보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3: 그러면은 지금 6위 하는 이성윤 후보 입장에서는 아, 다른 후보는 당선이 된다라는 구전 논리를 퍼뜨릴 가능성이 커요. 내가 좀 처지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나 최민희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나를 좀 찍어라. 이렇게 되면은 근데 좀 민감해지는 건 이제 한민수 후보나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 표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협력이 잘 될 것인지
1: 네.
3: 아, 뭐 최민희 후보가 아, 난 표 많으니까 좀 가져가 뭐 이렇게 할 것인지
1: 네.
3: 아니면은 그 계파 내 후보들끼리 또 경쟁할 것인지 이건 뭐 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미호와 박선원 김용 후보가 또 세 명 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네.
3: 뭐 인민 후보도 있고 여기서 또 어떻게 협력이 더 두드러질지 아니면 경쟁이 더 두드러질지 근데 아무래도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물밑으로는 적어도 물밑으로는 경쟁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1: 알겠습니다. 피디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꼭 박제해 놓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순서 읊어주세요. 예측.
3: 아 순서까지요?
1: 네.
3: 일단 수석은 제가 최민희 네. 의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박선원 의원.
1: 박선원.
3: 그 다음에.
1: 딴 분들 지금 네. 막 지금 멘붕 난리가 났어요 지금.
0: 재미... 아, 이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3: 네.
0: 친청 친명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몇 명씩이냐.
1: 아 싫어요. 순서 얘기해 주세요.
3: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1: 김용,
3: 이성. 김용.
1: 김용.
3: 네.
1: 이거 적어놓으세요, 피디님. 자,
3: 지금 순선, 지금 순위가 아마 이렇게 돼 있죠.
1: 아이, 우리 네. 예측이요. 다음 주도 또 예측할 거예요.
3: 네네.
1: 예측은 바뀔 수 있으니까. 김정은 기자님.
0: 최민희.
1: 네.
0: 박선원.
1: 네.
0: 서미야.
1: 네.
0: 그리고 한민수 김용인지 김용 한민수인지 헷갈리는데.
1: 일단은 그 정도로.
0: 아, 네.
1: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한번 예측해보고. 네. 윤희영 대표님.
4: 저도 뭐 비슷한 흐름.
1: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본인 입으로.
4: 그 전에 아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1: 건 제가 나중에
4: 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1: 순서 예측
4: 예. 뭐 제가 봤을 때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1: 네.
4: 지금의 현재 흐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이 수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4: 예 왜냐하면 격차가 이제 워낙 큰 상황이고
1: 네.
4: 약간 이제 당원들이
1: 네.
4: 어쨌든 뭐 이제 개파를 떠나서도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최민희는 제가 봤을 때 정봉주가 되기가 힘들어요.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명파리 얘기하면서 이제 추락을 한 것이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니거든요.
1: 박선원 후보가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0: 박선원 후보가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거나 그쪽에서도 박선원, 서미아, 김용 세 분이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박선원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올라서는 건데 이거 외부 변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외부 변수라 하면.
0: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 개파,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이 세 후보 말고 다른 친명 후보가 이탈을 한다든지 해서 이쪽 세 명을 더 몰아줄 수 있는 표가 생긴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 그거는.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우리 여론조사 좀 살펴볼게요. 대통령 리얼미터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취임 최저치 긍정평가율이고 부정평가가 50% 넘었어요. 윤희영 대표님.
2: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해외 나가고 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오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애쓴다는 이제 이미 지도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악재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민생과 관련한 경제적 관련한 사안들도 이제 많이 있고 부동산 주가 변동성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 뭐 연임과 관련한 논란도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전당대회에서 계속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어요.
1: 네.
2: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면 정파와 개파와 진영의 이제 리더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지도자 효과가 제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계속 거론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까지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 이제 요인으로 작동하고
1: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2: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 안에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근데 전당대회 끝나면 보통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2: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후에 대폭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당대회가 온 상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악재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도 전당대회와 연관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흐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 부정평가 이렇게 높은 거.
3: 네, 일단 제가 예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였던 게 50% 가까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지율만큼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조금
1: 예측이 틀리신 거예요?
3: 와장창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예측이 틀렸다기보다는 곧 또 흐름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3: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게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된 게 겹 악재가 있었던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 한 축은 또 다른 한 축은 그때 검찰과의 갈등, 사법 리스크 문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에다가 요즘에 또 이제 증시 물론 또 최근에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1: 뭐
3: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해져서 경제 문제가 한 축에 있는 거고 다른 한 축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 2030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요인 보안수사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또 뭐 연임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좀 깎이고 있다. 하나만 있어도 좀 악센데 중첩이 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굳이 자세히 안 알아봐도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검찰 보안수사권 어쩌구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일 만만한 걸 또 칩니다. 깨진 유리창 같은 거 그게 부동산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겹 악재로 피드백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죠.
1: 김정현 기자님께는 30초만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여론조사랑 상관없는데 서봉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 기자들 반응 어때요?
0: 뜨악이죠.
1: 뜨악이죠.
0: 네. 저는 진종우 의원도 사과문을 올렸길래
1: 그 SNS 사과로 하는 게 끝나는 게 맞아요?
0: 아유, 안 되죠. 그거는 너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망언을 한 거잖아요.
1: 어, 전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0: 저는 이게 무슨 사과문인지 하고 봤더니 그런 네.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네. 정말 깜짝 놀랐고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네. 뜨악이죠, 뜨악. 진짜.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다음 주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대구 경북 강원도 인천까지 살펴보고 우리 또 논의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할인 훈라면.
1: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돌아올게요. 다 같이 뉴바 뉴바. 뭐야?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2주 염소 지금 열대가 나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도 서울의 기온이 31.5도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전주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좀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더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 터널 출구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홍제램프에서 정릉 터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묵동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 교차하는 동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월계일교 중남 교지나 성수 분기점일 때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 사이도 아직은 정체에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모두 발언해서 이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불능, 그리고 국익위배나 행정부 고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 등